0: 남성 두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갯벌의 깊은 도랑인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 옹진군의 한 김양식장에서 20대 외국인 작업자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쯤 옹진군 영흥면 심리포 해수욕장 인근 김양식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 작업자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김양식장 선박에서 홍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폰에 푹 빠져서 고민인 덱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한 소리 오간 덱 적지 않을 텐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들의 읽기 평가가 특히 많이 떨어졌답니다.
1: 아, 다른 나라 청소년들도 읽기가 취약해졌군요. 바로 그 배경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해석이고요.
0: 그렇습니다. OECD에서는 매년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성취도를 살피고 있는데 23년도 조사에서는 91개국 청소년이 대상이었대요. 91개국. 그런데 특히 읽기 능력이 나라 상관없이 모두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 그 비슷한 얘기는 우리나라 연구조사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죠. 문해력이 떨어진다. 꼭 읽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도 휴대폰과 우리 아이들, 우리가 걱정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와 다음 주 3, 4부에 특집을 마련했으니까요. 우리 당당이님들께서 같이 답을 찾아주시죠. 가족과 이웃, 동료와 친구 사이에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 네, 마음과 귀를 갖길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6: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자, 오늘은 빵빠레부터 올리겠습니다. 월간 여성시대 9호로가 나왔으니까요.
5: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표지에서부터 가을이 확 느껴집니다.
7: 네.
5: 알이 꽉 찬 꽃게 마냥 받아서 보시면 아주 맛있는 사연이 가득 담겨 있어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한 권씩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7: 야, 그럼 꽃게처럼 이렇게 월간 여성시대 쫙 짜면 그냥 알찬,
5: 알찬
7: 사연들이 네. 그냥
5: 맛있는 은행. 네.
7: 자, 어제 벌써 부지런히 받아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월간 여성시대 9월호 오늘 뇌풀기 퀴즈도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참 좋은 은행.

0: IBK 기업은행에서 매달 받아보실 수 있는 월간 여성시대 9월호. 이번 호에는 특별히 여성 살롱을 맡아주셨던 과학책방 갈다의 이명현쌤이 밤하늘 단상이라는 글을 써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달 탐사선 이것 11호가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우고 달로 가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모여 TV로 봤던 추억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커서 우주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키웠다고 스스로를 이것 키즈라고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갈 때 타고 갔던 탐사선의 이름이죠. 힌트로 초성 드릴게요. 초성으로 보면 이응, 피읍, 리을, 응애 응애 할 때 이응, 폴짝폴짝 할 때 피읍, 랄랄랄라 할 때 리을.
0: 네, 이 세 글자입니다. 정답 주시면 10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보내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문제 푸시느라 바빠도, 월간 여성시대 보느라 바빠도 이거 다 해주셔야 합니다. 으라차차차!
2: 으라차차!
1: 이번 한 주도 고생한 나를 칭찬해주면서 온몸 스트레칭 하시고요. 어깨도 으쓱으쓱, 팔도 짤랑짤랑, 목은 도리도리, 발목도 골고루 풀어주시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0: 네. 자, 이어서 여성시대 홈페이지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으로 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김영빈님이 주신 쪽지입니다. 주방 집게가 망가져서 인터넷으로 새로 주문하려고 주방 집게를 검색했어요. 일자로 된 얇고 긴 집게.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방하는 사람들이 젓가락 대용으로 주로 쓰는 집게.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리뷰를 보니까 이걸로 라면을 먹으면 기분 탓인지 더 맛있다. 고기 구울 때도 편하다. 구워서 이걸로 바로 먹기까지 한다. 이렇게 좋은 리뷰가 많길래 이참에 나도 유행하는 집게를 한번 써볼까 하고 주문을 했어요. 어떤 물건이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나름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 집게를 받자마자 라면을 끓여서 젓가락 대신 집게로 한번 먹어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라면이 다 똑같지, 집게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어딨어 하면서 한 젓가락을 먹었는데 어우, 웬걸? 진짜 훨씬 맛있더라니까요. 집게로 먹으니까 마치 내가 유명한 먹방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젓가락보다 면도 더 잘 잡히고 호로록 호로록 하기도 편하고요.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보다 한 2.5배쯤 더 맛있었어요. 이래서 장비빨 장비빨 하는 건가 싶고 내일은 최신 집게로 고기 구워서 바로 입으로 직행하는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
1: 와, 야, 그러시구나. 아니, 기분 탓일까? 아니면 실제로 진짜 맛있을까?
0: 저도 봤어요. 그 집게 이렇게 딱 그냥 잡아 그대로 먹고 세워둬도 뭐 이렇게 집게 끝에가 바닥에 안
1: 바닥에 안 닿으니까 뭐 깨끗하다 이런 얘기. 네, 김영빈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고요. 와, 사진도 있다.
0: 집게 이렇게 라면을 쫙 먹는. 저희가 검색해서 봤는데. 그래요? 뭐 똑같은 라면 하니까 맛은
1: 또 다들 집게 사서 해보는 거 아니야? 2.5배 맛있다는데. 편지 아니고 쪽지는 어디다 쓰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0: 네.
1: 일반 사연 게시판 아래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물 꾸러미 나가지 않습니까?
0: 네.
1: 선물이 아주 푸짐합니다.
0: 맞습니다.
1: 일반 사연도 보내시고 쪽지도 보내시고 편지를 쓰기에는 좀 짧은 사연이다 싶으면 쪽지 쓰시고
0: 쪽지 활용해 주시고요.
1: 그러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오늘의 첫 사연 배달 갈게요. 전남 순천시의 이경희님. 올 추석은 우리 가족이 제주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작년 추석 땐 제주에 혼자 계신 시어머님께서 육지로 올라오셨다. 제주도 사람들은 섬을 나가면 팔도 어디를 가든 육지라 부른다. 언젠가
3: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봐야 하는디.
1: 하셨던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 육지에 오신 김에 어머니 고향이며 내 남편의 고향인 영광

0: 여행을 가보기로 하였다. 갑자기 계획된 여행 일정으로 딸들은 할머니 고향 가기 프로젝트에 분주했다. 추석 연휴라 가격 부담도 있고 보통 4인 가족 기본 세팅이라 5명 숙소 찾기가 만만치 않다며 겨우 찾아낸 숙소가 영광 백수해안 주변 캐라반 펜션이었다. 그것도 4인 기본인데 불편해도 괜찮다며 사정해서 겨우 예약했다고 했다. 추석날 아침은 차례상을 치우고 어머님과 남편이랑 셋이 먼저 출발했다. 두 딸은 각자 스케줄 소화 후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다. 먼저 어머님의 시부모님이자 남편의 조부모님이 모셔진 산소에 도착해 간단히 준비해간 상을 차리고 인사를 올렸다. 그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남편의 큰 집이 있었다. 나는 오래전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 가봤었다. 아버님 전화를 받은 큰어머님은 흰색 바탕에 나비 문양이 그려진 챙 달린 예쁜 모자를 쓰고 장에 가실 때나 입으실 듯한 고운 옷으로 치장하시고 쪽마루에 걸터앉아 기린 목을 허시고 대문 쪽만 바라보고 계셨다. 아침 일찍 차례를 마친 사촌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나섰고 큰어머님 혼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님은 큰어머님을 보자마자 덥석 부둥켜 안으셨다.
1: 성님 잘 계셨소. 다음은 저 세상에 서나 보겄소.
0: 하며 두 분은 눈시울을 붉히셨다. 지켜보던 남편과 나도 눈가에 이슬을 손가락으로 찍어내며 두 분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켠 주인을 닮아서일까 바닥까지 내려앉은 가지를 겨우 지탱하고 있던 감나무가 오랜만에 만난 두 동서를 응원하듯 주렁주렁 주황빛 대봉을 자랑하며 빙긋이 웃고 있었다. 아쉬워하는 큰어머님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어머님이 처음 시집와서 살았던 동네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내내 어머님은 너무 달라진 모습에 가물대는 기억을 더듬느라 분주하셨다. 19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9살 차이 나는 시아버님을 만났다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두 분은 며칠 후 결혼하고 바로 내 남편을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을 시댁에 놔두고 아버님 혼자 생업 때문에 제주도로 가셨다고 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님은 충청시야에 형제 많은 아버님 덕에 동서들 시집살이까지 모두 견뎌내야 했다고 했다. 가마솥에 조반을 지으려 불을 떼다 아궁이 옆 잿더미에 엎드려 진통을 겪었고 정신 차려보니 지금의 남편이 있었다고 회상하시며 혼자 애를 낳은 서름은 지워지지 않는 타투인 듯 팔순을 넘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셨다. 어느새 자동차는 남편을 낳았다는 동네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 탓에 동네 입구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추억 한 바퀴를 시작했다. 여기저기 바둑이들이 우리를 반긴다고 멍멍멍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작고 아담한 동네 끝 제일 꼭대기 작은 집 앞을 서성이던 어머님은 가물대는 기억을 잡아당겨 그 집이 처다들을 낳았던 집이라며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와 남편은 깜짝 놀라 어머님을 말려보았지만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님은 이 동네가 모두 먼 친척집이라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창고로 바뀐 옛날 부엌자리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다. 어머님이 아이를 낳고 남편을 기다리던 작은 골방은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었고 우물은 메워져 수도꼭지가 있었다. 대문도 없는 시골집이지만 카메라 여러 대가 바삐 움직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동차까지 가는 내내 어머님은 이 집은 누구네 집, 이 집은 아무개가 살았고 또 저 집은 누구누구 집, 추억 잡아당기기에 바쁘셨다. 사람이 사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동네를 벗어나 이번은 어머님 친정인 입정리라는 곳을 향해 출발했다. 처음 시아버님 손에 이끌려 넘어가는 해를 보며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갔던 멀기만 했던 신장로가 이렇게 가까운 길이었다며 열아홉 새색시처럼 상기된 어머님 표정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친정 가는 길

0: 일은 설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외가로 가는 길, 남편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는 폐교된 학교와 깨벗고 수영하다 빠져 죽을 뻔했다던 저수지도 보았다. 어머님 친정 역시 외삼촌은 돌아가시고 외숙모님께서 반겨주셨다. 농사꾼인 외사촌은 조만간 예식을 올릴 거라며 베트남에서 온 새색시를 소개시켜 주어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그동안 쌓였던 담소에 입이 바쁘셨다. 베트남 며느리가 차려준 전과 나물들, 갖가지 음식들을 외갓집에서 먹으니 더더 맛있다며 남편은 너스레를 떨어댔다.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외숙모가 싸주신 된장과 비슷한 집장을 들고 우린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내게,
1: 진이 엄마야, 네가 내 소원을 이뤄줬다
0: 하시며 너무 고맙다 하셨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으셨다며 너무 좋아하셨다. 작년 추석은 내게도 남편에게도 오래도록 심장에 남을 것이다. 돌아오는 올 추석은 우리 가족이 제주로 가기로 했다. 부럽다는 지인들에게,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제주도로 전 부치러 간다며 부러움을 잠재우고 있다. 이번 추석은 또 어떤 추억을 쌓을지 벌써 기대가 된다. 참 어르신 모시고 잘하셨다.
2: 그러네요.
0: 예, 그 태어나신 곳 그리고 시집 와서 그렇게 불 때다가 남편을,
2: 예,
0: 뭐 말하자면 기절하셔서 보니까 아드님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2: 맞습니다.
0: 기경애님의 남편이. 네. 옛날에 다 이렇게 나셨대요.
2: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0: 아니 밤에다가 애기 받고 그냥 그렇게 와. 하고.
2: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도 나의 친정, 나의 고향이 주는 그 따뜻함과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꼭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꼽으시잖아요.
2: 네. 근데 어쨌든 며느리 앞세워서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0: 잘하셨다. 며느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2: 큰일 하셨네요. 우리
0: 네.
2: 며느님.
0: 큰일 하셨어 정말.
2: 맞습니다. 예. 올 추석에는 정말 목욕하고 대충 화장하고 단골 미용실에 갔다. 원장님은 나를 보더니 결혼식 간다고? 하더니 엉망진창인 내 얼굴을 변신시켜주셨다. 그렇게 도착한 결혼식장.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하 4층에 주차하고 8층으로 갔다. 요즘 결혼하는 커플이 많다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예식장 밖은 하객들로 가득했고 남편과 나는 그 틈에서 예식장 안내원 도움을 받아 식장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주례가 없고 양가 부모님이 동시에 입장하고 신부 직장 동료들이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재미있고 신나는 결혼식을 보고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결혼할 때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신랑 신부 뜻에 맞춰 개성 있는 결혼식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운동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7년 동안 통나무 같던 내 몸도 강직이 풀리면서 언 동태가 녹아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바뀐 내 왼팔도, 칼발이라서 보조기 차고 걸어야 했던 지난 날들도 오롯이 다 돌봐주면서 치료를 해주셨다. 그래서 결혼식은 꼭 가고 싶었다. 그런데 휠체어 타고 가고 싶진 않아서 1년 전에 선생님께 약속을 했다. 쌤 결혼식에 꼭 갈게요. 남편 손잡고 걸어서. 그 약속을 지킨 오늘 하늘을 날 것처럼 너무 뿌듯해서 훨훨 날 것만 같았다. 7년이라는 세월이 절대 쉽지 않았다. 양쪽 뇌출혈은 두 다리를 망가지게 했고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가 운동쌤과 같이 오른쪽 다리, 왼팔, 왼쪽 다리를 고쳐서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칼발을 잡기 위해 매일 30분간 경사보드에 올랐고 매일 7, 8시간 운동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런 나에게 쌤의 결혼식은 재활의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었다. 쌤은 이제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라고 숙제를 내주셨다. 세종에서 집들이 할 때 남편 손 안 잡고 오는 것. 할 수 있을까? 막연했고 재활할 때도 매우 힘들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니까 덜 힘들었다. 흩어져 있던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0: 있고 모인 생각과 행동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내 힘으로만 집들이에 갈 날을 상상하면서 더 멋지게 성장해 있을 나를 그려본다.
1: 야, 와. 인간 심리시다, 진짜.
0: 그러시네요, 진짜.
1: 네, 물리치료 선생님 덕분도 있고요.
0: 예.
1: 참 이분이 아주 보통 근기가 있는 분이 아니시네, 아주. 뭐랄까,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네. 파이팅이 있으신 거야.
0: 맞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지.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 결혼식에는 꼭 내 두 발로 걸어서 가리라.
1: 그러니까.
0: 네.
1: 야.
0: 야, 그 약속을 지키셨고.
1: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진짜.
0: 이제 또 다른 미션에 도전하셔야죠.
1: 그렇죠.
0: 집들이 때는 남편 손 안 잡고 스스로 걸어서 한번 가보시기. 이게 다 재활 아니겠습니까, 정말.
1: 이분 해내실 거예요, 진짜. 네. 재활처럼 길고도 먼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해내셨어요.
0: 네, 또 네. 이제 결혼하신.
2: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음력을 보니 오늘이 음력으로 8월 초하루. 음력 8월은 우리 조상님들이 특히 좋아하신 달입니다. 한가위 명절도 이달에 들었죠? 춥거나 덥지도 않고 과일과 곡식이 풍성하고 일가 친척 모이고 얼마나 좋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속담까지 생겼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아드님 정학유 선생이 지었다는 농가 원령가 중에 8월령을 보아도 조상님들의 감상이 드러납니다. 8월이라 중추가 되니 백로 추분이 있는 절기로다. 북두 칠성의 국자 모양의 자루가 돌아 서쪽을 가리키니 서늘한 아침 저녁 기운에 가을의 기분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리는구나.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의 결실을 재촉하는데 들을 구경하며 돌아보니 힘들여 일한 공이 나타나는구나. 온갖 곡식에 이삭이 나오고 눈같이 흰 목화송이 산호같이 아름다운 고추 열매 지붕에 널었으니 가을 볕이 맑고 밝다. 뒷동산의 밤과 대추에 아이들은 신이 난다. 북옥회와 젖쪽이를 사다가 추석 명절을 쇠어보세. 햅쌀로 만든 술과 송편, 박나물과 토랑국을 조상께 드리고 이웃집이 서로 나누어 먹세. 이렇게 풍요로운 음력 8월. 좋은 계절이지만 신경 쓸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벌초며 소풍이며 이 나들이 같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 찐득이와 설치류가 옮기는 감염병 유의하시랍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찐득이가 옮기는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으니 모두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마스크 쓴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인플루엔자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유행한다는 점, 코로나19도 소폭 증가세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음력 8월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0: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1: 다 다음 주가요?
0: 한가위.
1: 아 그런가요?
0: 예. 심지어 딱 추석 당일이 심지어 딱 다다음 주예요. 오늘 아, 금요일이니까.
1: 네, 그러네. 예. 딱 2주 남았네.
0: 딱 2주 남았습니다. 예. 추석이요.
1: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추석 때 그렇게 다 오르니까 좀 살림을 바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마른 재료들을 이제 지금 사 오실 거예요.
0: 오, 네. 미리부터 이렇게 장을 네, 그렇죠. 보시겠군요.
1: 네. 네, 네.
0: 야, 그래. 이제부터 좀 차도 많이 막히고 네. 이동도 좀 많고 하시겠네.
1: 맞아. 네. 네.
0: 그래도 설레요.
1: 그럼요. 한가위. 명절이라는 네,
0: 명절을
1: 게 그렇죠.
0: 설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진짜.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부디 저 준비 잘하시고 네. 아, 친척분들 또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손편지로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동래구에서 박애숙님께서 남편에게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 박애숙이라고 합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제가 살아온 날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1살에 부산으로 시집와 신랑과 같이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환갑이 다 돼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젊었을 때부터 술을 너무 마시는 술고래였습니다. 밤 9시에 영업이 끝나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이나 우유하고 같이 들어오더군요.
1: 와.
0: 젊을 때는 술 마시러 나가는 거 못하게 현관에서 제가 지키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던 제가 앉아서 졸면 그때 몰래 나가기도 했어요.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한 번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술값이 없으니 저보고 데리러 와달라 했으니 제가 기가 찰 노릇이었죠. 새벽에 들어와 배고프다고 라면 먹고 잔다 해서 끓여주면 코박고 잠들어 있고 버리기가 아까워 라면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밤에 달라 하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줬어요. 그러면 술김에 또 먹고 새벽마다 택시비 들고 기다리느라 저까지 잠을 못 자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1: 정말.
0: 술친구도 많고 노래도 그런대로 잘해서 밖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인지 매일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또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1: 비즈니스.
0: 핑계 아닌 핑계.
1: 그놈의 비즈니스. 아유 진짜.
0: 정말 핑계 아닌 핑계를 댔지요. 그렇게 매일 술을 먹으니 몸에서 안 좋은 신호가 왔어요. 술 먹은 후 1차는 기억을 하는데 2차, 3차부터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고혈압,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약 먹으면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소주, 맥주, 막걸리 중에 그나마 어떤 게 몸에 더 좋은지 물으니 선생님이 기가 막힌 표정이었어요. 급기야 당뇨에 의한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됐습니다.
1: 아이고.
0: 그때서야 겁이 났는지 술, 담배 다 끊고 노력은 하였지만 이미 몸은 망가진 후였어요. 투석하고 온 날은 많이 힘들어하고 가면 갈수록 더 피곤해하고 얼굴이 푸석하고 까맣게 변해서 손발 저림이 시작되고 눈과 귀가 합병증으로 다 안 좋게 되었습니다. 스텐트 시술도 했고요. 투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늘 찌를 때 아프기도 하고 4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니 몸도 힘들고 그래서 하던 식당을 접고 둘 다 백수가 됐네요. 아, 저는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일은 조금 했어요. 근데 신랑은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축 처진 등이 아프게 다가와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투석 4년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들들 몰래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혈액형은 다르지만 가능하다 해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돼 가고 있어 마음이 많이 놓이고 행복합니다. 젊을 때 하던지 생각하면 미

0: 없고 내다 버려도 시원치 않겠지만 살아온 세월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도 가끔 합니다. 우리 집엔 꽃이 필요 없다며 제가 자기의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스레를 떨고요.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하며 눈시울을 붉히네요. 신랑과 언제까지 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감사해야 하며 하늘의 구름, 나무, 꽃, 바람 모든 예쁜 것들을 눈에 담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몸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조금만 드시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글 쓰는 거는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네요.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짓기상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참 마지막 글마저. 신랑, 사랑해.
1: 아, 진짜.
0: 아, 우리 박예순님.
1: 아, 진짜. 아니, 야. 사랑의 자가 성함의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 박예숙. 그렇죠.
0: 네.
1: 그죠? 예숙 씨.
0: 야.
1: 야, 진짜 혈액형이 다른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0: 왜냐면 이 아들들 몰래 검사 받았다는 얘기에 만약 이 아들들이 알았으면 엄마 젊을 때 아빠가 했던 걸 생각해봐요, 엄마. 그 뭐 그분한테 간이 신장 이식을.
1: 신장 이식.
0: 참 진짜 얼마나 속을 썩이셨을 텐데 그래.
1: 뒤치다꺼리 그렇게 다 하고
0: 와.
1: 생업까지 접고.
0: 네.
1: 그러고는 안쓰러워서 또 신장까지 하나 내주고.
0: 아휴.
1: 아휴, 진짜 이 아내의 사랑은 이건 정말.
0: 이건 진짜 찐 사랑이시다.
1: 참.
0: 와. 물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남편분과 함께 예 예쁜 자연 꽃 예 이런 거 즐기시면서 예, 사랑을 나누고 계시지만 아우 참
1: 이분은 진짜 열려
0: 네
1: 열려 상 받으셔야 돼. 남편분은 진짜 이 말 서비스도 그렇지만 뭐 우리 집엔 꽃이 필요 없다 그러시지만 이 진짜 진짜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서 아내한테 끔찍히 잘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세월 동안
0: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가 예. 통계를 보면요
0: 네.
1: 아내들은 뭔가 이식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오히려 자식들이 그렇게 참 나서긴 해도 왜냐하면 엄마들은 애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망설임의 시간이 있대요.
0: 그렇죠.
1: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애들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0: 야 결국 그것조차 남아있는 식구를 보살피기 위한 본능인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참.
1: 야. 대단한 엄마들이죠 이 땅은. 어쨌든 무슨 K-POP, K-컬처 다 어머니들 덕분이에요.
0: 네.
1: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니까 말이죠. 진짜 남편분 잘하셔야겠어요. 노래도 함께 듣겠습니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경혜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고요. 당당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요. 또 박애숙님 정말 사랑하시는 이분 네, 네. 러브하우스 꾸러미 보내드립니다.
1: 딱 어울리네.
0: 종합 선물 세트 가게 네. 되겠어요.
1: 예, 네, 딱 어울리시네요, 진짜.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3: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4: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3: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4: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3: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3: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죠.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할 때 타고 간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4: 정답은 아폴로.
3: 네.
4: 아폴로 11호.
3: 예, 아폴로가 네. 해서 정답이었습니다.
4: 네.
3: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4: 3, 4부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특집 폰 프리 스쿨 이어집니다. 뉴스 다 들으시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논란거리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장관이 되면 국민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잘 안착돼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여러 논란거리로 심려를 끼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결장했던 메이저리그 애틀란타의 김하성이 2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시즌 두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은 템파베이와의 홈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시즌 타율을 1할 2푼 6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선에 불이 나 25명이 숨졌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엔 모두 42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 25명 외에 12명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5명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선박이 외국 국적 화물선이라고만 밝혔지만 AP통신은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서 이 선박이 라이베리아 선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 알리 아즈마에이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

0: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배신한다는 이야기.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인데요. 최근 로봇 시대를 맞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려 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로봇에게 작업 기술을 알려주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현재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모습을 촬영해서 로봇 기업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작을 학습한 로봇이 훗날 산업 현장에 보급돼서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며 후회하는 프랑켄슈타인.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6: 아끼다 똥대기 전에 오늘은 말하려고요.
8: 오, 어떤 말이길래요? 오늘 사소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잘 키워낸 자칭 애국자 3남매 엄마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젓갈에 다시마살 먹고 싶다고 해 먼 곳까지 가서 젓갈을 공수해와 한상 차려주니 아, 이 맛이지 하며 엄지척 해줍니다. 남편이 말했다면 짠 음식 건강에 해롭다고 안 갔을 거예요. 옆에 딸아이가 그러네요. 같은 상황에도 제가 억양이 다르다나요? 이 시간을 통해 남편에게 전합니다.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대학원 갈까 묻는 당신에게 공부는

0: 아이고, 전유정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예.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은 아끼면 안 돼요, 진짜.
0: 맞아요.
1: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말해야 알죠.
0: 네.
1: 일중 씨는 어떻게 아내에게 예? 평소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하세요?
0: 너무 소중해서 조금만 더 아낄까요?
1: 어머머, 말도 안 돼요.
0: 아, 근데 우리 전유정님도 참 재밌으시다.
1: 예. 그렇죠?
0: 남편이 먹자고 했으면 절대 안 먹었을 거.
1: 그렇지, 걸.
0: 우리 그렇지. 아이가 먹자고 하니까 어 그래 맛있겠다.
1: 먼 데까지 가서 젓갈 공수에다 주고.
0: 네.
1: 공부는... 아들과 남편이 그렇게 다르군요. 아들은 남의 아들이고 아들은 내 아들이죠. 내 자식이죠. 그렇죠. 남편은 남의. 네. 자식이고 아들은 내 자식이죠.
0: 내 자식이니까.
1: 그런 차이겠죠.
0: 맞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1: 네, 청송사과 5kg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그냥 쓸 걸, 먹을 걸, 할 걸 뒤늦게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아, 좀 아낄 걸 싶은 순간도 있죠. 예, 아껴서 후회됐던 것도 좋고요. 이건 아끼길 참 잘했다 싶었던 순간도 좋습니다.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폰 프리 스쿨 특집 함께 할 테니까 스마트폰 중독, 의존이 고민이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요즘 아이들 키우시면서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아이고 휴대폰 좀 그만 봐.
2: 뺏으면 싸우고 그냥 두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 불안하고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 요즘 무작정 통제하자니 반발이 심하고 자율적으로 맡기자니 안심이 안 되는 댁도 많으시죠?
1: 아,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냥 놔둬도 되는 습관이고 어디부터가 도움이 필요한 중독 의존의 문제일까요?
2: 오늘은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계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쓰신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의 심다영 선생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예.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한다 하고 예고했을 때 당당이님들 반응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만큼이나 저도

0: 나부터가 스마트폰을 못 놓고 살아요. 버스나 지하철만 타봐도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였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아침에 벌써 스마트폰 좀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1: 예. 일어나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시작했고요. 오기 전까지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2: 네. 오현주 교수님께서도 네, 스마트폰.
0: 아, 요즘은 어떻게 네. 학교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쓰게 하나요? 신다영 선생님 어떠세요?
3: 예전에는 좀 스마트폰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0: 아하.
3: 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을 하려면 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성능도 다르다 보니까
0: 네.
3: 네. 또 좀 불편한 감도 있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폰이니까 어쨌든 방해가 조금 되거든요.
2: 네. 그렇지, 딴 길로 셀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2: 네. 네. 교육으로만 보다가도.
3: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좀 태블릿도 지원하고
0: 중학교 2학년인데 운동선수로 뛰고 있대요. 학교 수업에다 훈련까지 참 체력적으로 피곤할 텐데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한대요. 야, 뭘 그렇게 보나 하고 봤더니 세상 쓸데없는 쇼츠, 먹방 그런 걸 그렇게 본대요. TV를 볼 때에도 채널을 수시로 돌리고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공부할 때는 오죽할까? 운동엔 집중을 잘할까? 이게 고민이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이기 때문에
2: 아유.
0: 대화도 쉽지 않다. 이런 사연입니다.
2: 각 가정마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 둘째가 중3인데 집에서 있는 건 보면 침대에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계속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본인은 그게 쉬는 거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할 건 하고 자 이제 좀 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랑 우리가 쉬는 게 완전 달라진 거야.
0: 네. 그렇죠.
2: 예, 네. 그냥 누워서 그거 보고 있는 게 쉬는 거래요. 자, 이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이렇게 짧은 영상 위주의 쇼츠, 뭐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면 도파민 중독, 집중력 저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교수님 어떤가요? 네. 네. 이게 정말 뭐 주의력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쇼츠 뭐 그리고 이제 그 게임 뭐 네. 이런 것처럼 되게 짧고 강력한 자극을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것들, 예를 네. 들어서 책 보는 것들, 아. 뭐 수업하는 것들 이런 네. 게 이제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자극이 없잖아요. 그죠?
2: 맞아요. 네.
1: 그런 덕분인지 우리 청소년들이 그 가만히 앉아서 뭘 못하는 것도 같아요.
2: 네.
1: 네. 근데 이제 청소년의 뇌 또 특성이 또 강력한 자극에 엄청 끌리거든요.
2: 청소년 뿐인가요? 뭐 성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1: 아, 근데 특히.
0: 그렇죠.
2: 아, 특히 더 그래요?
1: 특히 이제 뭐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뭐 그 사춘기라고 하면 몸도 커지고
2: 네.
1: 좀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뭔가 이렇게 뭐 냄새도 나고 막 예, 뭐 이렇게
2: 2차 성징, 2차 성징.
1: 네, 그럼요.
2: 네,
1: 생리학적으로도 변하고 키도 커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되게 새로운 것들,
2: 예.
1: 강력한 것들, 센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끌리게 되는데
2: 예.
1: 반면에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전두엽이 있는데 요건 또 약해요.
2: 아하.
1: 예, 그러니까
2: 그래서 충동적이구나 진짜.
1: 그렇죠. 강한 자극에는 어른들보다 더 쉽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거고
2: 예.
1: 반면에 이걸 멈추거나 이런 건 또 못하고
2: 스스로 자제하고
1: 그렇죠.
2: 이런 것도 조금
1: 예.
2: 약하고
1: 또 지루하는 것도 또 못하는 거
0: 아,
1: 예.
0: 아,
1: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자극뿐만이 아니라 이 발달학적인 이런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예.
2: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스마트폰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나가서 뛰어놀거나 뭐 친구랑
0: 그렇죠.
2: 놀거나
0: 그렇죠. 예. 그렇죠.
2: 요새는 뭐 그냥 조금 영상도 좀 지루하면 바로 넘겨버리면 새로운 거 바로 떠올라오고 바로 떠올라오고 계속 이어지니까
0: 자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그 수업 시간이나 뭐 또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 보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요즘 학생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심다영 선생님.
3: 일단은 네. 뭐 이제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교실의 모습을 보면
0: 네.
3: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오자마자 앉아서 일단 폰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어폰 꽂고 음악도 많이 감상을 하고
0: 네.
3: 그리고 옆반 친구들하고 SNS로 DM도 보내고 그리고 옆에 친구가 있는데 게임도 그걸로 하고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2: 네.
3: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도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네.
2: 아, 근데 학교에서 요새 이제 수업 중이나 이렇게 등교하면 딱 이렇게 수거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3: 네, 그건 이제 올해부터 이게
0: 개정이 됐어요.

0: 들어가서 네, 네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등교해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1: 양껏
0: 네, 네 아, 마음껏 그렇지.
1: 빠르게
2: 네.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빠르게 이제 막 탁 하고
0: 네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수건은 하는 거죠?
0: 네, 근데 그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3: 그래요?
1: 자, 여기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2: 맞습니다. 네. 아니 교회 체험 학습은 또 이것도 못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0: 수업 때는 아이들의 이제 폰을 이제 학교 차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교회 체험을 나가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2: 네.
0: 이러다 보니까.
2: 네, 연락도 거둘 수가 없구나 오히려.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서도 보고 전시회 가서도 보고 음악회 가서도 보고 이런 상황들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2: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제재할 네. 수 있지만 네. 교회 체험 학습 나갔는데도 스마트폰을 거둘 수는 없겠군요.
0: 네네.
2: 또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니 참 여러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정말.
1: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2: 근데 이제 우리 홍 교수님께 또 여쭙자면 학생들이 폰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를 또 판단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건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잡고 있으면 문제다. 뭐 이런 식의 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4: 그 사실 어느 정도이면 문제이다 이런 이제 시간 기준은 사실 없어요.
1: 네. 네. 네.
4: 다만 이제 스마트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수면 문제라든지 뭐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정신과 문제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그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해서 우울해진 건지
1: 네.
4: 또는 이제 우울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건지
2: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4: 그렇죠. 그게 인과관계는 좀 관련은 있지만 이게 네. 이제 인과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이제 스마트폰 시간은 자체는 우리 현대 생활에 너무 필수품이니까
2: 네.
4: 아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하루 종일 시간을 생각하면 꽤 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2: 가끔씩 뜨거든요. 무슨 리포트 해가지고
4: 그쵸.
2: 사용 예. 리포트. 저는 보니까 이거 창피한 일인가? 한 4시간 반 정도 뜨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그런 네. 시간이 떠요?
2: 네네네. 뜨더라고요.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보다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여러 이제 그 요인들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는 이 기능이 뭔지 이 아이 생활에서 요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0: 그런 기능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런 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중단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랑 갈등이 나오면서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용하느라고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빠지고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이러면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일상적인 뭐 대화나 타협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1: 네네.
0: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의 그런 경우를 좀 보면요. 앞서 이게 쇼츠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 몰두하고 있긴 하는데 네. 이제 학교나 뭐 훈련이나 뭐 이런 거 빠지는 거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2: 네.
0: 그렇죠. 그리고 부모랑 그렇죠. 대화가 이제 뭐 또 하면서 부모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폭력적인 뭐 이런 요까진 또 아닌 거는 같아요.
2: 네.
0: 예, 그런 그런데 이제 아까 발달적으로 중학생이라면 막 사춘기에 들어들고 이제 조금 부모님과도 뭔가 이렇게 좀 자기주장하기 시작하고 뭐 그리고 강한 자극에 또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조절 안 되는 것처럼 네. 몰두 안 되는 것처럼 좀 보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아요.
1: 네. 네. 네.
0: 예.
2: 그러니까 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0: 그렇죠.
2: 굉장히 중요한 거죠.
0: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2: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겠네요.
0: 그럽니다.
2: 네네. 스마트폰을 하느라 늘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도 못 가고
0: 그렇죠.
2: 뭐 네. 다른 것도 못 하고 뭐 이러면 진짜 약간 좀 심각한 이제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일상 생활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2: 그렇군요.
1: 쉽지 않나요? 네.
2: 지금 그래도 앞서서 주신 뭐 이렇게 운동 선수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울산의 당당이님께서 예, 우리 학생의 이제 그 고민을 네. 털어놔 주셨는데 이분이 그럼 자녀랑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한 위험은
0: 그렇죠.
2: 아닌 것 같은데.
0: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때 부모님이 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다뤄가면 이제 반발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반발이 생기겠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이 입장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약속들.
2: 네.
0: 간단한 약속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는 좀 꺼보자.
1: 아, 네. 네. 네.
2: 식사 중에는 좀
0: 그렇죠.
2: 하지 말자.
0: 그렇죠. 네. 잘 때는 좀 꺼보자. 그리고 숙제할 때는 알람을 한번 좀 꺼보자.
1: 네.
0: 뭐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한번 제안해 보시고. 아이들이 이제 좀 문제라고
1: 약속.
0: 느끼면 뭐 요 정도는 그래 뭐 좀 봐주겠다. 뭐 이 정도.
1: 네, 네.
0: 예, 예. 요것도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아이들도 밥 먹으면서도 앞에 이러고 있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 잠깐 좀 밥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래. 아, 나 정말 그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라도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하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도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은.
0: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2: 그러니까.
0: 네, 아이들 입장을 하루 생활을 쭉 보면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바쁘거든요.
2: 아, 물론 바쁜 거 알아요. 뭐
0: 굉장히 바쁘고 자기 생활에서 아,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좀 느끼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일상생활이 또 괜찮다고 하면
2: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랑 아이들이 좀 그러면 이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랑 조금씩 타협을 해보시는 것들. 그래서 네. 그 아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옛날 같았으면 진짜 밥상머리에서 말이야.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식당 가면 이렇게 태블릿으로 항상 뭘 보여주잖아요.
1: 그렇지. 그럼 애들이 집중해갖고.

0: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SNS로 이렇게 DM도 보내고 하는데
1: 근데 얼굴도 모르지만 제 애인이에요.
0: 네. 예.
2: 그렇군요.
3: 친구 가는 게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 네. 아, 그러네요.
3: 네. 저희도 외래 친구 아이들한테 친구 얘기 물어보면 항상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온라인 친구죠.
1: 아하.
2: 네. 이렇게 달라졌어 세상이.
1: 그러게.
2: 그러니까
1: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뭐 폰을 몇 시간 뭐 붙잡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2: 그렇지.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1: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몰래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3: 그렇죠.
1: 이 얘기를 저희가 광고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친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0: 손에 너무 과하게 빠져들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신호가 보일 때 이걸 강하게 통제를 해야 하나?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두 번째 사연이 바로 그런 당당이님의 고민입니다.
1: 네, 두 아이의 아빠가 사연을 주셨어요. 이분은 두 아이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초등학교 때부터 엄격하게 제한해서 쓰게 하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 수업 때 폰을 써야 하는데 아빠가 바로바로 승인을 안 해줘서 나 수업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그때부터 새벽까지 휴대폰 보고 아침에 늦잠 자고 학교 가서도 오전 내내 활기가 없어졌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다시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아빠 간섭이 너무 심하다. 애들 다 이렇게 쓰고 있다. 다시 통제하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통제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갈증나게 했을까? 그래서 몰입을 더 부른 건 아닐까? 내가 아이들의 자율성을 뺏은 꼴인가?
0: 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제한하면 아이가 반발심에 더 집착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0: 어떻게
2: 그렇습니다.
0: 보십니까?
2: 예. 예. 갈증을 느낄 정도로 좀 심하게 제한을 받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0: 더 강하게
2: 몰두할
0: 것
2: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문제는 사실 그 전에 뭔가 조절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그 아버지 통제 밑에서 이렇게 해다가 조절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게 멈추기 힘든 너무 강한 자극 속에 놓이게 된 이런 상황인 거죠.
1: 네.
2: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뇌 발달에서 이 통제를 이렇게 담당하는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사실은 이때 미성숙해요. 네, 한 20대 중반까지 발달한다고 그러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생들 뭐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완벽하게 조절 못하는 게 정상이다. 예, 그냥 조절 못하고 그냥 뭐 지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도기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0: 네.
2: 이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대신해준다, 대신 조절해준다. 네가 안 되니 내가 대신하겠다. 이제 아닙니다.
1: 아니죠.
0: 그거 아니에요?
2: 예, 이제는 이제
1: 권
2: 판이
1: 밖으로 애들이 벌써
2: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제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사실은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정해주고 뭐 이런 비중이 크다면 중학생교부터는 조금씩 이제 규칙을 서로 만들고 뭐 같이 가는 과정이고 고등학생이면 사실 스스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스마트폰 몇 시간이고 너 여기서는 요거 봐야 돼. 이런 사실은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죠. 부모님이 제시를 해줘 큰 틀을 제시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때 아이가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는 뭐 사실은 부모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2: 예.
0: 그럼 어떻게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2: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 달려 있는 거고요, 그죠?
0: 예.
2: 그 요청할 때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제 이 과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뭐 이런 거죠.
1: 네.
2: 예.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통제를 어떻게 해보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그건 사실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아이들의 조절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이냐. 여기다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요. 우선 아이가 그리 큰 문제가 사실 없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얻어진 자유를 그냥 만끽하는 단계라면 조금 한번 좀 여유롭게 한번 좀 조금은 조바심 내지 마시고 봐주십사.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 기간이 좀 길고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0: 예를 들자면요.
2: 아이들이 이제 지금 학교에서 뭐 학교 지각을 한다든지 그죠.
1: 네.
2: 뭐 숙제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야단을 맞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때 이제 염려하는 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또다시 스마트폰의 통제권을 부모님한테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사실 있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권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영역을 아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그걸 느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1: 자, 이 집에서 폰을 강하게 관리 당하거나 통제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0: 보이나요, 심 선생님? 네.
1: 통제에 응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요. 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에 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를 시작하더라고요.
0: 그렇지. 다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1: 예를 들면 이제 친구의 공폰을 빌린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집에서 이제 몰래 한다든지.
0: 네, 네.
1: 그래서 사용한 거를 부모님한테 이제 비밀로 숨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조금씩 늘기 시작하거든요.
2: 그래.
1: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0: 네.
2: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라보는 선생님조차도 너무 강하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탈출구를, 다른 방법을 거짓말로 찾게 되니. 앞서 우리 홍 교수님 말씀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거를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최선인데.
0: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이 정말 아이들한테 자주 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학교에서도 이걸 자율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뭐 법적으로 뭐 그렇게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규정이 됐다 했지만 그것도 학교 자율에 맡기니까 고민이 좀 되시죠?
1: 일단은 고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일단 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학교마다 스마트폰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지도를 하려고 해도 저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사생활 침해 때문에 지도를 하기 어렵고 또는 우리 아이는 지도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또 지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달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아이들 자체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법에서도 이렇게 제정을 하다 보니 조금씩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3주체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학기 말에 이제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반장, 부반장,
2: 임원들, 학급 임원들.
1: 그래서 그 학생들이 먼저 제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잘 썼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자. 이런 제기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대신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관련 동아리를 늘려달라. 이런 제안을 좀 했죠.
0: 그것도 신통하다. 그죠?
1: 굉장히 긍정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희가 막 하고 있을 때 여름방학 때 사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폼프리스쿨이라는 정책을 할 테니 실행할 학교는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죠. 너무
2: 양형중학교. 이런 때 이름 한 번씩 또 짚어줘야지. 성남시의 양형중학교.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 자치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계획을 짰어요. 어떤 활동을 넣을까. 그래서 독서는 뭘 하고, 이제 예술은 뭘 하고, 스포츠는 뭘 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 학생들의 이제 요구 사안, 제안 사안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저번 주 이제 선포식도 하고, 서약서도 쓰고
2: 학생들과 함께,
1: 그래서 전교생이 다 같이 이제 선포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폼프리 스쿨 자체에서 이제 폼프리 100일의 기적이라는 사업을도 추진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안내를 또 했어요. 그래서 폼프리를 100일 동안에 하면서 열심히 이제 자기 성장을 한 학생들은 해외 탐방 보내준다.
2: 보상이 따르는구나. 보상이 따라야죠. 맞아요.
0: 보상도 웬만하진 않네. 꽤 되네요.
1: 그래서 안내를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솔깃한 거예요.
2: 그렇지.
1: 그래서
2: 베네핏이 있어야 돼.
1: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정책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교사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2: 이거 듣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 염창동에도 빨리 좀 그런 학교 하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러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특히 학생들의 주도하에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도 스마트폰 놓고 다른 활동을 한번 늘려볼게요. 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뭐 폼프리 100일의 기적하면 또 보상도 착 주어지고.
0: 그러니까.
2: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0: 자,
2: 방금 말씀하신 폼프리 스쿨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0: 9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학생들이 폰을 내려놓고 이런 걸 하겠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일상 자체가 무너져버린 좀 걱정스러운 사연도 있어요.
0: 네, 이 댁의 자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하루 종일 게임과 휴대폰에 매달려서 학교 생활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등교를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일상생활이 좀 무너진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그럴 거면 학교 그만 다녀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됐고 병원에서 ADHD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과 함께 질문을 주신 게 이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더 강하게 몰입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뭐 특히 즉각적인 보상에 이제 더 끌리는 특성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쇼츠나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 더 끌리고요. 또 ADHD 특성이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단도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너무 빠진다 이런 문제로 오는 아이들이 상당수는 ADHD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나아지기도 합니다.
1: 네.
0: 아, 네.
1: 네. 자, 그러면 내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빠졌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ADHD 검사부터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2: 분명히 뭐 스마트폰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ADHD가 많기는 한데요.
1: 네.
2: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1: 네네.
2: 그 저희 경우에 보면 우울이라든지 뭐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학교 생활에서 재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한다 이러면 이제 무슨 병인가 이런 거 보다는요.
1: 네네.
2: 이 아이한테 이 스마트폰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몰두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상생활 무너지면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딱 그 기준이 일상생활이 유지되느냐
2: 네.
0: 무너지느냐
2: 네.
0: 요게 판단 기준일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학교를 못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밤새 뭐 휴대폰 보고 있다가 학교 가서는 졸거나 자거나 활력 없는 학생들 꽤 있을 텐데 어때요? 심 선생님?
3: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1: 네.
3: 좀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 졸거나 좀 멍하니 있는 학생들은 학급마다 한두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때도 있었어요. 뭐 그건 네. 뭐. 네.
3: 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0: 그렇죠,
3: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네.
3: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늦게까지 수강을 하고
1: 네.
3: 공부하고
1: 네.
3: 네. 네 과제하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오히려 이제 졸지는 않는데 이제 저녁 시간 내내 SNS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쇼츠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친구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교사가 중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발생하긴 합니다.
0: 이게 또 달라졌네요. 오히려 저희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하기엔 너무 감정이 올라올 것 같으면 차라리 글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글로 하다가 더 막 네.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군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스마트폰 안에서 더 위험한 것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음 사연이 그런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많이 보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다가 아하, 사이버 도박이라는 위험한 행동까지 접하게 된 경우네요.
1: 네,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를 가든 동선을 공유하고 위험한 자전거를 탈 때도 꼭 헬멧과 브레이크를 챙기던 바르고 성실한 FM 아들이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던 터라 우리 아이는 사고칠 애가 아니다 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숙사에 보냈어요. 하지만 학교로부터 아들이 사이버 도박을 한 후 자진 신고를 했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하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고 친구가 먼저 아들 폰으로 3만 원을 충전해 하는 것을 본 후 직접 8천 원을 충전해 도박을 해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금액이 적은 초기 단계에서 아이 스스로 자진 신고를 했고 청소년 상담과 경찰 조사까지 마치며 일회성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금액의 액수보다 내가 아는 바른 아들이 호기심에

0: 사이트를 찾아 돈을 충전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절대 다시는 안 하겠노라 약속했지만 깨진 신뢰감 속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1: 야, 참 올바른 아이였는데.
0: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하는 걸 보고도 사실 이건 FM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아이예요. 자기가 뭐 친구가 먼저 자기 폰으로 3만 원 충전해서 하는 거 본 후에 8천 원 충전해서 한번 해보고 자기가 자진 신고한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네.
0: 아, 이렇게 깨진 신뢰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니까 워낙에 바른 아이였으니까 이 행동만으로도 좀 굉장히 좀 충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심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유혹에 노출된 아이들 네. 보신 경험 있으세요?
2: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광고가 많이 뜨게 되잖아요.
1: 네.
2: 광고 배너 보고 이거 뭐지? 궁금해서 클릭을 한다거나.
3: 네.
2: 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나 땄다는데?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1: 그 얘기 들리면 또
2: 네.
1: 그래?
0: 따면은 그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2: 네. 네. 네.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아이들이 그런 경로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네.
0: 자, 부모 입장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당장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4: 네. 뭐 많이 놀라셨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도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 게임으로 알고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0: 아, 네.
4: 네. 그래서 도박 성향이 있는 아이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1: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어요.
4: 네, 네. 그래서 먼저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저도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요.
0: 네.
4: 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컸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0: 네.
4: 이 친구는 먼저 얘기를 했어요.
1: 네.
4: 그래서 아이랑 뭐 너무 한번 좀 어머니가 걱정이 되시면 그 언제 그랬는지 어떤 경로로 그러는지 좀 차분하게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0: 네, 네.
4: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네.
1: 칭찬 필요하겠어요.
0: 네. 네.
1: 자, 과사용, 과몰입부터 도박 문제까지 그야말로 스마트폰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과 이거 하나만 해보셔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4: 그저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거 휴대폰 대신에 뭐 할 수 있는 거를 아이랑 같이
0: 네.
4: 해보시라는 겁니다.
0: 뭐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4: 그렇죠.
0: 뭐.
4: 예. 실제 저희 그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제를 가져온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친구랑 같이
0: 네.
4: 같이 중단하고 등산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1: 네.
4: 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찾아서 해보는 것들이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단순히 그만해가 아니라
4: 네.
1: 그걸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걸 함께 좀 해보시면.
4: 그렇죠.
0: 함께 해봐야
4: 됩니다.
0: 네.
1: 네. 우리 심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2: 네. 교수님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스마트폰으로 꽉 차 있던 아이들의 시간을 단순히 그냥
1: 하지 마라.
2: 네, 네.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분명히 심심해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그래서 뭐 운동, 뭐 아니면 음악, 미술, 요리 이런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좀 같이 찾아주시고 만약에 가정에서 좀 어려우시면 학교랑 같이 좀 편하게 상의를 좀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0: 그래서
2: 학교와 가정이 좀 연계가 돼서
0: 네.
2: 좀 그 같은 방향성으로 좀 천천히 아이를 좀 도와준다면 아이들도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좀
0: 네.
2: 기대가 됩니다.
1: 그러네요. 학교에서도 우리 교사님들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0: 네. 네.
1: 자, 특히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요. 아까 심 선생님 말씀 주신 폰 프리 스쿨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폰을 내려놓고 이런 걸 해보겠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9월 15일까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간에 그럼 뭘 해야 할까?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폰을 내려놓았을 때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폰 프리 스쿨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0: 많이 해주시고요.
1: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 또 경기도 성남시 양형중학교의 심다영 선생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연두예요.

0: 아십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1: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1: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자, 금요일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폰프리 특집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0: 네.
1: 예, 정말 스마트폰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선생님,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양형중학교의 심다영 선생님, 두 분 고마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0: 네.
1: 저희는 여기서 또 함께 인사드릴까요?
0: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1: 안녕히 계세요.
2: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데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졸일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0: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자로 의심되는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기준 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 6.6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에서 12세 75.1명, 1에서 6세 49.8명, 13에서 18세 31.3명 등 학령기, 영유아 연령대에서 의사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대상자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 후에도 의원 장관 겸직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무겁게 듣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기자들에게 요청드리는 건 정책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350억 달러, 우리 돈 4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9월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2억 달러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0.1% 오른 1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세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1천억 원 적자였는데 지난해보다 37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0: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6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2조 원 개선되며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지난 6월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의 이름이 슈바오로 결정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판다의 이름이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슈바오로 결정됐다며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란 뜻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고 오늘로 생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슈바오의 100일 잔치를 연 에버랜드 측은 외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쳐 연내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손상됐다고 현지 시간 10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BS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요르단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습하면서 F-15 전투기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다시 작전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온 세상에 얼어붙은 극지.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사막. 이런 곳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혹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화하며 살아남았는데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에서는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자 현재 펭귄 각종과학관을 이끌고 있는 이정모 관장과 함께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진화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첫 곡은 드렁큰 타이거의 위대한 탄생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현재는 펭귄 각종 과학관을 이끌고 계신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모입니다.
1: 네, 저는 들은 적은 있는데 이 펭귄 각종 과학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2: 그냥 제 집필실인데요.
1: 네.
2: 제가 12년 동안 각종 과학관에서 일을 했어요.
1: 그렇죠.
2: 구립, 시립, 국립. 그래서 나중에 당신을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가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야겠다. 근데 제 작은 딸이 아빠는 각종 과학관에서 일했으니까 사무실 이름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큰 딸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펭귄이었잖아. 예. 앞에 펭귄을 붙이세요. 그래서 펭귄 각종 과학관이 됐는데 예. 잘못 붙였어요, 이름을.
1: 왜요?
2: 사람들 정말 내가 펭귄과 관련되는 뭔가를 하는 줄 알아요.
1: 예.
2: 그래서 홈페이지가 왜 없냐, 어떤 교육 프로그램 있냐, 입장료는 얼마냐 물으시고요.
1: 펭귄 많이들 좋아하니까.
2: 네. 또 이제 기자들도 뭐 펭귄과 관련된 거 있으면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시는데 잘 모릅니다.
1: 네. 펭귄에도 그래도 관심 많이
2: 있지 않나요? 관심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지만 펭귄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펭귄이라고 불리신 이유는 뭐예요?
2: 제가 중학교 때 좀 귀여웠나 봐요. 친구들이 잘 펭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 아, 어릴 때부터
2: 네, 어릴 때
1: 별명이셨군요.
2: 그러니까 발차기도 잘 못하고 그렇게 태권도 할 때 펭귄이 발차기 하는 느낌? 뭐 이런 거였습니다.
1: 펭귄 각종 과학관. 네. 사실 아나운서 입장에서 보면 살짝 발음은 어려워요.
2: 네, 저도 어렵습니다.
1: 빈 각종이. 그런데 관장님을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네. 과학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공룡의 탄생부터 멸종까지 오래전 지구를 누볐던 생명체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책을 내신
2: 예.
1: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극한진화의 세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심해, 극지, 뭐 고산, 사막과 열대우림, 인간이 사는 도시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관장님의 신간 극한 진화의 세계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극한 진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2: 극한 진화라고 하는 생물학의 뭐 별도의 진화 법칙은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붙인 표현이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심해 사막처럼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1: 네네.
2: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는 게 그러니까 극한 진화라고 한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극한이 있잖아요. 심해 추운 곳, 더운 곳,
1: 네.
2: 사막, 동굴 막 이런 것이 이렇게 되게 이런 극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북극곰에게 북극은 극한이 아니에요.
1: 아, 뭐 내 일상이죠.
2: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1: 네.
2: 섭씨 2도의 남극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겐요. 그곳이 집입니다.
1: 예.
2: 그 물고기를 갑자기 25도의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그게 오히려 극한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1: 그렇겠네요.
2: 네. 각자 저마다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근데 거기에 살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거기도 적응을 해왔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극한 환경에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의 극한 환경이다라고
2: 예.
1: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물들을 살펴볼 때 그 환경을 볼 때는 인간 중심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2: 예.
1: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일반적인 환경과 인간이 봤을 때 극한 환경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2: 예.
1: 진화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진화랑도 다른 게 있을까요?
2: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보면 진화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1: 예.
2: 물을 아끼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산소를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요.
1: 예, 예.

0: 빛이 없는 곳에서는 빛 없이도 사는 방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 기이한 동물 박람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동물들을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생명체가 자기 환경에 맞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1: 예.
0: 평범해 보이는 생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두 극단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에 주목을 하신 거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극한 진화예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0: 예.
1: 예. 흔히 진화라고 하면 생명체가 이전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하고 뛰어난 존재로 좀 더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진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진화는 진보나 발전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식의 우리 사다리 같은 그러니까 진화의 뭐 메커니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인간만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화는 어떤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살아남아서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남겨서 그 특징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바로 진화예요. 환경이 달라지면 어제의 장점이 오늘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그럭저럭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그럭저럭 잘 살아낸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1: 그러면 어쩌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예,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우연의 우연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우린 되게 뭐 계단이나 사다리에 올라가듯이 생각해요. 뭐 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교과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만 그림인데 웅크리고 있는 원숭이에서
1: 네.
0: 조금씩 그러니까 서던 예. 침팬지.
1: 점점 척추가 서지고. 예.
0: 그러니까 점점 똑바로 서는 네. 뭐 현재까지 오잖아요. 이게 가장 잘못된 개념을 알려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진화가 여기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사람하고 침팬지는 침팬지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침팬지하고 사람은 한 700만 년 전에 공통점에서 갈라섰어요. 원숭이하고는 한 3만 전에 갈라섰고.
1: 갈라졌고.
0: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나무 줄기가 하나 있잖아요.
1: 예, 예.
0: 거기서부터 점점 갈라져서 지금 나무 줄기가 풍성해졌죠. 모든 줄기가 다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예. 우리가 걔네보다 더 진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들도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고 우리도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는.
1: 아, 그 나무를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진화든 발전이든 이렇게 하면 피라미드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0: 예.
1: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것이 가장 진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0: 예.
1: 나무가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가지가 쫙 펼쳐지면 그 예. 각각의 가지 하나하나가 다 진화된 형태다.
0: 그쵸.
1: 아,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진화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응한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0: 예.
1: 네. 그리고 진화한다라는 말이 있고 두 개는 또 다른 개념일까요?
0: 그렇죠. 적응은 그 환경에
1: 네.
0: 내가 맞춰서 사는 게 적응이에요.
1: 예를 들어서 오승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0: 예.
1: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스스로 진화는 못하는 거죠, 저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적응은 할 수 있고.
0: 개체와 집단을 구분하면 쉬울 것 같아요.
1: 어.
0: 제가 더운 곳에 가서 며칠 지나서 땀을 잘 흘리게 된 것은 생리적인 적응입니다.
1: 적응.
0: 근데
1: 네.
0: 유전자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진화는 세대를 거쳐서 집단적으로 유전자의 구성 자체가 변하는 게 진화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린 한 마리가 높은 입을 먹으려고 목을 계속 늘려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른 유전자가 생기면서
1: 네.
0: 목 길이도 길어지게 됐고 목 길이가 길어지니까 높이 있는 나무 잎을 따먹게 됐고
1: 네.
0: 영양분이 좋으니까 새끼를 더 많이 낳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 분포 곡선이 바뀌는 거죠. 점점 목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1: 목이 긴 애들.
0: 목이 길어지는 쪽으로.
1: 네.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세대 간에 개체 하나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세대가 반복될수록 일어나는 것이고 적응은 그 개체 하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0: 네.
1: 자,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극한 환경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닷속입니다.
0: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주에 가본 사람이 심해에 가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최근에야 예. 심해 간사이 우주에 가본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1: 아, 최근엔 또 역전은 되긴 됐나요?
0: 네, 되긴 됐습니다. 왜냐? 잠수정이 좋아지면서.
1: 그렇군요. 심해는 생명체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환경일까요?
0: 그러니까 심해를 보통 해수면 200m

0: 아래부터를 심해라 그래요.
1: 네.
0: 200m가 그렇게 심해야 그런데 200m를 우리가 맨몸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200m는 벌써 20기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주에 가면 공기는 없지만 네. 적어도 압력은 없잖아요.
1: 맞아요. 무중력 상태예요. 네.
0: 여기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거기다 햇빛이 사라지고 네. 빛이 없고 춥고 압력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1000m라면요.
1: 네.
0: 100기압입니다.
1: 예.
0: 가장 큰 문제는 또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은 거기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1: 예.
0: 느리게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든지.
1: 기압이 너무 크니까.
0: 네. 예, 예. 그다음에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1: 그럼 왜요?
0: 먹이가 없으니까.
1: 아, 주변에 먹이가 없으니까.
0: 없으니까 이때 입에.
1: 뭐라도 들어와라. 이런
0: 네, 놓치면 안 돼요. 입을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또 방식을 뭐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1: 그런데 그 깊은 심해라면. 네. 햇빛은 도달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아래에서도 빛을 보는 능력은 필요한 건가요?
0: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동물도 있지만 되게 네. 200m 아래 정도 되면 아. 여기까지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희미하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밑에 윤곽 정도 있잖아요.
1: 네.
0: 윤곽에 어떤 뭐가 지나가면 거기 프로필이 보이겠죠. 그런 걸 보고서도 아. 찾아낼 수가 있기도 하고 네. 또 페로몬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네. 냄새를 많이 맡기도 합니다.
1: 네.
0: 인간에게 심해가 극한인 거지 그 생물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1: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뭐 거기 네. 벗어난 적은 없으니까.
0: 그래서 어떤 심해 생물들을 네. 되게 이상하게 생긴 심해 생물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어 했는데.
1: 어떤 예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왜 코가 완전히 문득 사람 얼굴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걔는 바다에 있을 때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1: 네네.
0: 근데 위에 압력이 약하니까 완전히 문드러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거죠.
1: 아, 그걸 바다 위로 끌어올리면
0: 네.
1: 아예 문드러져요?
0: 네. 그 배럴 아이. 그러니까 통한 어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처럼 생긴 눈이 있는 물고기 있어요.
1: 예예.
0: 마크로핀나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1: 네.
0: 얘 되게 재밌게 생긴 게 머리 윗부분이 네. 투명한 돔이 있습니다.
1: 돔.
0: 플라스틱 같은 돔이 있는 거예요.
1: 예.
0: 초록색의 관 모양의 눈이 있는데 눈의 모양이 막 움직여요. 앞에도 있고 주로 위를 향해 있습니다.
1: 네.
0: 왜 위를 향해 있냐면 그러니까 수백 메트 깊이 사는데 아래는 빛이 없잖아요.
1: 네. 네.
0: 심해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아주 희미한 빛에서 실루엣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 거죠. 자, 보면 외계 생물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해는, 심해라는 환경이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지구 생물입니다.
1: 근데 이 배럴 아이? 네. 라는 물고기는 왜 그렇게 돔을 씌워놓고 그 안에 눈을 넣어뒀을까요?
0: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동물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실제로 얘를 육지에서 봤을 땐 네. 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림을 잘 보면 눈 같은 게

0: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오,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론 감독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아,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과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네. 오, 그것도 그 반가운 일이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또 재미있는 동물이 네. 예, 초롱아귀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1: 초롱아귀요.
0: 초롱아귀 생겼는데 아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앞에 초롱이 달렸습니다. 이게 등지러미가 변해서 초롱이 달렸는데 예. 이 초롱 끝에 그 불이 보여요. 불빛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초롱 안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자기 아빠 발광을 하는 거예요.
1: 미생물이 발광을 시키는
0: 거예요. 미생물이
1: 거예요?
0: 발광을 하면 네. 그러니까 미생물을 발광하죠. 여기가 반짝반짝 되니까 다른 동물이 나타나. 이게 뭔지 하고 엄청나게 큰 입으로 탁 먹어버리죠. 먹어버리면 그 양분의 일부를 또 미생물들에게 이제 공급을
1: 아,
0: 해줍니다.
1: 공생관계네요.
0: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초롱아귀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초롱이 있는 것은 암컷이에요. 수컷은 조그맣습니다.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동물인데 더 조그매요 수컷은. 네. 근데 얘는 마치 암컷이 보이잖아요. 암컷이 보이면 무조건 달려서 꽉 물어요 옆구리를.
1: 이게 왜요?
0: 옆구리를 물어가지고 몸을 합체를 합니다. 물어서 놓질 않아요. 예. 그래서 혈관도 연결되고 신경도 연결돼요.
1: 예.
0: 그러면서 자기의 뭐 소화기관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심장도 없애버리고. 예, 예. 뭐만 남기냐면 정소만 남깁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난지 정자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1: 아, 나 한 몸을 희생해서 후손을 남기겠다.
0: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예. 워낙에 심해에서는 깜깜한 데다가 개체수가 몇 개 안 돼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붙어 있냐? 아니요. 여러 마리가 붙어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0: 여러 수컷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1: 예. 근데 그거는 실제로 관측을 그렇게 한 건가요? 심해 잠수
0: 있어요. 그 표본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봤더니, 아, 얘는 정서만 있는 거죠.
1: 아, 예.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일단 무는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라, 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장님의 신간 극한 진화의 세계라는 책 제목 속에 동물들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관장님의 신간 극한 진화의 세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0: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심해에 사는 생물들을 들여다봤어요.
1: 예.
0: 이번에는 뜨겁고 메마른 사막을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사막은 생명체들에게 거기도 일반적인 환경일까요? 생명체들에게는?
1: 그 사막에서 가장 귀한 건 물이잖아요.
0: 네.
1: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녀봐야 없습니다.
0: 네.
1: 근데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사냐면 야행성이 돼서 한낮에 더위를 피하고요. 굴 속에 숨어 지내고 또 매우 진한 오줌을 내고 또 마른 똥을 만들어서 물 손실을 줄입니다.
0: 잠깐만요. 그 매우 진한 오줌을 만드는 거는 물을 최대한 안 내보내기 위해서 농도가 진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까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똥도 바짝 말랐어요.
0: 예.
1: 물은 똥 넘기지 않습니다.
0: 물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진화했다.
1: 예. 그래서 캥거루 쥐라고 있는데요.
0: 네.
1: 생긴 게 뭐 캥거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평생 물을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0: 직접 마시지 않아요?
1: 예, 물을 한 번도 안 마셔요.
0: 예.
1: 어떻게 안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분해하잖아요.
0: 네.
1: 영양분을 분해하면 거기서 물이 생깁니다. 대사수가 생겨요.
0: 대사수? 그러니까 네. 영양분에 있는 수분이 아니라 네.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수분이라는 말씀이세요?
1: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도 마찬가지거든요.
0: 네네.
1: 북극곰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물은 다 소금물이니까.
0: 그러네요.
1: 네, 물은 안 먹습니다. 그다 눈을 먹냐 그것도 아니에요.
0: 예.
1: 그냥 물범을 잡아먹었어요. 물범을 잡아먹으면 지방을 소화시키잖아요.
0: 예.
1: 우리의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자동차 기름이 연소되면 어떡해요? 그 산소랑 결합해서 CO2하고 H2O가 생기잖아요.
0: 예.
1: 자동차 뒤에 하얀 김 나오는 게 바로 그 물이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영양분을 연소시키면 영양분을 태우면
0: 네.
1: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0: 예.
1: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내보내고 물은 자기 세포에서 쓰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아 그걸 대사수라고 해요.
1: 약간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이다.
0: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겠는 게 바로 낙타예요. 낙타,
0: 예.
1: 쌍봉 낙타, 단봉 낙타 있는데 아 참 전 지구에서
0: 네.
1: 야생 낙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0: 중동 쪽에 있지 않을까요?
1: 야생 낙타가 제일 많은 곳은요 호주입니다.
0: 호주요?
1: 예.
0: 네.
1: 원래 그 낙타의 고향은 네. 북아메리카였어요.
0: 아, 이쪽 중앙아시아 저쪽이 아니고 북아메리카예요.
1: 예, 예,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0: 예.
1: 거기 환경이 막 바뀌면서 얘들이 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를 떠나야 돼요. 그 남아메리카 간 친구들은
0: 예.
1: 알파고와 라마가 됐고
0: 라마, 예.
1: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좀 밀려 가지고 베링해를 건너서 저기 뭐 몽골에 정착한 애들은 쌍봉 낙타.
0: 아, 알래스카 저 위쪽으로 해 가지고 베링해를
1: 건너서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쌍봉 낙타가 되고 저기 중동까지 가려던 단봉 낙타가 돼요.
0: 네, 네.
1: 그 주로 몽골과 중동에 잘 살고 있었는데
0: 예.
1: 갑자기 호주에 왜 가게 됐냐면 사람들이 호주에 데리고 갑니다. 호주에 견인 동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호주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0: 네네네.
1: 뭔가 힘센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그쪽은 사막도 많고 그래서 낙타를
1: 데리고 갔어요. 네, 낙타를 데리고 갔죠. 근데 거기다 이제 기찻길을 깔았네.
0: 네.
1: 기찻길 깔고 나니까 낙타가 귀찮아졌어요.
0: 예.
1: 그 다 내쫓았죠.
0: 네네.
1: 내쫓았는데 낙타의 입장에서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워낙 좋았던 사막인데다가
0: 네.
1: 덤불도 많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동물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번식해서 지구에서 가장 야생 낙타가 많은 곳이 됐습니다.
0: 호주가.
1: 아, 이거 인간에 의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화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1: 근데 재밌는 게
0: 예. 호주 입장에서는 낙타가 생태계 교란종일 수 있는 거예요?
1: 예, 그렇게 됐는데 덕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낙타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사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호주. 거기가 돼버렸어요.
0: 그런데 낙타의 그 등에 있는 혹.
1: 네.
0: 혹에는 지방이 들어있다면서요? 물이
1: 맞아요.
0: 아니라.
1: 저도 어릴 때 그 물이 들어있다.
0: 저도 물이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1: 그래서 아, 물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지 그걸 꽉 채우는 거야. 그런데
0: 네.
1: 거기 다 지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0: 근데
1: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을 나중에 이제는 소화를 할 때 산소로 연소를 시키면서
0: 네.
1: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사수. 대사에서 생긴 물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0: 그럼 낙타가 그 혹에다가 지방을 저장하는 이유도 수분을 위해서군요.
1: 수분을 위해서인 거죠.
0: 직접 수분은 아니지만
1: 네.
0: 그걸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1: 네. 아 우리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저같이 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도
0: 네네.
1: 아 어디서 물 먹지 않으면 이게 막 지방이 타면서 이게 다 몸속에 물로 가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갖고 있는 것, 캥거루 쥐가 갖고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0: 근데 사람도 혹시 네. 물을 안 먹고 이게 저장해둔 지방을 스스로 태워가지고 수분을 보충하고 네. 뭐 그걸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은 가지고는 있나요?
1: 아, 우리도 당연히 지방을 대사할 때 물이 생기죠.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그 물 갖고는 부족합니다.
0: 아, 부족하다.
1: 우리는 엄청나게 물을 먹어야지만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 낙타나 캥거루쥐 같은 경우도 부족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겠죠.
1: 근데 캥거루쥐는 아예 안 먹습니다. 캥거루쥐는 그거로만 가능하고 낙타는 물을 열심히 먹습니다. 아. 있으면 먹어요.
0: 아, 낙타는 또 먹기도 하고요.
1: 네, 낙타는 있으면 먹고 근데 아. 캥거루쥐가 네. 그 극한으로 된 진화를 한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막에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도 있다고요.
1: 그러니까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만 알면요 그 생명이 보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요. 뱁새라고도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있습니다.
0: 뱁. 예, 예.
1: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0: 머리가 붉고.
1: 예, 네, 붉고.
0: 오목눈이는 저거 흰 눈, 흰 머리 오목눈이는 알거든요. 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1: 맞아요.
0: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1: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머리가 붉고 눈이 오목 들어간 거예요.
0: 오목.
1: 네. 노랑부리 저새. 노랑부리 저새. 뭐 부리가 노랑색이고 저을 수 있게 뭐 노처럼 생겼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 모양을 보면 딱 아는데 제가 네. 생물 이름은 이름을 알면 그 생명이 보입니다.
0: 네.
1: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비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도요.
0: 나비.
1: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이름 때문에. 네. 근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이름만 알면 딱 보면 제가 벌거숭이 두더지 쥐인 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0: 두더지 같이 생겼는데 쥐예요. 근데 네. 털이 없어요.
1: 맞아요.
0: 벌거숭이니까.
1: 벌거숭이에요. 근데 얘는 두더지도 아니고 쥐도 아닌 두더지 쥐인데 벌거숭이에요.
0: 네.
1: 얘는 그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의 땅속에서 집단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0: 네.
1: 설출이에요. 근데 되게 특징이에요. 특히 뭐냐면 굴을 파고 살아야 돼요. 뭐로 파냐면 이빨로 팔아요.
0: 네.
1: 파는데 앞니가 긴 앞니가 있는데 앞니로 막 땅을 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흙이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이빨이 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앞니 두 개가 입 바깥에 나와 있어요.
0: 아, 입을 담은 채로 그 이빨로 긁는 네, 거군요.
1: 긁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0: 네네.
1: 그리고 동굴 속은 또 이제 산소 농도는 적단 말이에요. 적은 산소 농도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그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또 견딜 수 있어요.
0: 예.
1: 그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어떡하냐면 촉각으로 경험합니다.
0: 네.
1: 딱 그 벽을 딱 몸으로 부딪히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벽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는 특이하게도
0: 네.
1: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0: 네.
1: 그 산이 있어요. 어디다 쓰냐면 왜 50견 있는 섬이 있잖아요.
0: 예.
1: 50견 섬이 이게 뼈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액체를 딱 넣어주면 얘가 푹신푹신해져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0: 맞아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많이 들었어요.
1: 예. 저는 어깨 50견 있을 때 딱 주사로 넣었었거든요. 네. 잘 돌아갑니다.
0: 아,
1: 요즘. 예. 그런데 얘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그런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0: 예.
1: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을 취하는데 암이 있잖아요. 암.
0: 예.
1: 암이 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암 신호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0: 예.
1: 얘는 히알루론산이 두껍게 있어가지고
0: 예.
1: 암이 세포 하나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망가진 정보가 다른 세포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0: 세포와 세포 사이에 히알루론산이 채워진 거예요.
1: 채워져요. 암이 억제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닌데요. 암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0: 왜냐하면 전이가 안 되니까 네. 다른 세포로.
1: 근데 암이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았냐. 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정말 암 안 걸려. 온갖 저기 해보니까 암 걸리긴 걸리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암 걸릴 정도로 오래 살지는 또 않을 테니까.
0: 네.
1: 또 얘네도 특이한 게 진사회성 동물이에요.
0: 진사회성 동물은 뭐예요?
1: 그러니까 사람이 진사회성 동물이죠. 진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또 있냐면 개미 아니면 벌 이렇게 있잖아요.
0: 네네.
1: 얘도 여왕이 있어요.
0: 아, 이 벌거숭이 두더지도 돼요.
1: 네.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를 한 마리를 딱 세워놓고 그 개만 계속 번식을 하게 합니다.
0: 예.
1: 근데 그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가 좀 몸이 약해져. 그러면 딱 걔 왜 낙마시켜요.
0: 네.
1: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다른 주소지를 여왕으로 세우고
0: 네.
1: 또 개를 중심으로 또 열심히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사회를 잘 유지하려다 보니까 히어아키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나 봐요.
0: 와, 그렇구나. 주로 진사회 동물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땅속에 굴을 파고 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미.
1: 개미.
0: 네. 벌은 사실은 땅속은 아니지만 벌집은 이렇게 굴 같은 형태.

0: 형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엄청나게 많은 집단은 개체 수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뭔가 분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다음은 열대우림 그리고 섬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예. 예.
0: 열대우림은 물이랑 먹이는 사실 부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아, 물도 많고 먹이도 많으니까 야, 너무 살기 좋은 곳 아니야 그런데요.
0: 예, 그럼 왜 극한 환경이죠?
1: 생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0: 아, 다른 생물이 너무 많아서.
1: 너무 많아서 경쟁이 극심해요.
0: 아, 예.
1: 예. 동물끼리도 경쟁이 극심한데다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왜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빛인데.
0: 네네.
1: 열대면 빛도 좋을 것 같잖아요. 숲이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아. 제일 큰 놈 빼놓고는 빛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숲의 꼭대기에서는 햇빛을 두고 경쟁하고요. 바닥에서는 빛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분해됩니다.
0: 아.
1: 그 영양분이 빠르게 생물체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0: 예.
1: 그 식물에게 좋지 않죠. 또 포식자도 많고 기생생물도 많고 병원체도 많아요. 여기 또 풍요 자체가 아주 또 다른 극한이 된 거예요.
0: 네.
1: 근데 섬은 또 뭐냐면 섬은 또 거대한 자연 실험실인데요. 본토에 아주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몇 마리가 우연히 섬에 들어가면 자금 집단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경쟁자와 포식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먹이도 달라져요.
0: 예.
1: 가장 유명한 게 갈라파고스의 이제 핀치죠. 다행히 가서 봤을 때 커다란 섬이 6개고 작은 섬들도 있는데
0: 네.
1: 분명히 똑같은 새예요. 아, 날라왔을 때 한 개 조상일 것 같은데 아이 핀치 새가 섬마다 다 주둥이가 부리가 다 다르네.
0: 예.
1: 왜 다른가 봤더니 아, 먹이에 따라서 알을 보면요. 자기 몸 절반 정도 됩니다. 원래 커다란 동물이었어요. 타조처럼
0: 네.
1: 커다란 동물이 그러니까 알은 컸죠. 근데 점점 작아지는 거야.
0: 예.
1: 점점 작아지는데 알은 크기가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0: 그 알 크기는 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0: 거. 예.
1: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뭐가 붙고 섬 뭐가 붙잖아요. 되게 제동은 작습니다. 꾀꼬리 소리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섬은 다인이 보기에도 진화를 생각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죠.
0: 아. 열대우림도 극한 환경이고 섬도 어쩌면 극한 환경이고 네. 근데 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는 동물

0: 내버려야 되는데 염불은 또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또 극한 환경이 있고 강은 또 홍수와 가뭄에 따라서 수위가 크게 바뀝니다.
1: 예.
0: 산소랑 온도도 금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녹조현상 이런 것 때문에 다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호수도요 계절에 따라서 물이 섞이고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속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또 바다에서 민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원래 바다에 생명이 있었거든요. 바다 생명들이 민물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육지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민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생리적인 도전이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강이나 호수, 뭐 섬, 열대우림 이런 것들은 극한 환경은 아니지 않아?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모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두 극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0: 예.
1: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는 그게 일상인 주변인데 왜 그게 극한 환경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극한인데 그들은 다 극한에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극한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진짜 극한이 되는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온 그런 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 그게 극한이 될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근데 관장님께서 이 책에서 인간 역시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면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바라보셨습니다.
0: 사람은 너무나 힘든 동물이에요. 사자처럼 뭐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1: 네.
0: 추위를 막아줄 뭐 두꺼운 털이나 가죽도 없고
1: 그렇죠.
0: 갓난에는요 냅두면 몇 시간이 죽어버려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약점 가운데 일부가 아주 이렇게 강점과 연결됐어요. 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네.
0: 다른 동물보다 정말 어린 시절이 길어요.
1: 네.
0: 어린 시절 동안 실컷 놉니다. 놀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린 시절이 길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0: 이게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장점인 거죠.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다른 포유류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면 바로 막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네. 실제 일어서서 네. 뭐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뛰고 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네. 인간만 태어나서 몇 년을 네. 엄마 품 안에서 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1년. 네. 그렇게 길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에서 돌아보면 창의력으로 발전할 네.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 인간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어린 유아를 안고 살아야 되고 그 어린 시절이 긴다는 건 오히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에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0: 네, 훨씬 불리한 조건이죠.
1: 그런데 왜 그 어린 시절이 긴 거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진화를 하게 됐을까요?
0: 사람이 엄지 발가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 엄지 발가락이요?
0: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죠. 발도 엄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1: 네.
0: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엄지가 갈라지지 않고 다 모이게 되면서
1: 네.
0: 마지막 걸을 때 엄지로 땅을 밀고 앞으로 걷게 돼요.
1: 예, 예.
0: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두 손이 생기게 됐죠.
1: 아, 두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0: 네, 두 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 불을 사용하면서 뇌가 커지게 돼요. 뇌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1: 아.
0: 뇌가 커지면.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다른 동물처럼 딱 태어나서 자기 앞가림 할 정도 될 정도로 애가 커지게 되면
1: 예.
0: 출산을 못하게 됩니다.
1: 아, 이미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큰 상태로 태어날 수는 없다.
0: 없단 말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2, 300cc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침팬지도 예. 사람은 태어날 때는 400cc, 크면 1400cc, 3배 이상 커진단 말이에요.
1: 예, 뇌가.
0: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지기 전에 일찍 나야 돼. 일찍 나게 보니까 아직 자기 앞가림도 하기 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다른 동물은 앞가림하기 전에 태어난 거고 한 다음에 태어난 거고.
1: 예.
0: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태어나고 그 대신 우리 그래서 안아서 키우면서
1: 계속
0: 오래 양육해야지 됐던 거죠.
1: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0: 네. 아, 하다 보니까
1: 태어난 이후에 뇌가 커지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몸 바깥에 또 다른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에 무슨 도구도 사용하고 불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협력도 하고 교육도 하고
1: 네.
0: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사람에게는 협력과 공감입니다. 다른 생명에게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명들도 아주 약한 몸이지만 이 지구에서 가장 독특하게 적응해서 배우고 협력하고 환경을 몸 밖에 도구와 문화로 해결한 능력을 얻어서 최고 포식자 생물량도 가장 생물량도 가장 많은 생명이 돼버렸죠.
1: 그러면 다른 생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자기가 있던 환경을 벗어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그 환경에서 주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거의 모든 곳에 거의 대부분의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다 적.

0: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된 것 같거든요. 그쵸.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협력과 공감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1: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모든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는데 사람만 환경을 바꿉니다.
0: 네.
1: 그 힘이 뭐냐? 그 힘은 되게 몸은 약하잖아요.
0: 네.
1: 협력과 공감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극한 진화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오늘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또 와주세요.
1: 예.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오늘 끝곡은요, 샤크라의 끝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7번에 걸친 소환 조사에 응한 점과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 측의 해명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불기소 계획서는 서울서부지검과 대검 지도부를 포함해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나 세 명 정도로 특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기록을 빼내려면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고 누가 접근했는지 로그 기록이 다 남는다며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누가 유출했는지 공무상 기밀 누설, 피해 사실 공표 등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6시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확인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장류에서 최대 44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확인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장류 25개 제품의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44종의 유익한 미생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장류의 풍미가 원료와 제조 환경, 발효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미생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생물 분야 국제 학술 잡지인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에 게재됐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주목할 다음 시장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를 지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보안 취약점 악용과 방어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며 사이버 보안은 AI의 다음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이란 측 소식통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모카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직접 지휘를 받았습니다. 예멘군 소식통들은 통신 감청 내용과 후티 반군 포로들의 진술을 토대로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압둘 레자 샤을라이가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 24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22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서바이버 트리.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세계 무역센터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살리는 데에는 거의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한 나무를 되살린 것은 참혹한 테러 이후에도 삶의 희망을 보존하고픈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였겠죠. 그러나 늘 그렇듯 테러는 보복전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테러와 전쟁이 초래한 세계사적 변화는 한 그루의 나무가 가져다준 희망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1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선택을, 2부에서는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와 제임스 테일러의 Here Comes the Sun, 비틀즈의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나무에게도 햇빛은 필요했겠죠.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지구촌 사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호르무즈 파병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주 동안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여당의 국방위 간사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군에 편입되는 작전 참가는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인지 이건 지금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다방면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어제는 청와대가 아무튼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처음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미관계 전문가이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아침에 어디 중앙아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예,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조지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예, 외통위 공식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1: 아, 예, 예.
2: 바깥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1: 아, 이 문제로. 예, 예. 예. 이 문제로 지금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이 처음인가요?
2: 예, 처음입니다.
1: 예, 예.
2: 뭐 요청이 한.

0: 20, 30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우선 뭐 예상은 합니다만은 반대하시겠죠.
0: 예, 당연히 반대합니다.
1: 예.
0: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위험만 커지는 겁니다.
1: 예.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0: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고
1: 예, 예.
0: 그게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야 되는 거고요. 또
1: 예.
0: 그렇다 그 목적이라는 것도 이거 하나에 끝날 것인가 우리가 아다시피
1: 예.
0: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규모든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1차로 이걸 요구하지만 그다음에 분명히 더 요구할 것이다.
0: 제가 통상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는
1: 예.
0: 생각에 통상에서 우리가 잘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군 부담금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지만
1: 예.
0: 이 국제정치에서는 그게 특히 트럼프처럼 거래주인데
1: 예, 예.
0: 한국한테 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잖아요.
1: 예, 예.
0: 이게 먹혀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우리가 약한 고리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0: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안보 사령탑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뭐 미국을 대변한다고까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 예.
0: 이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를 해야지 트럼프의 화를 누구를 드릴까라는 매우 추상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규모를 하면 미국이 만족을 하고 또는 반대 거꾸로 우리가 뭘 줄 것이며 그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과 손해
1: 예.
0: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이 있고 그것과 미국과 협의를 해야죠.
1: 예, 예.
0: 미국도 우리한테 파병을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중하게 예의 있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1: 예.
0: 우리 대처도 그렇고요. 전적으로 처음부터는 완전히 잘못된
1: 예.
0: 방향입니다.
1: 그 엊그저께 김종대 군사 전문가, 네. 군사 안보 전문가죠. 전 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법이 하나 뭐 굳이 있다면 반대급부를 줘가면서 이거를 늦추거나 안 할 방법은 있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좀 더 늘려서 한다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1: 예.
0: 뭐 좋아하는 분이지만 동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 분야에 주면 안보 분야는 그렇게 될
1: 예,
0: 것이다.
1: 예.
0: 물론 전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혀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1: 예, 예.
0: 그게 약속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일단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 예.
0: 우리 미국에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하고 있는 3,500억 불도 지금 뭐 더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런 국가 간의 공식적인 이러한 그 과정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1: 예. 예. 사실 뭐 전쟁 발발 자체가
0: 불법적인 거니까요.
1: 예, 불법적인 것이고 뭐 어디까지나 침략 행위죠.
0: 네.
1: 그리고 일단, 그 네. 미국에서는 이걸 요즘은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0: 예, 또 그것도 푸틴한테 배운 모양입니다.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 예, 예. 근데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느냐?
0: 그렇죠.
1: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 더 요구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실제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네. 한국 군대가 그걸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확전의 가능성이
0: 확전의
1: 우리 입장에서는.
0: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이 전쟁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 실패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 예.
0: 아무도 안 도와주지 않습니다.
1: 더더군다나 중간선거 가까이 오고 있고.
0: 그렇죠. 뭐 프랑스, 영국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국가는 그 주변을 이미 돌고 있고
1: 예.
0: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만약 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전 세계가 보면 미국의 말을 듣고 가는 파병의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예, 예.
0: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1: 다른 나라도 압박할 예. 수 있겠죠. 뭐 가령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예. 근데 역시 그 김종대 전 의원 얘기로는 결국 방법은 그렇다면 굳이 한다면 유럽 연합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제 종전 후의 뒤처리를 위해서.
0: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 예.
0: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과 좀 변형된 거라면 저는 그냥 캐나다처럼 대항해야 된다고 보지만
1: 예.
0: 100번 양보해서 한다면 저는 이겁니다. 미국이 만든 프리덤 쉴드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 예예.
0: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 저항하는 국가들과 예를 들어서 캐나다, 호주,
1: 예.
0: 그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프랑스, 영국을
1: 예.
0: 오히려 그런 국가들에서 항의의 자유에만 집중해가지고
1: 예.
0: 따로 미국의 명령을 받지 않는 다국적 협력군을 만들고
1: 예.
0: 그리고

0: 그리고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
1: 예, 예.
0: 그게 그래도 지금 나이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유일한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거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 의견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한 얘기고
0: 네네네.
1: 김종대 전 의원은 그렇다면 트럼프는 더 격노할 것이다.
0: 네, 그렇겠죠.
1: 예, 예. 예.
0: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만드는 경우에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저는 예. 트럼프나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총선이 10월 27일이고요.
1: 예, 예.
0: 27일이고요.
1: 예.
0: 미국 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1: 예.
0: 그때까지는 지금 이 두 국가가 그냥 극한 길로 지금 이란과 미국이 대치할 거거든요.
1: 예.
0: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미 이란이 적국이 된 다음에
1: 예.
0: 미국과 뒤에서 또 전쟁을 끝낼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다음
1: 예.
0: 트럼프를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얘기를.
1: 그럼 결국 이란하고 척 만지고 끝날 것이다.
0: 그렇죠.
1: 예. 그 김종대 전 의원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해부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물론 전투함이긴 하지만 호르무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해 정도까지는 진출해서 그 정도로 하는 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포장지 찾기거든요. 어느 정도 예. 결심을 하고 이거 방법밖에 없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 이 포장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흘린단 말이에요.
1: 예, 제가 예.
0: 그래서 근데 그 흘리는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1: 파병이다.
0: 이 미국한테는 만족시키면서 국내 여론에는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는 방식.
1: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 기술 지원이 나오는 거고 위치가 멀리까지는 가는 거고
1: 예, 예.
0: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1: 기술 지원 얘기는 어저께 시선 집중의 저 홍보 소통 수석인가요? 나와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0: 근데 아크 부대도 역시 기술 지원을 하는 부대도 가는 것은 역시 파병이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우크라이나 가서 사실 국방부의 조사단 가는 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가면 파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예예. 예.
0: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1: 지금 이제 포장지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파병은 파병이다.
0: 네.
1: 예.
0: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1: 예.
0: 점점 끌려 들어갈 것이다.
1: 그 어저께 인터뷰한 김병주 의원은 뭐 여당의 국방위 간사이기도 합니다.
0: 네.
1: 사성 장군 출신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합니다.
1: 근데 정부가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0: 네.
1: 뭐 얘기하면서 솔직히 100% 믿음은 안 갔습니다.
0: 네.
1: 또 정치인이니까요.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여당 의원이고 함부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건 뭐 상황 10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부가 하나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고민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0: 저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예.
0: 제가 파악한 부분은 안에서 내부의 일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1: 예.
0: 대통령을 설득시킨 것 같고요.
1: 파병적으로.
0: 예. 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0: 이거 안 하면 한미 관계 파탄 나고
1: 예.
0: 그러면 한미 관계 흔들리면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주장을 해오는 분이고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흘리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고요.
1: 예.
0: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심각하게 안보장관 회의라든지 NSC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1: 예.
0: 그런데 그쪽을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은 형식 논리로 맞는 말이지만
1: 예.
0: 그냥 거의 그쪽으로 기울였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설득한 사람이 누구
0: 좀 말은 못합니다.
1: 말씀 안 하시겠지만
0: 네, 뭐 짐작하시는 그분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근데 저도 뭐 지금 확증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입 밖으로 얘기는 못 꺼내겠습니다만은
0: 네.
1: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네. 있었다면
0: 네.
1: 그 한 축에 그분이 있었던 거 맞잖아요.
0: 늘 그랬습니다. 이 지난번에 구성시 사건 때도
1: 예.
0: 그걸 인터뷰해가지고 그 발언을 잘못해서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도 얘기했고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다른 신문들하고 해가지고 아마추어들 때문에 뭐 이 외교가 안 된다고도 얘기했고
1: 예, 예.
0: 북한 문제는 늘 보수적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1: 예.
0: 미국 문제는 이렇게 빨리 긴급히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분이 확실해 보입니다.
1: 예. 그런데 뭐 참 이름을 안 밝히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의 생각이
0: 네.
1: 또 100% 틀렸다는 장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만일에 안 들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보든 뭐 아니면 통상 분야든 관세든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면

0: 그에 의한 여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지금은 저는 너무 소름 끼치도록 20년 전에 이라크 파병과 닮아 있고 그때도
0: 예.
1: 진보 정부였고 그때도 이분이 그때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0: 예.
1: 이 전략적 위원성이라든지 미군 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라크

0: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최근에 이 보수적인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미국의 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반대 감정이 우호적인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 아무튼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어저께 아랍에미리트에서 왔습니다. 왔고 다음 주에는 NSC에 상정되는 것으로 뭐 얘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17일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0: 예. 저도 17일로 들었습니다.
1: 예, 예.
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예. 거길 통과해서 국회로 가면
0: 네.
1: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당은 지금 뭐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0: 저희는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1: 예.
0: 또 국민의힘은 오히려 파병을 요구했던 측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면 결국 민주당한테 달려 있는 것인데
1: 예.
0: 민주당 내부에서 소수를 빼고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걸 정리를 넘어오기 전에 안 넘어와야지
1: 예.
0: NSC에서 합의된 것을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1: 예.
0: 그러면 결국 파병으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되면 시민사한테하고 이 진보 진영이 저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예,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 그것을 하나의 배경이나 무기로 해서 미국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도 일본처럼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도 통상도 캐나다나 인도처럼 끝까지 버텼으면
1: 예.
0: 저는 버티더라도 우리가 뭐 망하는 것까지 갔을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트럼프의 방식이 1대1로 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굴복시켜서 그걸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우리가 일본보다는 그래도 좀 저항을 했지만 캐나다나 인도처럼 하지는 못했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국민한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1: 예.
0: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인만 하고 안 지켜도 된다 할 정도로 본인한테 압박했다
1: 예.
0: 했거든요. 그런 방식이 지금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예.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투명하게 오히려 밝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뭐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다음 주라도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0: 보시죠.
1: 예, 예. 예. 다른 분과 같이 나와 주셔도 좋고.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댄 포겔버그의 리더 오브 더 밴드를 듣겠습니다. 고등학교 음악교사이자 학교 밴드 리더였던 아버지를 그린 노래인데 여기서 밴드 리더란 건 뭐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밴드가 아니라 작은 집단이든 아니면 큰 집단이든 책임지고 대표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댄 포겔버그는 훌륭한 유산을 남긴 밴드 리더로서의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파병이냐 아니냐 이 난국의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밴드 리더들은 어떤 결정을 남길까요? 중간에 나오는 관악기 연주는 어쨌든 매우 아름답습니다. 듣겠습니다.

0: 지금 도전하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예, 리더 of the band는 간주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려놓고 정작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들었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7: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오늘로 17일째인데요.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방금 전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인원은 일진 44명에 비해 대폭 줄어든 8명으로 외교부 소방대원 코이카 의료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우디 국경 남쪽엔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이 있죠. 하지만 예멘 북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예멘 정부군과의 교전 끝에 예멘 서부의 모카까지 장악했는데요. AFP 통신은 현지 소식통이 후티

확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0: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미국 30개 주 100만 명에게 1인당 $500, 우리 돈으로 67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빠르면 올 10월부터 수표로 지급될 거라 했는데요. 10월이면 딱 중간선거 한 달 전이네요.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1인당 670만 원을 준다는 공약도 했었죠. 미국 성인이 2억 7천만 명이니까 1,800조 원 정도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관세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가 말한 지 1시간 만에 고소득층은 제외할 수 있다고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연결돼있다손석희의12시
7: 예2부한걸음더들어가겠습니다오늘주인공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입니다최근에시장에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거친발언을쏟아내고있는데엔저를막기위해서외환시장에개입했다는사실을그때아주공개적으로드러내기도했죠국채시장안정화를위해서국채바이백그러니까정부가기존국채를다시사들이는그런카드까지꺼냈습니다엔화강세를방해하지말라그외환시장을겨냥해서경고도내놨고이한얘기중에이런얘기도있습니다나는도박장의주인하우스다원한다면내게반대로배팅해보라지금까지미국재무장관의언어라고하기엔좀공격적이기도합니다어떤인물인지또우리에게도끼치는영향이지대할수밖에없기때문에신영증권의김효진박사와함께오늘이얘기를좀나누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
8: 네안녕하세요김효진입니다
7: 예개인에대해서얘기하는것은그렇게흔한일은아닌데
8: 저도이렇게시간을들여서이분이누구이고어떤커리어였고최근에어떤발언인지이렇게자세히본건처음인것같아요
7: 예그런데그만큼뭐중요한존재이기도하니까
8: 맞습니다
7: 우리에게도영향을끼치고요
8: 네
7: 한국의경제부총리하고비슷한역할을하는사람이죠미국에서는
8: 네미국의이제재무부라고한다면이제우리에게는기재부네기획재정부랑비슷한거고요예산도짜고세금도걷고국채도찍는데한국하고굳이다른거를하나말씀드리자면우리는예산을짜는게되게중요한역할이거든요그렇죠근데미국에서는예산은예산관리국에서짜고요이것을어디다어떻게쓰고국채를어떻게발행할지를정한다라는측면에서좀다릅니다또하나다른점은달러그러니까환율의정책을어떻게할지를재무부가하고요그래서우리가끔재무부에서뭐환율보고서가나왔는데조작국으로뭐지정되었다근데이런보고서를발행하는것도재무부고그리고가끔보시다보면전쟁얘기하는데왜자꾸미국의재무부장관이가서뭔가를하지그러게요라는생각하셨을수도있을것같은데누구에게제재를할것인지달러결제망에서포함시킬것인지제외할것인지결정하기때문에
7: 그건뭐굉장히권한이결정적인문제네요
8: 예그래서이제경제뿐뭐국채금리이런거를떠나서경제와외교까지영향을전방위적으로미치는중요한인물입니다
7: 미국에서는원래그천재트레이더로유명하다이투자를그만큼잘했습니까
8: 아주크게두번엄청난돈을번적이있더라고요원래이제초년시절부터월가에서트레이더로헤지펀드에서일을했었고요1990년대초반에이분나이로는20대후반이었던것같은데그때이제소로스라고되게유명한전설적인투자자가있거든요이분이영국파운드화에공개적으로공격을해서뭐몇7사이에막1조정도를벌고엄청난돈을번적이있어요
7: 1조원
8: 네1조원을번적이있었습니다근데그때같은팀에있었어요그래서이때이미20대후반에이제일약스타가되었고2010년대초반에는아베노믹스가시작되면서엔화약세에대한전망들이있었거든요근데저거안될것같아라고하면서배팅을하면서또1조원넘게벌어들인그런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야말로뭐좋으면얼마죠 네천재트레이더인셈이죠
7: 돈은많이벌어놨겠네요
8: 예
7: 근데원래는그미국의민주당후원자라면서요
8: 여러차례뒤에서저희가뭐시장개입에대해서도이야기드리겠지만여러차례좀의견을많이바꾸신적이있는것같아요
7: 아
8: 무슨말씀이냐면원래되게오랫동안민주당후원자였더라고요그래서그냥지지할수도있겠구나라고생각을했는데자기집에서엘고어그때후보의후원행사를열정도그래서그냥마음속으로만지지한것이아니라공개적으로이렇게영향력을미칠수있는사람이었

0: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하고 원래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지내다가 이제 2024년부터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예. 측근이 되었습니다.
1: 예.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진 그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도 있다면서요?
0: 우리가 아까 이제 되게 천재 트레이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트레이딩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트레이딩 베팅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확 바뀔 때도 이 트레이더적인 면모를 보였었던 것 같은데 예. 2024년도 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을 했었더라고요. 기소도 되게 많이 당하고
1: 예, 예.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인 생명은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큰 후원 행사를 열어줬고요. 경제 참모로 최측근으로 나서면서 이 측근이 되었고
1: 예.
0: 이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 역시 트레이더다운 타이밍과 접근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1: 예.
0: 또 하나 이제 베센트 장관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 보호무역을 하겠다, 뭐 관세를 하겠다, 뭐 전쟁도 위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느는 거야. 라는 걱정들을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을 약간 중화해 줄 그런 참모가 필요했는데 이 베센트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월가의 문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머리에서부터 있었으니까
0: 예, 그래서도 예. 월가에서도 아주 맨 처음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재무부 장관은 잘 기용한 것 같다라는 게 평가이기도 했었습니다.
1: 예. 근데 하여간 본인을 자유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시장주의자는 원래 시장에 개입을 안 하잖아요.
0: 네.
1: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늘 개입을 하고 있어서.
0: 개입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겠지만 원래 재무부 장관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나?
1: 그러게요.
0: 라고 네. 할 정도로 약간은 직선적이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의 트레이딩으로 아주 큰 돈을 번 천재 트레이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맥락에서도 이 펀더멘탈 경제 체력에 벗어나는 쪽으로 정부가 가격이나 환율을 떠받치고 싶어도 그건 안 될 거다라는 게 이분이 트레이딩하고 베팅을 하는데 기본 근간이었었거든요.
1: 예, 예.
0: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이 늘 옳다라는
1: 예.
0: 게 아마 이분의 기본 철학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우스다. 내가 모든
1: 그러게요.
0: 정보를 알고 있고 너의 패까지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도전하지 마라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1: 예.
0: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개입적인 재무장관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려면
0: 예.
1: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0: 초반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약간 수습하거나 중화해 주는 역할을 확실히 잘 해주셨던 적들도
1: 예, 예.
0: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2025년 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호관세를 엄청 주고받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국채금리가 막 튀고 이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센트 장관이 등판을 해서 우리 좀 지금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90일 유예를 하자라고
1: 네, 그렇죠.
0: 제안해서 90일 유예안을 끌어내고 금융시장 안정을 찾아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세를 뭐 미국이 중국에게 150% 물리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이거를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한 이후에 30%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 어떤 그 시장의 혼란이나 그리고 정책의 급변들을 좀 조정하는 역할들을 초반에는
1: 예.
0: 잘 해줬다는 평가를
1: 예.
0: 받죠.
1: 뭐 본인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뭐 그럴
0: 예.
1: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상황 논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겠죠. 90일 유예든 아니면 30%로 깎든 이런 문제들은.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고 보면 이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건가? 이제
1: 예.
0: 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거 자체가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한
1: 예.
0: 부분이었는데 베센트 장관은 그래도 적어도 숫자로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1: 예.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내놓은 정책들은 사실은 실패담에 가까운 게 더 많다고 해서
0: 네.
1: 어떤 것들인가요?
0: 우리가 엔화 개입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0: 이게 뭐 실패다 성공이다 아직 이야기를 하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목적했던 것만큼 엔화를 돌렸느냐 관련해서는 약간 평가는 뭐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베선트 장관이 등판함으로써 이게 방향까지 바뀌었느냐, 엔화가 예, 예, 강세로 갔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뭐 평가들도
1: 잠깐 좀 효과가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0: 예, 이제 그런 예, 상황이고 특히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이러니까 국채 금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이분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 예,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국채 금리를 봐라, 국채 금리가 안정된다면 내가 잘하는 거다라는 공공연한 발언을 했던 모양인데 예,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국채 금리가 4.9,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분이 취임했을 때 4.5인데 예, 지금 거의 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지금은 실패에 좀 가깝게 가고 있는 셈이죠.
1: 예예. 원래 그 베선트 장관의 상징적인 정책이 333 플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33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로 낮춘다.
0: 네.
1: 연간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높인다. 국내 산유량을 300만 배럴까지 추가 증산한다.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0: 이것은 성장률이 그나마 나은데 나머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재정 적자를 GDP의 3%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6%.
1: 그러니까 두 배네.
0: 예. 조금만 빗겨나갔으면 그래 플랜이었으니까 뭐 봐주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 그리고 성장률은 2% 정도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것은 근접하다라고 하겠지만 이 원유 300만 배럴의 의미는 원유를 정말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1: 예, 예,
0: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유가가 어젯밤에 WTI조차 100불을 넘어섰거든요.
1: 예, 예.
0: 물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영향이 큽니다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애시당초 플랜을 했던 거는 많이 비껴간 셈이죠.
1: 예, 예. 사실 뭐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에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있는 게 트럼프인데
0: 네,
1: 지금 뭐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베선트의 스승이 스탠리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
0: 예.
1: 이 사람도 월가의 투자 거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죠. 근데 자기 스승하고도 싸웠다면서요, 요즘.
0: 드럭켄 밀러라고 하면은 이름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1: 예,
0: 있을 거고
1: 예,
0: 우리가 소로스 뭐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월스트리트에 최근에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려고 개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기고를 했어요. 근데 요거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드럭켄 밀러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은 이게 당연한 것이 이분은 약간 은둔자예요.
1: 예.
0: 그래서 밖에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를 하거나 본인의 승률이 30%예요. 그러면
1: 대단하네요.
0: 대단하다. 예.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까 계산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1: 예,
0: 30년 전에 1억을 넣어놓고요. 매년 30%가 나면 2,600억이 되거든요. 산수가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가 복리가 무섭다고 하는데 복리가
1: 그렇죠,
0: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되게 신중하게 모든 걸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제자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굳이 본인이 기고를 하면서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
1: 예.
0: 결국은 재무부가 국채금리를 안정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하우스 발언이라든지
1: 예,
0: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만 더 클 수 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상황입니다.
1: 뭐 앵간히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베선트가 거기는 알았습니다 하진 않았을 것 같고.
0: 뭐 스승이니까요.
1: 예.
0: 엄청 대받아치진 못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좀 잘 보고 있고 그도 늘 옳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1: 예,
0: 그래도 내가 여전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1: 예.
0: 네.
1: 뭐 성과로 보면 근데 베선트가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0: 드럭켄 밀러가 너무 압도적이죠.
1: 그러게요.
0: 네.
1: 예, 예. 아무튼 베선트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은 지금 베선트가 금리 인상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0: 일단은 뭐 일본에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들이 강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안의 일도 아니고 밖에 일본인데
1: 예,
0: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1: 그러게요. 외환시장도 개입했었고.
0: 예, 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 예,
0: 나라거든요.
1: 예.
0: 그래서 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내가 보이는 패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걸 곱게 보고 있지 않고
1: 예,
0: 그리고 이 약효랄까요? 그러니까 영향력에 관련해서도 저런 식으로 명백한 의도가 있지 개입을 하면 저게 잘 통할까라는 의구심들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예. 지금 그 스콧 베센터하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뭐 친한 사이라고 듣긴 들었으나
0: 네,
1: 베산트의 재무부는 금리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건 트럼프의 의도이기도 하죠.
0: 예.
1: 반대로 케빈 워시는 어떻게든 좀 올려볼까. 물론 한쪽에서는 올린다고

0: 알만하고 안 어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1: 네.
0: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까?
1: 교과서적으로 놓고 보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재무부, 베선트 장관이 이끌고 있는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국채금리를 누르려고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0: 예, 예.
1: 또 이 연준, 이 캐비너 씨가 이끌고 있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우리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고 충돌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나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더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0: 예.
1: 대응하는 측면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한 단계 아래 껍데기 포장지를 벗겨놓고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목표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0: 예.
1: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 되게 충돌되는 것도 어쩌면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추측마저 있는
0: 예.
1: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오랫동안 필요한 상황 그래서
0: 예.
1: 금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아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 예. 짧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0: 최근에 눈에 띄는 발언을 베선트가 했는데 미국의 재정을 외교에 활용해서 서방구 동맹국을 만들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경제, 특히 금리라는 특정 레벨,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0: 예.
1: 특정 레벨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것도 엄청난 변화이다. 이제 개입주의로 가는 것이냐라는
0: 예, 예.
1: 기대는 없죠. 걱정과 변화들을 느낄
0: 예.
1: 수 있는데.
0: 근데 이게 외국한테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
0: 예.
1: 지난해 10월에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직전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을 열어줬어요. 아르헨티나는 항상 환율이 불안하고 미국이 통화수합을 열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안정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아르헨티나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받았고요.
0: 예.
1: 이게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후 뭔가 개입을 한 것 같긴 한데 저게 되게 큰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통화스와프를 없습니다.
0: 예,
1: 안 해줘요. 그리고 일본도 최우방국이지만 통화스와프이 100억 달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재무부에 활용할 수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지금
0: 개입한 거군요.
1: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0: 봐도.
1: 같아요.
0: 누가 봐도.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양증권의 김효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그룹 너바나의 노래 The Man Who Sold the World 듣겠습니다. 세상을 거래한 사람. 베센트가 그런 인물일까요? 듣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8: 예, 유튜브에서 한 분이 댄 포겔버그 노래를 들으시고 간주가 좋은 곡인데 간주가 안 나가다니 잔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하셔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 많이 해주시면 잘 받아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미니의 정영숙님, 손석희 12시를 이제야 늦게 알게 됐네요. 덕분에 12시가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늦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저희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니의 박소영님 남편께서도 드디어 청취자가 되셨다고 하고 1시 질문들이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1시 5분의 3분은 오래된 대답이 나갑니다. 황정은 작가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0: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신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를 기록해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내린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같은 51%였고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1%였습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제청을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으로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경력금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집행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오히려 내년도 경력금 예산을 3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대법원의 경력금 예산은 올해 23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26억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경력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

0: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조모 씨를 지목하며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조 씨가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 손실을 받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이마저 실패했다며 그러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
4: 예, 손석희 12시 매주 금요일 3부는 질문들이 아니라 오래된 대답으로 진행합니다. 고전에서 찾는 오늘의 답. 황정은 작가와 박연준 시인이 교대로 나와주고 계신데 금주는 황정은 작가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전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황 작가와의 대담이 끝나고 4부. 1시 30분에는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천곡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과 함께 음악도 선물을 해드리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말씀드린 대로 황정은 작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가을입니다.
2: 네.
1: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왜 여름 옷을 여전히 입고 계십니까?
2: 낮에 여전히 덥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1: 예, 그렇군요. 지난주 방송에서 슈테판 스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을 소개하셨잖아요.
2: 네.
1: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의 독자로서 스바이크를 동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 네, 네.
1: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혹시 유튜브 댓글 보십니까?
2: 네, 봅니다.
1: 예.
2: 네.
1: 그럼 이것도 보셨겠네요. 혹시 오래된 대답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시나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작가님이 작가님의 스바이크 같은 분이에요. 좋습니다.
2: 아이고, 네.
1: 예.
2: 감사합니다.
1: 이분 댁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2: 저희 집이요?
1: 스바이크의 생가를 방문하셨다면서요.
2: 아, 네. 어, 네. 네, 저희 생가 네, 김포에 예. 있습니다.
1: 네. 그냥 한 소리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싱거워질 때가 늘 즐겁습니다.
2: 네.
1: 예. 오늘 이야기할 고전,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테고 영화로도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2: 네.
1: 몇 번 이렇게 리메이크 되면서 나왔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물론 이제 소설이 주는 재미는 또 다르겠지만 탄생 비화가 재밌더군요.
2: 네네.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요.
1: 예.
2: 이게 대단히 규모가 컸나 봐요. 이때 분출한 화산재로 온 지구가 덮이는 바람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서 기근도 발생을 하고.
1: 예. 그건 역사적 사실에 있는 얘기죠.
2: 그렇습니다.
1: 예예.
2: 그리고 유럽에서는 화산재가 대기에 섞여서 그 이듬해 여름에 이제 여름인데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그런 기후 재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1: 아, 여름에 영하로?
2: 네네.
1: 예예.
2: 그래서 그 해가 여름 없는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1: 예.
2: 그 이듬해 그러니까 1816년 여름에 메리 셸리가 친구들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호숫가에 머무르는데요. 이 프랑켄슈타인의 고향이 제네바이기도 하잖아요.
1: 예.
2: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죠.
1: 그러네요.
2: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가 제 주인공의 고향이니까 말입니다.
1: 예.
2: 근데 이때 제네바 숙소에서 함께 머물던 사람들이 이제 시인인 바이런 그리고 바이런의 주치인 존 폴리도리,
1: 예.
2: 또 메리 셸리하고 또 이 메리 셸리랑 훗날 결혼하는 퍼시비시 셸리, 영국의 시인입니다.
1: 예.
2: 또 메리 셸리의 이복 여동생 등이 있었죠.
1: 예. 뭐 아주 사람들이, 쟁쟁한 바이런까지.
2: 그렇습니다.
1: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2: 네. 예. 이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만 머물다가 이제 좀 심심했는지
1: 예.
2: 누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아. 내기를 해요.
1: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네. 동양이나
2: 네.
1: 얘기하는 건 똑같군요.
2: 그렇습니다. 예. 원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대 화제였던 갈바니즘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고 해요.
1: 아, 그 개구리의 전기통에서 개구리다리가 네. 움직였다는.
2: 네. 갈바니의 예, 예. 실험이죠. 네, 그 실험이 불러일으킨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 중에 메리 셸리가 중요한 영감을 받은 거죠.
1: 예.
2: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집필을 하고요. 이때 메리 셸리의 나이가 18살입니다.
1: 아이고.
2: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 고3이네요.
2: 아, 네, 그렇죠. 고등학교를 예. 졸업하기도 전. 네, 그때 이걸 쓰고 2년 뒤인 1818년에 익명으로 예. 프랑켄슈타인을 발표를 하죠.
1: 아, 왜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요?
2: 그게 이제 어리고 또 여성인 작가가
1: 예.
2: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내용.
1: 아, 그때만 해도.
2: 네,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리고 또 내용도 이제 좀 끔찍한 내용들이라서 당대 이제 세간의 비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 것 같아요.
1: 예, 예.
2: 실제로 1831년에 메리 셸리가 그 작가가 나다라고 정체를 밝혔을 때
1: 한참 뒤군요.
2: 네, 한참 뒤죠. 이제 책이 다시 나오면서
1: 예, 예.
2: 밝혔는데 그때 수많은 사회적 비난과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1: 그때도.
2: 네, 그때도. 예,
1: 그러니 뭐 1818년에 그랬다가는 아주 뭐 네, 난리가 났을.
2: 그랬겠죠.
1: 예. 네. 예. 근데 그 괴담 모임에서 현대식 뱀파이어도 탄생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바이런이 제출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흡혈귀를 소재로 한 단편이었는데 이게 미완성 상태로 제출이 된 거예요.
1: 아.
2: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이런의 의사였던 존 폴리도리가 받아서
1: 예.
2: 그 이야기를 뱀파이어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0: 로데오.
1: 예.
0: 그리고 이것이 현대적 흡혈기술
1: 그런 경우에는 그 원작자를 누구로 해야 될까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애매하네요.
0: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바이런경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0: 후에 이제 존 폴리도리가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민간 신학에서 뱀파이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흡혈귀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괴물,
1: 예,
0: 끔찍한
1: 예.
0: 생물 뭐 이런 책으로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존 폴리도리의 소설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인
1: 예.
0: 어떤 좀 부유하고 또 귀족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된 거죠.
1: 그렇다면 뭐 캐릭터의 창출로 놓고 볼 때는 존 폴리도리가 원작자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겠죠.
1: 그러나 근데, 아이디어를 낸 예. 사람은 바이런이었고
0: 바이런이고요.
1: 그렇군요. 네. 예. 뭐 지금 딴 얘기 잠깐 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만화 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모든 콘텐츠로 다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원작을 읽어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작품에 대한 오해도 꽤 많고
0: 그렇습니다.
1: 우선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0: 맞아요.
1: 예.
0: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피조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죠. 예. 빅터 프랑켄슈타인이고요.
1: 예.
0: 이 빅터가 만들어낸 피조물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1: 아, 그냥 피조물.
0: 피조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한 본도 있고
1: 예.
0: 혹은 뭐 괴물이라든지 그 존재 혹은 악마, The Creature, The Monster, The Demon
1: 예.
0: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 대명사항인 it을 사용해서 지칭이 되기도 해요.
1: 예, 예. 인칭을 주지 않았군요.
0: 네, 네.
1: 예. 여기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그러면?
0: 피조물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1: 그럴까요?
0: 네.
1: 예, 그럼 저도 거기에 통일하겠습니다.
0: 네, 네.
1: 예.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리면 대개 이제 뭐 초록색 피부, 머리에 박힌 나사, 본능과 충동으로만 반응하는 무지성 이런 것들이 일단은 떠오르고 이게 아마 그 1931년에 나왔던 영화 제임스 웨일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영향일 텐데 원작의 존재는 그 이미지하고는 뭐 좀 많이 다르죠.
0: 네.
1: 예.
0: 프랑켄슈타인이 피조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1: 예.
0: 외적인 부분은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2m가 넘는 커다란 체구에 또 전반적으로 섬뜩한 시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1: 예, 예.
0: 이런 점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뭐 비슷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피조물은 자기 존재에 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대단히 지적인 존재이고
1: 예.
0: 그리고 또 괴테, 플루타르코스 또는 밀턴 등등을 탐독을 할 정도로
1: 지적인.
0: 아주, 네, 지적이고 탐구심이 강하죠.
1: 예, 예.
0: 게다가 무엇보다 또 마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요. 외로워서 동료를 갈망을 하고
1: 예.
0: 또 사랑받고자 하고 또 보호를 받고자 하고 또 인간을 사랑할 줄도 알고
1: 예.
0: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도와주고자 하고 또 그들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1: 예.
0: 존재거든요.
1: 피조물, 그 존재, 뭐 괴물 이렇게 불리우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싶은
0: 그렇습니다.
1: 욕망.
0: 네.
1: 줄거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0: 네.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자면요.
1: 예.
0: 제네바 출신의 젊은 과학도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원천이 뭘까라는 질문을 품고 실험을 거듭하다가
1: 예.
0: 시체의 조각들을 모아서 2.4m 크기에 달하는 피조물을 만들어냅니다.
1: 예.
0: 그렇지만 막상 완성을 하고 온갖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가다가 완성을 했을 때 이 피조물이 눈을 뜨죠. 전기를 이제 받아서 눈을
1: 예.
0: 뜨는데 그 흉측한 모습에 공포를 느껴요. 그러면서 갓 태어난 피조물을 그냥 실험실에 내버려 둔 채로 도망을 칩니다.
1: 예.
0: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피조물이 사람들의 삶을 숨어서 지켜봐요. 그러면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도 사랑받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는데요.
1: 예.
0: 외모가 끔찍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또 배척을 당하고
1: 예.
0: 그러면서 깊은 고립감과 상처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을 향한 증오를 느끼고 또 인간 전반을 향한 분노나 환멸도 배우게 되는데요.
1: 예, 예.
0: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자인 빅터를 찾아가서 호소를 해요. 나와 함께 살아갈 여성 피조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1: 예.
0: 하고 이제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인간 세계를 영원히 떠나 살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약속도 하죠.
1: 예.
0: 빅터가 만들어요. 만드는데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요즘 흔한 말로 이제 현타가 와서 이건 이것까지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1: 예.
0: 생각을 하고.

0: 테우스는 이제 신들의 전유물이었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는 건데, 이후에 신들은 이제 그 신들의 질서를 거스른 대가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뭐랄까, 불. 이거는 당시의 과학기술과 지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문명이 시작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 문명의 결정적인 기술을 전달한 신이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인간을 사랑한 신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메리 셸리가 이 소설에 이런 부제를 붙인 이유가 그 불을 당대의 인간들이 매우 오만하게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과학 사조가 있었는데요. 초반에 이야기 나왔던 갈바니즘. 그리고 메커니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물질에, 다만 물질에 물리적이고 또 그러니까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과 닮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혹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었던 거죠.
0: 당시에는 아마 유럽에서 그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1: 그랬던
0: 실험도
1: 모양입니다.
0: 뭐 해보고 뭐
1: 네, 실험도
0: 그랬었잖아요.
1: 많이 하고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빅터가 이제 그런 당대 지적오만을 보여주는 내용이 소설에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빅터가 막그 뭐랄까 기대감에 젖어서 새로 탄생한 종족이 나를 창조자이자 근원으로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내용들도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빅터는 결국 결과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지지도 못하죠.
0: 그렇죠. 메리 셸리가 아마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전지 얘기가 나오지만 전기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혹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제 허황된 것이긴 한데, 그때는 그게
1: 네.
0: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생각들이니까 그런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소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1: 그렇습니다.
0: 다만 이제 그 생명 창조, 뭐 재생 이런 그 과학적 성취는 머릿속에 꽉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에 대해서는 메리 셸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1: 아, 메리 셸리는 고민을 했겠죠.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고민을 좀 하지 않았죠. 이
0: 그러니까
1: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0: 이게 사실
1: 역할만.
0: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1: 네.
0: 작자와
1: 네.
0: 주인공이 좀 헷갈릴 수도
1: 그렇죠. 그렇죠.
0: 있는데.
1: 그럴 수 있죠. 저도 종종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그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외모도 그런 식으로 대강, 정말 대강 만든 거거든요. 이 피조물의 덩치가 2.4m나 되는 이유도 서로 다른 몸에서 추출한 장기들을 이제 우겨 넣어야 했기 때문에 큰 수납 공간이 필요했다는 서술이 나와요.
0: 이거 참그 쓰는 단어가 좀그
1: 아, 제가
0: 살벌하긴 합니다.
1: 살벌한 단어를 골라서 소개를 했나 봅니다.
0: 요즘 이렇게 순화된 표현은 없었습니까?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1: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집요하게 실험에 몰두를 하다가 막상 완성되니까 또 두려워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2년이나 피조물을 방치한 채로 자기 실험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2년이나 알프스를 돌아다니거든요.
0: 그러게요.
1: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이 피조물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괴물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0: 오늘 낭독해 주실 장면도 있죠. 많은
1: 그렇습니다.
0: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1: 아이고,
0: 모르겠습니다.
1: 네.
0: 어떤 장면을 낭독해 주실 거예요?
1: 네,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뒤에 그의 죽음을 확인한 피조물이 비통함에 울부짖다가 목격자에게 남기는 말인데요. 바가람 번역가가 옮기고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한 책에서 읽겠습니다.
0: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1: 네.
0: 시작해 주실까요?
1: 나는 이 배를 떠나 내가 타고 온 얼음 뗏목을 타고 북쪽 끝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장작을 모아다가 이 비참한 몸뚱이를 태워 재로 만들겠다. 어떤 불경한 인간이 호기심에 이끌려 나 같은 존재를 또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나는 죽을 것이다. 지금 나를 압도하는 고통에 더는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충족되지도 꺼지지도 않은 감정에 더는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재하게 한 이는 죽었고, 나까지 죽는다면 우리 둘에 대한 기억은 금세 사라질 테지. 나는 이제 태양과 별을 보지 못할 것이고,

0: 간지리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빛과 감정, 감각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 몇 년 전 세상이 내어준 풍경이 처음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름의 기분 좋은 열기를 느끼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을 때 울다가 죽었어야 했다. 이제는 죽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지. 죄로 얼룩지고 쓰디쓴 후회로 만신창이가 됐으니 죽지 않으면 어디서 안식을 찾는단 말인가.
1: 예, 그 비지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0: 그러게요. 네, 예. 잘 골라주셨네요.
1: 예, 예.
0: 네.
1: 특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늘 뭐 우리 황정은 작가의 낭독은 듣기가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박연준 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문장 중에 또 이것도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가 뒤집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너는 나의 창조자지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복종하라.
0: 네.
1: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AI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는 사실 네. 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부터 계속 AI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0: 그렇죠.
1: 예, 예.
0: 지금 시대에 읽으면 지금 시대의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AI를 떠올리지 않기가 그러게요. 쉽지가 않죠.
1: 예, 예.
0: 요즘 또 AGI 관련한 논쟁들도 활발한데
1: 예.
0: 또 그 맥락을 읽으면 대단히 이 말이 섬뜩하게 읽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서 그 오래된 대답이 코너의 네. 생명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0: 네. 고전은 항상 예. 네.
1: 이즈음의 대답을 그때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0: 네. 그렇기도 하지만요.
1: 예.
0: 근데 제가 읽은 번역본에서는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예.
0: 넌 나의 창조자이지만 난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복종해.
1: 예.
0: 느낌표. 이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장면이 자기 반려를 만들어달라는 피조물의 요구를 이제 간절한 요구를 배반을 하고 빅터가 예. 파괴를 하는 그 장면인데
1: 예.
0: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전능한 자로서의 어떤 명령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단히 순진한 상태의 어떤 절망감과 고립감을 느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좀 미숙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제 땡깡 부리듯이
1: 예.
0: 그렇게 읽히기도 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예. 했습니다.
1: 번역에 따라서
0: 네.
1: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어느 번역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0: 그렇죠.
1: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또 좋아하는 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예, 오늘 작품은 어느 분 번역이라고 하셨죠?
0: 박아람 번역가가 옮긴 책입니다.
1: 예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읽은 지가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0: 네.
1: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마지막 장면이
0: 네.
1: 왜 그 북극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태운다는 거였잖아요.
0: 네. 그리고 예. 사라지죠.
1: 예. 실제로 그랬던가요?
0: 그게 이제 이 소설이
1: 제 기억엔 그때 그 명확한 장면이 묘사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0: 왜냐하면 이제 소멸하는 장면까지는 묘사가 안 돼 있는 것이요.
1: 예, 예.
0: 이 소설이 서간문 편지로 시작이 돼서 편지로 끝이 나고요.
1: 예, 예.
0: 중간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피조물의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1: 아, 예.
0: 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크게 화자가 3명인 소설이에요. 예.
1: 그래서 얼핏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때 완전히 소멸하는 건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부러 작가는 그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그 어딘가에 프랑켄슈타인은 있는 게 아닐까라는
0: 네.
1: 그런 상상까지 했었던 뭐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예,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저에게는. 아이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
0: 네.
1: 다음 주에 또 우리 황정은 작가를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예. 고맙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광

0: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4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6721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는군요. 진행자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신청합니다. Dan Fogelberg의 Leader of the Band인데 2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려드렸는데 제가 간주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간주는 간주도 나오고 후주로도 나오는데요. 이번엔 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다 듣겠습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올 8월이 세계 기후 관측사상 최고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7월이 1년 중 제일 더운데 8월이 7월보다 더 더운 것도 1940년 이래 올해를 포함해 다섯 번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상업적 고래잡이를 하는 나라는 딱 세 곳,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내년 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제포경위원회는 그린란드,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의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고래잡이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 김주애에게 동생 혹은 오빠가 있다? 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자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주애에게 성별을 알 수 없는 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오빠가 있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국정원은 있다고 하더라도 후계자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미국 인피니티 워드사의 신작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가 가상의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전쟁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허구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도 한반도의 전쟁을 오락적 소재로 재현하는 것은 역사적, 정서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과 관련 삼성전자가 인피니트 워드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가 계속 진행하죠.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떤 얘기입니까?
0: 출근을 하다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문화비축기지라는 그 공간이 좀 있거든요.
1: 네, 가봤습니다. 예, 예. 예, 예.
0: 거기서 내일부터 21일까지 옥토버 페스트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독일. 예, 예. 축제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얻어서 서울 버전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대형 비어 텐트와 정통 독일 맥주, 뭐 현지 밴드 공연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현지 옥토버 페스트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 예.
0: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네요.
1: 아, 그래요? 예. 무슨 소송인지는 뭐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 옥토버 페스트 하면 원래 그 옥토버가 10월이잖아요.
0: 예.
1: 예. 근데 늘 9월에 하대요. 예. 그럼 왜 그러죠?
0: 민회니 가을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자주 내려서 야외에서 맥주를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1: 예.
0: 축제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좀 해가 긴 낮 시간을 즐기게끔 하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9월 하순에 시작해서 10월 초에 끝나는 일정으로 변경을 한 건데
1: 예.
0: 언제부터 변경했냐? 1872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1972년이 아니고요. 1872년. 예. 그러니까 옥토버 페스트가 정말 오래됐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1: 예, 예.
0: 시작이 1810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맥주 축제는 아니었고요. 이 바이에른 제국의 왕세자 루트비 1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마 경기가 열렸는데
1: 예.
0: 이제 그게 시초라고 하고요. 그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마 경기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매년 하자 이렇게 돼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술도 먹고 하던 게 옥토버 페스트가 됐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맥주 축제가 된 거고요. 정작 축제의 시초

0: 경마 공식 경기는 1930년대에
1: 예.
0: 중단됐다고 합니다.
1: 뭐 경마 대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 요즘은 못 들어봤으니까
0: 예.
1: 그런 모양이군요. 200년이 훨씬 넘은 축제인데 근데 전 세계에서 인파가 몰리잖아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예.
0: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뮌헨시는 축제 기간 약 67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와서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박도 해야 되고
1: 예.
0: 뭐 쇼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 효과가 2조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 2조나 돼요?
0: 네.
1: 그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0: 네. 그래서 이 행사가
1: 예.
0: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 2조 원짜리 행사에 맥주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 단 6개의 양조장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들어보신 양조장 이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우구스티너, 하커프쇼어, 호프브로이, 레벤브로이, 파울라너, 슈파텐
1: 예.
0: 이렇게 6개고요.
1: 뭐 두세 개는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양조장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수백 개, 수천 개 될 건데
1: 예예.
0: 이거 너무나 오래된 카르텔이다. 왜 6개만 참가할 수 있게 하냐 하면서 이제 소송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 예. 그럼 왜 6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0: 이 독일의 유구한 맥주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1: 예.
0: BBC의 옥토버페스트 관련한 기사 보니까 1487년 제정된 맥주 순수령을 모두 지켜서 양조해야만 이 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맥주 순수령.
0: 예.
1: 예, 예.
0: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물, 보리, 홉 이 세 가지 재료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 1487년 제정된 맥주 순수령이고요.
1: 예.
0: 이제 나중에 1906년 들어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발효 작용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서 효모까지
1: 예.
0: 총 네 가지만 넣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현대까지 내려져 오는 맥주 순수령의 내용입니다.
1: 예. 예.
0: 애초에 왜 이런 법이 생겼냐? BBC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이것저것 재료를 넣으면 가격이 비싸진다. 둘째, 빵 만들 밀을 맥주에 쓸 순 없다. 이제 그때는 이제 식량 중요하니까요.
1: 예.
0: 그리고 셋째, 방부제, 향미료, 황각제 등 아무거나 마구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고
1: 예.
0: 처음에 독일 남부에서만 적용되다가 1906년 들어서 독일 전체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법이 현재 유효한 소비자 보호법 중 가장 오래된 법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은 독일 내에서는
1: 그러게요.
0: 뭐 다른 맥주는 못 먹는 거냐
1: 예.
0: 그럴 수 있는데
1: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0: 아 근데 이게 또 1987년에
1: 예.
0: 제 기사를 찾았는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이제 소송이 걸립니다.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독일에 그럼 수출을 못 하는 거냐?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해서
1: 예.
0: 이제 소송을 걸었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이거 이렇게 독일로도 수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넣은 다른 국가의 맥주들이 수입이 됐고 그때 이후로 이제 독일에는 이제 다양한 맥주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아니 근데 아까 왜 맥주 순수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우리도 네. 그 네 가지 지킬게 여기에 참여하게 해줘 하면 6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다른 양조장들은 그럼 그 기준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1: 예,
0: 수
1: 예.
0: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뮌헨시 경계 내부에 우물물로만 만들어야 옥토버페스트에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이제 이 한정된 우물들을 기존의 6개 양조장들이 거의 독점을 했겠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기사에 언급된 기징어 브루이는 여기 대표가 작정을 하고 180억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팝니다.
1: 아, 예.
0: 그래서 내가 이 우물물을 써서 맥주를 만들겠다
1: 예.
0: 했는데도 시위회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건 거고요. 이제 시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소송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받아서 축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주민투표에 가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지금?
0: 예.
1: 예, 예.
0: 그래서 3만 5천 개의 서명이 필요한데 2만 1천 개 정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
1: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하군요.
0: 네, 진짜 예. 너무하다 싶은데 역사를 돌려 보면 아까 이제 그 이 축제의 시초 있잖아요. 루트비 1세. 그 사람의 증손주도 나도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했었는데 소송을 걸었지만 안 됐습니다. 그게 1990년대 일이에요.
1: 예. 주인공 집안인데도
0: 네.
1: 예.
0: 그러니까 주요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규칙은 뮌헨 시에서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 맘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하겠다는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걸어서 뭘 하냐라는
1: 예.
0: 거고 이제 반론은 명백한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는 법률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규정 지켰다고 다 참여시키면 그것도 또 전통에는 반하는 측면도 있어서 나름 또 뭐 뮌헨시로서는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0: 네.
1: 아무튼 뭐 흥미로운 소식이긴 하네요.
0: 네.
1: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지금 이선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 휴가라면서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강다은 아나운서의 예, 예.

0: 예. 이 자리를 맡기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1: 예.
0: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 막내 아나운서거든요.
1: 예, 그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이선영 아나운서 잘 휴식을 취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6년 전인 2020년 어느 때보다도 거리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강제로 벌려놨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보내 상상력의 지평이 놀라울 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 중심이었죠. 그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가상의 인물,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들로 이야기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8집 폭로어라는 앨범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백으로 돼 있네요. 앞뒤 모두 흑백. 이 뒷모습도 테일러 스위프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에 혼자 서 있는 테일러의 모습이 아주 작게 담겨 있습니다. 미스터리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개 낀 숲속에 이렇게 혼자 서 있네요. 이 안에서 오늘 들어볼 곡 익사일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적 전환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의 인디폭 밴드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넌과 함께했고요. 제목 익사일은 추방 혹은 유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때 서로의 안식처이자 서로의 집이었던 연인이 이별하면서 그 집 밖으로 내쳐진 것, 이런 심정을 추방에 빗댄 것이죠. 보통 그 남녀 듀엣곡의 그 클라이맥스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따로 부르다가도 같은 노랫말로 화음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이 곡은 좀 다릅니다. 화음이랄 것도 뭐 별로 없고요. 그냥 각자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가 돼서야 목소리가 겹쳐지는데,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이거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박정영 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혼성 듀엣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한 곡이다. 이번 주에 들었던 다른 곡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매력적이고도 쓸쓸한 불화의 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혼성 듀엣 특집의 마지막 곡 테일러 스위트와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넌이 부르는 익사일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혼성 듀엣 특집 마지막 곡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저스틴 버넌이 부른 익사이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0: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예, 유튜브에 버스매니아라고 하신 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요일 사색이 시즌1이 마무리됐는데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는 어떤 순서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사색 같습니다. 다만 앞에 사자는 녹사자에서 역사의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색깔을 더하는 사색.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세계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매일 쏟아지는 세계의 소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첫 시간에는 재미있는 역사학자 두 분이 함께 나오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7이 쓰시는 분께서 뉴스, 사회, 경제, 인문학을 쉽게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함께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선거위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 정부가 첫 사업으로 원전 건설 등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주최한 행사에서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자신들은 촉법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고 자신하며 동급생을 폭행했던 중학생들이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학교폭력의 꼭대기 같은 사건이라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MBC 2시 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에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치는 어느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2: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후티 반군에 추가 자금과 무기 지원을 약속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 모카를 함락한 데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홍카오 미국 해군 장관 대행은 전날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바레인 해군 지원 기지를 언급하며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고 말했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6,8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영향인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 넘게 내리며 6,8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지켜냈던 7,000선을 밑돌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에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넘게 팔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상황이 나빠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최신

0: 인공지능 아스트라 발표 이후 인공지능 수요가 재확인되면서 최근 반도체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인상 우려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이르면 다음 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대미 투자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동행을 마치고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 뭐 협상이 항상 뭐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2: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4: 네, 정치권 소식 정치팀 차현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전날 국회에서 행사를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죠?
5: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물론 부정선거 구호까지 울려 퍼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영등사진이 담긴 입간판도 등장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구구세력 준동회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6: 이진숙은 다음 행보도 불보듯 뻔합니다. 5.18 폄훼야 모욕을 계속할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내란세력 준동의 앞장설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0: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주가 조작 로비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약업체 제넨셀 최대 주주 세종메디컬의 주가가 김 후보의 청탁 이후 임상 승인 기대감으로 폭등했다며 작전 세력은 180억 수익을 얻은 반면 개미 투자자 3만 명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로비와 주가 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입니다.
0: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겨냥에 증인 없는 청문회로 밝힐 수 있는 건 없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 후보자와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가보시죠. 오늘 출근길에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 용 후보자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취재진이 비례의원 겸직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용 후보자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근길 문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네, 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고요.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만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외 평가 등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당 차원의 의견 개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네, 이번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한 의원에게 질문을 한 걸 두고 총리실에서 입장을 밝혔죠?
0: 네, 맞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자신을 일반인으로 소개하며 한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
5: 어제 이해식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분 기자시죠?
4: 일반인입니다.
0: 이를 두고 총리실은 국조실 소속 A 과장이 대정부 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며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 측이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전해주시죠.
0: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특히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로 많이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 6.6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영유아 연령대에서 의사 환자 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 불공정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의료와 대학을 포함한 서남권 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오는 20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아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하고 최대 200만 원 이상을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 탈락 지역 대책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해법부터 묻는 것은 준비 부족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무한 해남 이전 등 공모를 희화화하는 제안과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시민 1,7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순천대가 선정된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의대 교원과 부지 확보 가능성, 심사위원의 전문성, 평가 자료의 사실 법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 계획과 실시, 검증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감사원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1.3점 차로 갈린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재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정현택 회장은 특별시 무안청사에서 단식 농성 중인 통합시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특혜가 아닌 지역민의 납득할 만한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시의회가 의원 의정비 기준을 정할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 서울 등 다른 특별시 수준의 새 기준 마련을 요구해서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시 의원들은 현재 연간 6,824만 원을 의정비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수준을 적용하면 70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첫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시민단체는 시민 현안은 미루고 의원 권한과 처우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지역 상인, 여행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오늘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활주로 이상을 이유로 무안공항 폐쇄를 장기화하면서 광주공항을 열겠다는 것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 활주로 긴급 보수에 즉각 착수하고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점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명량대첩축제가 오늘부터 4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임진왜란부터 명량해전 승리까지를 재현한 주제 공연과 1,200명이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 해군 해경 함정의 해상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또 드론 라이트쇼와 해상 불꽃쇼, 가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남 광주 지역의 전통시장 60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립니다. 국산 농축수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사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습도는 55%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0: 난영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국내 정상급 레이싱카와 바이크 150여 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2026 전남 광주 GT가 펼쳐지는데요. 지난 10년간 전남 GT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모터스포츠 축제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올해부터 전남 광주 GT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 대회엔 7개 종목 150여 대가 출전하는데요. 120분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달리는지 겨루는 내구 레이스부터 6200cc에 460마력 스토카가 펼치는 치열한 레이스까지 각 종목마다 다른 속도와 전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주만 보고 돌아가기엔 아쉽죠. 내일은 선수와 관계들만 출입하는 피트를 개방하는 피트워크가 진행되고요. 모레엔 레이싱카가 트랙에 도열하는 그리드워크가 마련됩니다. 가상 레이싱과 카트 체험, 미니카 경주, 버블쇼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도 좋습니다. 올가을 자동차의 속도와 엔진의 열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으로 달려가보세요.

9월 11일 금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CNBLUE의 레이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펼쳐지는 2026 전남 광주 GT에서 다양한 레이서들 만나보시라고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은 예선과 피트워크가 진행되고 13일에는 개막식 그리드워크 걸그룹 에이핑크의 축하 공연 종목별 결승전이 열립니다. 모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너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대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싱 좋아하는 자동차 경주 좋아하시는 분들 온 가족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찾으셔서 짜릿한 스피드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이행시의 달인을 찾는 주로드 101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제는 경

0: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여러분의 멋진 글솜씨를 뽐내는 시간 주로도 101장 오늘 앞서 말씀드렸죠. 시제 경주입니다. 경주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오늘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행시들 한분한분 살펴볼게요. 먼저 0942번님 경 경쾌한 엔진 소리에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오 우리 0942님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찾을 예정이신가 보네요. 예.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 그 자동차 굉음 소리 좋아하는 분들은 아,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예. 끝내주죠. 3511번님 경 경고합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는 속도보다도 소리에 더 신이 나는데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주 주말 이틀 다 가서 소리 지르고 와야겠어요.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목소리로 흉내가 안 됩니다. 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직접 가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 지나가는 그 속도, 엄청난 속도감과 그 굉음. 아 다만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 청력 보호를 위해서 귀마개나 헤드폰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45번님 경 경험해 보면 압니다. 주 주말엔 영암으로. 오 오늘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레이싱을 조금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첫 경험도 환영입니다. 레이싱. 9187번님 경 경쾌한 하루의 시작은 주 주저없이 이 노래로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오 여행을 떠나요로 하루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출근길도 또 일터로 떠나는 길도 늘 여행 가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낼 수 있겠네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9187번님. 네. 2677님 경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죠. 주 주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틱땡 라이브 방송 어여 들어오세요. 너무 재밌어요. MP MBC3입니다. 이 재밌는 걸 왜 지금 했대요, 랑디? 어? 지금 틱땡 라이브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2677님이 누구실지 궁금한데 지금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채팅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궁금한 분들은 틱땡 라이브 켜가지고 목포 MBC 검색하시거나 MP MBC3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틱땡 라이브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5294번님 경 경건하게 다짐했습니다. 주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싶습니다. 수면 부족입니다. 현이와 덕이에 잠 못 드는 밤 신청합니다. 아이고 일이 많으셨나 이번 주에. 웬만하면 주말에는 좀 나가서 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할 텐데 이번 주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5294번님. 예. 저도 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5294번님 휴대폰도 뭐 매너 모드 말고 그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거 있잖아요. 비행

모드 이런 거 해놓고 똑같은데도 급한 용무는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다음에 푹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못 드는 밤. 근데 이거 노래 보내드리면 괜찮나?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상일 서야트를, 넘버원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주로도 100일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샵 0891번으로 경주 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주 이행시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틱땡 라이브에서도 삼남매님이 남겨주셨어요. 경험상 2번 주말에도 집에서 방콕 할 듯요. 네, 아 방콕도 좋아요. 예, 방글라데시도 좋고요. 예,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하는 거죠. 주말 계획은. 자, 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712번님, 경운기로 아침에 밭을 갈아 배추 모종과 시금치 씨앗과 봄동 파종을 했는데 비가 주룩주룩 한번 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파종을 했으면 좀 비가 내려서 적셔줘야 될 텐데 어디 한번 볼까요? 비 소식이, 아유, 지금 다음 주까지는 약간 지금 비 소식이 없는데 아쉽습니다. 예. 4711번님 좀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좀 보시다가 너무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을 좀 뿌려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2958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족가락 무탐 주구, 만족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주옥같이 탐욕을 알면 근심이 생긴다고 하니 욕심은 잠시 내려놓자고요. 주가 어디 갔나 했는데 무탐주구 풀이에 주가 있었습니다. 야, 지족가락 무탐주구. 이게 만족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안빈낙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이번 주말에만 욕심을 내려놓고 한번 만족을 알면서 주말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9791번님 경산하네 경산했어. 주말이 되면 우리 손자 서울서 20만 명이 접수한대에서 그림 그려 우수상 상장 가지고 온다네요. 경사네 경사. 20만 명이나 참여하는 미술대회에서 우수상 상장을 타가지고 온다고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손자분이 진짜 이 그림에 일가견이 있나 봅니다. 예. 추사 김정일이 있는, 추사 김정일 맞나? 신윤복 김홍도? 선조들의 뒤를 잇는 멋진 화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097님 경쾌한 엔진 소리 힘차게 울리고 주행의 짜릿함이 가득한 경주. 네, 그 레이싱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아주 잘 담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829번님 경사가 났네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사가 났을까요? 3829번님 어떤 경사? 아, 그냥 주말이라서 경사라는 거죠. 예. 푹 쉴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1152번님 경주 한 보러 갈까요? 주말에 스피드의 희열을 느끼는 영화음으로들 가시죠. 예. 제대로 스피드의 향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8504번님 경기장에 가면 주시하여 추억들 많이 남기시길. 영암 자동차 경주장에서 추억 많이 남기고 오라고 하십니다. 8504님께서. 3위.

0: 7274번님 경 경국지색 이라지요. 뚜렷한 미인을 주 주마 가편이라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을 항상 건강하세요. 와, 또 사자성을 이용해서 이행시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경국지색 주마 가편. 211번님 경 경이로운 풍경에 주 주저앉아 감탄했다. 어디 남도 어디 풍경에 감탄하셨습니까? 자, 4056번님 와, 이분이야말로 바쁘시겠네. 랑디 반갑습니다. 영암 자동차 경주장 경비실 근무 중입니다. 전남군이 GT 소개를 너무 잘해줘서 내일 모레 기대가 되네요. 경 경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 주 주말에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아, 바쁘시겠는데요, 4056번님. 그래도 사람들 북적북적하면 좀 기분은 좋은 선수 빠졌다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지. 어제 경기도 참 아쉽게 졌던데 우리 타자들이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불펜 투수들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암만 선발진이 잘 던지면 뭐합니까? 불펜에서 그리고 타자들이 힘을 못 쓰면 경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힘내세요. 파이팅. 4484번님 경 경주의 추석 명절 동안 여행 가는 딸들 주 주인공은 강아지. 왜냐고요? 애견 펜션을 예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으로. 하긴 반려인구가 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디 갈 때든 다 같이 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견주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식당이든 숙소든 잡아야죠. 6469번님 경 경쾌한 스피드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주 주저없이 승리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소리 들으러 영암으로 내일 모레 오세요. 오, 아주 제대로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와가지고 오늘 행운의 당첨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드 101자 7783님 경이롭다. 내가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니 주접 좀 떨면 어떠하리. 이 또한 이 시간도 내 것이거늘. 아, 멋지십니다. 그럼 내 인생인데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죠. 예, 좋습니다. 7783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 될 텐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운의 당첨자 두 분입니다. 6345-9187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곡들이 정말 많은데요. 2부 마무리 곡으로는 우리 4056님께서 지금 영암 자동차 경주장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데 내일과 모레 또 행사 준비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신청곡 보내드리는데, 하필 마이진 버전의 동전 인생을 청해 주셨는데 마이진 버전이 서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원곡으로 대신 보내드립니다. 진성의 동전 인생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부에서는 깜짝 즐거운 초대석으로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0: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3시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군사기물 누출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예하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재낸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체류제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세종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8: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톡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원래는 사연 119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코너를 좀 바꿔서 3부에서는 즐거운 깜짝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 귀 쫑긋 세우고 볼륨을 살짝 더 높여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가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종근당 건강, 음주우엔 팀앱들이 우리 이엔의 하루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피드랩, 루키루키 파크골프채와 함께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영화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화 매쉬빌인데요. 해외 영화제에서 먼저 작품성을 인정받고 오는 10월 28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쉬빌의 황욱 감독님 그리고 주세종 역의 배우 전신환 씨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매쉬빌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황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목포 시민 여러분. 매쉬빌에서 주세종 역할을 맡은 배우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좀 정정할 게 목포 시민들만 이 방송을 듣는 게 아니라 전남권 목포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민이라고 해주시면 더
2: 지역민.
0: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괜찮고요. 자, 매쉬빌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황욱 감독님, 전신환 배우님 나와주셨는데, 매쉬빌, 어떤 영화입니까? 감독님이 직접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1: 네, 매쉬빌이라는 영화는 한국 독립영화 쪽에서는 좀 보기 힘든
0: 네.
1: 웨스턴이란 장르를 다루고 있고요.
0: 서부.
1: 네, 서부극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밀주를 만드는 주치 삼형제가
0: 네.
1: 실수로 불량 밀주를 만들어서 그 밀주를 회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을 만나는데요.
0: 예.
1: 그러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입니다.
0: 뭔가 소재가 굉장히 솔깃솔깃한데, 그러면 감독님, 이 매쉬빌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우님이? 예.
2: 매쉬빌이란 제목을 또 제가 이제 좀 권유를 드려서
0: 배우님이 감독님한테
2: 제안을 드려서
0: 그래요?
2: 또 결정이 되긴 했는데,
0: 예.
2: 그 매쉬빌이란 뜻이 실제 이제 아메리칸 버번이라는 그 레시피,
0: 예.
2: 그걸 매쉬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미국 분들은 들으면 바로 아는 이제 단어인데, 거기에서 이제 뒤에 빌이라는 게 원래 BILL인
0: 예.
2: 거를 빌리지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중의적인 의미가 생긴 이제 매쉬빌이고, 또 이제 감독님이 다른 의미를 이제 넣으신 게 많은 캐릭터들이 한 마을에서 이제 소동극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매쉬에 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빌도 빌리지의 그 빌을 집어넣은 거고,
1: 네, 맞습니다.
0: 다양한 걸 담기 위해서 매쉬를 또 넣은 거고.
1: 네.
0: 감독님 평상시에 그 배우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시나 봐요. 아닌가요? 제목만 그랬나요?
2: 너무 너무 잘 들어주시고
0: 예.
2: 너무 많은 걸 제가 또 제안드리기 때문에
0: 네.
2: 많은 걸또 이제 쳐내주시는데
0: 의견 조율은 서로
1: 네,
0: 아이디어
1: 맞습니다.
0: 공유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긴 하지만 라디오 특성상 소리로만 한번 이 매쉬빌 영화 소개 컷을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 아, 왜 자꾸 농땡이를 부리는겨?
4: 예전 제 사제들이에요.
3: 남자요, 여자요?
4: 제 사제들이 절 잡아 죽이러 온 거예요.
5: 사이비 세계들은 오늘 다 뒤지는 거야.
6: 아니, 총을 왜 쏘냐고, 총을!
7: 새로운 벌레들이 계속 생기고
8: 있어. 야, 주사지 뭐 하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해봐야겠어.
0: 예고편만 딱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고 끝까지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감독님, 근데 궁금한 게그 장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영화에도.
1: 네.
0: 근데 왜 웨스턴, 서부극이었습니까?
1: 제가 일단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를 빌려보는 게 되게 취미였고,
0: 비디오요?
1: 네.
0: 아, 우리 세대시구나.
1: 네.
0: 비디오.
1: 심지어 고등학교 때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도 할 정도로
0: 그
1: 영화를
0: 정도예요?
1: 좋아했었는데요. 네.
0: 예.
1: 또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고전 영화들을 많이 챙겨보면서
0: 네.
1: 이제 존 포드 감독님이라든지 하워드 호크스,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웨스턴 장르의 감독님들의 영화를 많이 봤었어요.
0: 네.
1: 네. 영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웨스턴이란 장르가 갖고 있는
0: 네.
1: 권선징악 구조가 현대 영화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걸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0: 네.
1: 오히려 한국에서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웨스턴 영화를 한국에서 찍으면은
0: 네.
1: 그것 또한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구나.

0: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으니까 뭔가 우리나라 배경과 이 웨스턴 극이라는 게좀안 어울릴 수도 있고 좀 뭔가 불일치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촬영할 때는 괜찮았나요?
1: 저희가 사실 그 지점이 이제 제일
0: 예.
1: 저희한테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0: 어색함이 없잖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잖아요.
0: 네.
1: 이제 서부극 하면 딱 떠오르는 로케이션들이 있는데,

0: 이미지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되게 서쪽이 이제 군사 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도 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예, 예. 그 묘한 질감들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1: 오, 그랬군요. 자, 이번에는 배우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세종역을 맡으셨네요, 우리 전신환 배우님. 네. 원래 그 감독님과는 인연이 있으셨나요?
2: 메시비를 찍게 한 5년 전쯤부터 이제 인연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때 사실 감독님이랑 이제 하기로 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작품을 하기 전에 목포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작품을 좀 얘기해 보자 했는데 네. 목포에 있으면서 그 작품이 무산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1: 감독님한테요?
2: 아니요, 그
0: 저도 이제 전달 받은 거죠.
2: 예, 쪽에서. 예. 근데 이렇게 또 연을 쌓아와서 네. 새로운 영화를 목포에서 처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네. 사실 뭐 요 이렇게 주세종이라는 역할이 탄생한 또 배경에는 그 코로나 시기에 네. 저희가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아메리칸 버번 라이 네. 위스키를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술들을 미국에서 이제 직접 배송을 시켜서 이제 지인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예.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 취미로 이제 서울에 이제 삼해수주라는 또 이제 전통주 네네. 그걸 이제 증류하는 또 수업까지 하면서 이제 또 지인분들한테 제가 만든 것도 나눠드리고 네.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독님이 저거를 좀 캐릭터로 녹였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밀주업자 캐릭터가 네.
1: 그래서 주세종 역이 탄생을 한 거군요. 네.
2: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종 역을 우리 전신환 배우님이 맡게 되기까지가 너무 자연스럽네요. 시기가 그렇고 그때 그 배웠던 것들도 그렇고요. 그 실제 관심사가 그대로 캐릭터에 좀 반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2: 뭐 아무래도 네. 이제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작품들 뭐 단편이든 실험적인 그런 영상 작업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좀 취미도 겹치는 부분도 생겼고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도 감독님한테 좀 전파해드리기도 하고 감독님이 좋아하는 그런 또 취미도 제가 또 같이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녹아들지 않았나 그렇게.
1: 그럼 총 촬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0: 저희가 이제 저예산이다 보니까 네.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집중해서 찍어야 되기 네. 때문에 총 한 달 안에 한 달이란 기간 안에서 19회차 정도를 찍었습니다.
1: 와, 그게 가능한 거군요. 야, 지금 갑자기 전신환 배우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한 달 안에 그걸 다 뭐, 촬영을 해야 되니까.
2: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네. 기억밖에 이제 안 떠오르긴 하지만 그때 네. 당시가 참 기억이 많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긴 하네요.
1: 그러면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작 기간을 촬영 기간을 거쳐서 영화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워낙 압축적으로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각자가 보는 시선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0: 그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영화인데 네. 저희가 촬영 때는 되게 일단은 날씨가 좋았어요. 초반에는 네. 근데 갑자기 비 소식이 들리고 그때 이제 서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네. 비가 그 폭우가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1: 하필
0: 네. 그 당시에 막 강남에서 차가 잠기고 막 그럴 때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날 바로 저희가 이제 황무지를 찍어야 되는데 허허벌판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가 간척 사업을 했던 곳이다 보니까 다 뻘밭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달 반 두 달여를 거쳐서 했는데 그래도 너무도 저희한테는 이제 능력이 좋은 제작부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근처에 더 좋은 로케이션을 구해서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예. 더 좋은 곳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 다행이네요. 전신환 배우님 어떤 게 가장 생각나세요?
2: 참 저는 뭐 시나리오 딱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일단 네. 기억이 나는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너무 생각보다 빨리 읽혔고 재밌게 읽혔고 근데 바로 이제 드는

0: 불안감이 이게 과연 한국에서 제작될 수 있을까?
1: 이 장르가 과연 한국에서
0: 과연 누가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유명한 배우를 좀 캐스팅 해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일단 그래도 저한테 먼저 제안해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캐스팅들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제 그 캐릭터가 캐스팅이 되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받은 지 한 6개월 만에 이제 촬영이 들어갔고 그래서 되게 정말 순조롭게 재밌게 촬영을 하던 도중에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0년 만의 폭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텀이 조금씩 늘어난 거죠. 네네. 제가 촬영한 날보다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은 건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건데 그 마을 이장님이 원래 촬영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 마을에서 뭐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좀 큰 일을 당하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시고 정신 없으신 상태다 보니까 다 나가라. 근데 이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이 들었을 때
1: 이미 다 세팅은 돼 있는데.
0: 근데 그때 그 박민우 PD님이 갑자기 다 나가시라고. 다 이제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 나가시라고 그런 친구가 아닌데 다 나가시라고 하더니 문을 이제 닫는데 이제 거기서 누가 이렇게 봤나 봐요. 그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그 모션까지만 보고 딱 닫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는데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그 장면을 진짜 기적적으로 찍을 수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 박민우 PD님이 마을 이장님과 독대를 통해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0: 다른 건 못 봤어요.
1: 그런 신용을 하면서 어쨌든 설득을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네요. 오늘 혹시 같이 오셨나요?

0: 서부극이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이게 서부극인 거를 현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유럽 본토하고 미국 본토에서 이건 서부극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1: 네.
0: 영화제가 초청이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1: 아.
0: 그런 어떠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 이야. 지금 다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감독상도 받으셨고 최우수 작품상도 받으셨고
0: 아 네네
1: 예 2관왕을 벌써
0: 아 네 맞습니다
1: 국내 개봉에 앞서서 와 축하드립니다
0: 운이 좋게도
1: 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해외 관객들이 먼저 알아봤다 해외 영화 관계자들이 먼저 작품성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국내 관객들을 10월부터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목포에서 상영회라는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0: 네. 예,
1: 대도시 위주로 좀 가지 않나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굳이 멀리 이 전라도 그중에서도 목포로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0: 일단은 저희가 7월 달에 서울에서 한번 크게 상영을 했었어요. 특별 상영을 했었는데
1: 네네.
0: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포에서도 영화제가 있었잖아요.
1: 네네.
0: 네, 그때 저희 영화를 같이 홍보해 주시는 분이 와서 홍보를 하면서 극장들을 컨택을 하면서
1: 네.
0: 목포 아트 시네마에서 처음에 네. 컨택이 돼가지고
1: 네.
0: 뭔가 저희가 서울에서 한번 했으니까 또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 중에 하나인 목포에서 하면은 되게 의미가 깊겠다 싶어가지고
1: 네.
0: 목포 토요일날 목포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전남 프리미어로 네, 저희가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전남 프리미어 상영회.
0: 네.
1: 그러면 내일 목포에서는 어디에서 언제 열립니까?
0: 5시에 목포 아트 시네마에서 상영을 합니다.
1: 목포 아트 시네마에서 네. 상영을 하는데 이게 좀 그 일반 상영회나 좀 특별한 게 있다면서 다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신환 배우님.
2: 이게 서울에서도 이제 조금 재밌게 홍보를 해 보자 해서 이제 웨스턴 문화를 모아서 같이 위스키도 마시고
1: 네.
2: 같이 카우보이 복장도 하고 오고 이제 그런 또 관련된 분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같이 좀 즐겨보자 영화만
1: 네.
2: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같이
1: 네.
2: 그런 문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게 될 때도 이제 프리미어 상영이라는 걸 붙이고
1: 네.
2: 왔기 때문에
1: 네.
2: 이제 미리 한 달 전에 먼저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메리트고 내일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 그 영화에 관련된 그 버번 위스키를
1: 네.
2: 같이 마시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1: 직접 만들어 주시나요?
2: 제가 직접 또 뭐 섞어서
1: 네.
2: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밀주법상 걸리 이게 주법상 걸릴
1: 네네.
2: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공적인 자리에서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예, 예.
1: 어쨌든 뭐 그런 간단하게 술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고
2: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GV라고 해서 게스트
1: 네.
2: 비지트라고 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감독님 그리고 저 같이 온 이제 PD님 작가금 PD님이랑 배우 네 분이 내려오시거든요. 같이 이제 영화에 관련된 질문들도 같이 이제 받고
1: 네.
2: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먼저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1: 네.
2: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영화를 보고 이제 관객분들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내일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이 각자가 보는 시선에서 관람 포인트 하나씩 이제 꼽아주신다면요.
0: 일단은 한국의 시골 풍경과
1: 네.
0: 서부극이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1: 네.
0: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오리엔탈 웨스턴 영화가 나왔습니다.
1: 네. 네, 생각보다 네. 괜찮습니다,
0: 네.
1: 여러분.
0: 그래서 오시면은 충분히 네. 영화를 보시면서 새로운 어떤 감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그 관람 포인트입니다.
1: 네, 우리 배우님은요?
2: 아무래도 웨스턴 본고장의 이제 찐 카우보이 분들을 저희가 이제 관객으로 만나면서
1: 네.
2: 이렇게 총이 없는 한국에서도 이런 웨스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녹여냈는지
1: 네.
2: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너무 재밌어 하셨고 앞으로도
1: 네.
2: 너무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신감을 많이 저희도 얻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영화부터 좀 웨스턴의 문화를 좀 알려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각 분야의 그런 패션이든 뭐 술이든 이제 좀 약간 소외되었던 장르를
1: 네.
2: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정말 재밌게 꾸준히 잘 이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 영화계 실력이 이렇게 발달해서 한국에서 그동안 소화할 수 없었던 웨스턴 영화를 이제 재밌게 소화하고 또볼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목포 아트 시네마 오후 5시에 전담 프리미어 상영회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또 배우분들,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쉬빌의 황욱 감독, 배우 전신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매쉬빌 관계자분들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매쉬빌 영화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내일 프리미어 상영회 가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총두 분께 티켓 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5: 89.1 MBC 라디오.
6: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재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네,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까 매쉬빌 영화 소개해 드렸는데 10월 28일에 개봉을 하는 독립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서부극 영화를 시도한 영화인데

내일 특별 상영회, 프리미어 상영회가 있습니다. 목포 아트시네마에서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인데 가보고 싶은 분들 저희가 티켓 이벤트 합니다. 두 분, 총 두 분께 한 분당 두 장씩 해서 두 분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샵 089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총 두 분 추첨해서 영화 관계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네요. 자, 일단 김다나의 이렇게 좋은 날 0221번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오늘 김다나 씨가 옵니다. 제가 출동하는 잠시 후 저녁 7시 30분부터 장흥 회진항에서 열리는 손서구 가요제 김다나 씨가 또 오시거든요. 저도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김다나 이렇게 좋은 날 준비했습니다. 김다나 씨 외에도 박상철, 정다경, 강문경 씨 등 인기 가수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또 이 노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71님의 신청곡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김다나 이렇게 좋은 날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앞서 들은 노래 김다나의 이렇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303님, 트롯 가수 김용빈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경연 때 김용빈이 부른 애인 들려주세요. 아, 친구분의 생일이구나. 생일 선물로 애인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6303님, 그러면 친구분도 지금 같이 듣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6303님, 친구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생일 축하송 애인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종임님께서 이재성의 그집앞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두곡 함께 하시죠.

0: 탄탄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매쉬빌 깜짝 즐거운 초대석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티켓 이벤트, 프리미어 상영회 이벤트 했는데요. 진행했는데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 두 분 뽑았습니다. 3885번님 그리고 6976번님 이렇게 두 분께 초대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꽃님님이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 오늘도 휴식 없이 바다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쪽을 위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사랑꾼이십니다. 꽃님님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반쪽을 위해서 청해주셨고 또 그러고 보니 오늘 제가 출동하는 손석구 가요제에 박상철 씨도 오시네요.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회령포 이순신 축제에서 펼쳐지는 제6회 손석구 가요제 7시 30분부터 펼쳐지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주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따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7% 넘게 하락해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1.76% 내린 6909.91, 코스닥은 1.95% 내린 820.64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인 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지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

0: 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7: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8: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7: 올해 독일에는 피트니스 도구로 훌라후프가 다시 유행이었대요
8: 우리나라에서도 SNS에서 훌라후프 챌린지 하는 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7: 그렇구나 네. 몇 개 정도 해요? 지금 훌라후프 돌리면
8: 10개 넘게 하죠 저는
7: 와.
8: 잘해요
7: 10개가? 나에 비해선 잘한다.
8: 한 10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 전 한 3개 하다 드럭 드럭.
8: 아, 그래요?
7: 자, 올해 16세 이하 청소년 부분에서 한쪽 다리로 서서 문천식 씨.
8: 한쪽 다리요?
7: 네, 한쪽 다리예요. 30초 동안 훌라후프를 가장 많이 돌린 기록이 몇 개였는 줄 알아요?
8: 글쎄요?
7: 74회.
8: 우와.
7: 10개를 어디다 갖다 붙여. 그래서 영국 기네스 기록이 올랐대요.
8: 한쪽 다리로 서서 30초 동안 74회.
7: 대단하다. 우와. 그리고 훌라후프 3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100m 달리기 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8: 이야.
7: 이분은 이미 재작년에 기네스 기록이 올랐대요.
8: 신기하네요. 아, 3개를 어떻게 돌리나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하나는 허리에 있고 하나는 목에 있고 하나는 팔에 있어요. 이걸 돌리면서 100m를 뭐 얼마 만에 뛴 걸까요?
7: 32.01초?
8: 빠르네.
7: 이분 인도 분이신데.
8: 빨라요. 정선혜 씨가 훌라후프 없이 100m
7: 전력질주에서?
8: 네, 한 30초?
7: 20년.

0: 30초.
1: 비슷하네 이분이랑.
0: 30초라니. 어, 지금 기분 나쁘네. 4초가 얼마큼 큰데. 네. 아 근데 잠깐만. 네. 목 오케이. 팔 오케이. 뭐 달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네. 리듬만 잘 맞추면. 허리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서 뛰지?
1: 그러니까. 근데 32초 대단한 겁니다.
0: 박자 감각 엄청나다.
1: 하다 보면 뭐든지 늘게 돼 있나 봐요.
0: 아, 그게 훌라후프 잘하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였대요.
1: 저는 정선에서 보면서 수영을 요즘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2시간씩 한대요 여러분. 아 늘긴 느는구나. 아,
0: 실력은 안 는 것 같은데 체력은 늘었다 이러니까 옆에서 아유 자기 처음 때 못 봤구나. 엉망이었어. 실력도 늘었어. 막 이러시더라고.
1: 늘었죠, 늘었죠.
0: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은 좀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대단합니다. 네,
0: 하다 보면 는다. 근데 네. 이 말만큼 막연한 게 어딨어요. 시작할 때는 막 빨리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는다라는 말이 무게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1: 그렇죠. 네,
0: 투자해라. 네. 모든 과정에.
1: 목표가 생기신 분은 좀 하다 보면 늡니다.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네.
0: 훌라후프는 뭐 인도 분이 최고라고 해도 네. 탬버린은 국내에서 이분 따를 자가 없어요.
1: 아, 현숙 씨죠.
0: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의 네. 춤추는 탬버린 들을까요?

0: 네, 9월 11일 금요일 첫 곡으로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듣고 오셨고요.
1: 자, 요즘 뭐 훌라후프 종류 되게 많이 나와서
0: 많아요.
1: 찾아보니까 오, 종류와 모양새가 다 다르네요. 돌기 있는 훌라후프 돌리셨던 분이 네. 저희 사연 주신 적 있었잖아요.
0: 3148님인데요. 뱃살 좀 빼보겠다고 훌라후프를 샀는데 안에 그 돌출된 게 있어서 온몸에 멍이 들더라고요. 버리려고 종량제에 넣어보니까 새 거라서 좀 아깝더라고요. 다시 뺐어요. 지금 저희 거실 벽에 메달처럼 걸려 있네요.
1: 이거 진짜 배 너무 아파요.
0: 그래도 하시면
1: 돌기가
0: 도움이 되려나?
1: 엄청 자극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훌라후프가 사실 변비 있는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0: 그래요.
1: 장기 운동을 시켜주니까 연도 운동을 밖에서든 뭐 안에서든 그치.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이거 돌기 있는 거 허리에다 돌리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발바닥 지압봉으로 쓰시는 게 어때요?
0: 아, 그렇게
1: 세로로 잡고 밟고 서면은 발바닥 지압되지 않을까?
0: 어, 아이디어 좋은데요?
1: 그렇죠.
0: 누워가지고
1: 필라테스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링으로 된 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서 하는. 그걸 한번 응용해서
0: 그죠. 서서 TV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 어떻게든 좀 써봐야지 아깝지 않겠어요.
0: 네. 자, 오늘은요 사랑의 기억들을 돌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1: 자,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부터 모실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0: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2: 누가 보내셨죠?
0: 제목 엄마의 비밀장부. 서울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선희언니 천식오빠.
0: 안녕하세요.
4: 저희 엄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엄마는 평생토록 알뜰하셨고 뭐 하나 버리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고무줄, 쇼핑백, 아이스팩, 심지어 배달음식에 딸려오는 작은 간장까지 모아두십니다. 엄마 집에 간장 많은데 뭘.
0: 아유, 캠핑 갈 때는 이런 거 들고 가서 쓰고 버리는 게 제일 편해. 딸, 이런 게 다 삶의 지혜란다. 그 아이스팩 이리 줘. 다시 얼렸다가 캠핑 갈 때 쓰자.
4: 근데 우리 엄마는 60평생 캠핑이란 걸 가본 적이 없으세요. 엄마, 그렇게 작은 비닐은 뭐하러 모아요? 그걸 얼마 담지도 못하는데 그냥 버리지.

0: 생각했죠. 그래서 첫 장을 넘겨보니까 첫 장부터 빼곡한 경조사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2001년 3월 18일 김숙희 아들 결혼식 10만 원, 2002년 5월 22일 이선자 시아버님 장례식 5만 원, 2003년 10월 7일 박미영 딸 돌잔치 5만 원.
0: 여기까지는 그냥 와 우리 엄마 진짜 꼼꼼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름 옆에 깨알같이 적어 내려간 메모들.
1: 우리 엄마 장례식 3일 내내 와서 도와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줌. 내 손을 꼭 잡아줌. 내 끼니를 챙겨줌. 나에게 어깨를 빌려줌. 나도 꼭 보답할 것.
0: 와, 우리 엄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저는 세상 엄마가 존경스러워지면서 집에 오시면 꼭 안아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넘겼는데요. 어? 거기엔 빨간 펜으로 급하게 써 내려간 듯한 글들이 보였어요.
1: 김숙희, 나는 지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딸 결혼식에 안 옴. 까먹었다고 함. 전날 전화도 해줬었음. 새냐? 이선자, 시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편육 리필했다고 눈치 좀. 박미영, 내 생일 모임에 안 옴. 해외여행 갔다고 함. 귀국 날짜 어제였음. 그럼 한국에 있는 거 아님? 강정숙, 우리 딸 결혼식에 아들을 대신 보냄.
0: 심지어 어떤 이름에는 별표까지 쳐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우리 아빠 이름이었어요.
1: 김창덕, 내 생일에 5만 원 좀. 봉투 안 넣음. 옛다는 느낌. 더 늙어서 보자. 5월 6일 김창덕의 생일이라 똑같이 5만 원 줌. 잡채 안 했냐고 물음. 안 했음. 갈비 안 했냐고 물음. 안 했음. 이것이 복수.
0: 복수. 이쯤 되니까 혹시나 제 이름도 있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봤죠. 어머나 제 이름 김정희 있었어요.
2: 긴장된다.
1: 김정희.
0: 뭐야 이게 뭐라고 떨리는데.
1: 2017년 어버이날 김정희 딸랑 카네이션. 2018년 어버이날 저녁 외식 메뉴 지 아빠가 좋아하는 닭갈비집으로 예약함. 내 입은 주둥이냐? 2019년 어버이날 저녁에 전화만 옴. 2020년 어버이날 안 옴. 미친 거 아니야?
0: 와, 내가 어버이날 이랬다고? 저는 정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제 행동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1: 2021년 생일 김정희 전화만 옴. 2022년 생일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보냄. 무성의함. 2023년 생일 현금 2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좀 괜찮았다 싶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초코 케이크로 사옴. 2024년 생일 당일 전화 안 오고 다음 날 전화 옴. 죄송하다고 하는데 모바일 상품권 액수는 2020년과 22년과 같음.
0: 전 우리 엄마가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의 또 다른 속을 알게 된 기분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옆집에 마실 같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요.
1: 아, 진짜 707호 여자는 참 따뜻해. 뭘 자꾸 주려고 애를 쓴다. 707호에서 참기름 얻어왔으니까 너 갈 때 가져가.
0: 아니야 엄마. 엄마 드세요.
1: 아유 가져가. 엄마 가방에 넣어줄게.
0: 엄마 그 올해 엄마 생신날.
1: 예. 신경 쓰지 마. 아유 니들 먹고 살기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뭔데 내일 생일까지 챙기니. 아유 됐어. 그냥 보통 날처럼 지나가면 돼.
0: 순간 저는 엄마 장부에 뭐라고 쓰실지가 빤히 그려졌어요.
1: 2026년 내 생일 신경 쓰지 말랬다고 진짜 신경 안 씀. 진짜 보통 날 됨.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음. 참기름은 또 챙겨감.
0: 아니요 엄마 내가 식당이라도 예약할게요.
1: 아이고 됐어요.
0: 아니요 엄마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엄마 좋아하는 메뉴 말해요.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
1: 아니 뭐 그럼 네 아버지 닭갈비 좋아하시니까 닭갈비집으로 하든가. 예전에도 한번 갔잖아 왜.
0: 아니 엄마 생일에 닭갈비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어?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1: 아, 얘가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0: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의 비밀 장부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너무하시네 싶었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보다 누가 와줬는지 누가 함께 슬퍼해줬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축하해줬는지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생신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용돈도 두둑히 준비하고 하루를 통으로 시간해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둘만의 데이트를 하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것도 장부에 고스란히 적힐지.
1: 2026년 생일 딸이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줌. 너무 행복했음.
0: 부디 앞으로 엄마 생신엔 이렇게 행복한 기록들만 오래오래 장부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미리 생신 축하드리고요. 사랑해요.
2: 와, 나 끝에 울컥했음. 아, 우리 어머님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3: 진짜. 다 적어놓으셨네.
2: 그래, 그 치부책이 그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개인의 삶에도.

0: 있다니까 치부책이.
1: 진짜 써심은 있네.
0: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낫다고.
1: 기록이죠.
0: 에, 네. 그 기록이 나의 발자취고 또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어찌 보면 어떤 영양제보다도 좋은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봐봐. 슬쩍 흘렸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
1: 아, 진짜?
0: 그거를 숨기려고 했으면은 어머님이 깊숙이 숨겼지. 네. 쓱 한번.
1: 앨범 옆에 있어 그냥.
0: 너 네. 한번 요거 보고 긴장 타라. 네. 그러니까 따님이 딱 받아들이고 네. 그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으로 퉁칠 게 아니다.
1: 재밌네요. 한번 써봐야겠네 저도.
0: 그렇지. 네. 아 근데 치부책이 이제 발견되면 발견된 대로 되게 살 떨리겠다. 그래도 좋은 네. 재료가 됐어요.
1: 맞아요,
0: 앞으로
1: 맞아요.
0: 효도하는데. 네. 자 내일의 노래 듣고 올게요. 기억을 걷는 시간.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세트,
4: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
4: 백년가게떡집 원주 오복떡본가에서 영양찰떡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이야 좋다. 역시 대표님 의자 진짜 편하다니까.
2: 자네 지금 뭐하나?
1: 대표님 벌써 오셨어요?
2: 지금 내 의자에서 뭐하냐 말이야.
1: 그게 아니라
2: 나가.
1: 예예 예.
3: 얼마 전 나의 소울 명당이라는 주제로 소개한 사연이었죠. 그 대표님의 비싼 회전 의자가 소울 명당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0: 이분 말고도 나만의 명당 사연이 많이 왔죠. 네. 어떤 분은 회사에서 혼나면 회사 1층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 냄새 맡는다고 하셨고.
3: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차 안이 소울 명당이다.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한다 이러셨고요. 또 어떤 분은 학창시절 단어가 안 외워질 때 화장실에서 외우면 잘 됐다고 하셨어요.
0: 네. 밤 10시 33분에 무인 빨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3: 아, 맞아 맞아.
0: 오,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 빨래 들어가는 소리가 약간 ASMR처럼 신경을 진정시켜주잖아요.
3: 그런가 봐요.
0: 오늘도 같은 주제로 나만의 명당짜리 지난번에 소개 못한 문자들 좀 살펴볼게요.
3: 네,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0: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영양찰떡 세트 얹어드립니다.
1: 아마 내 소울 명당이구나. 네. 명당짜리 그러니까 보냈네.
0: 소울 명당.
1: 내가 보냈네. 풍수지리적으로.
0: 네. 안 됩니다.
1: 네. 이상우의 노래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0: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항상 늘 가던 패턴이 있으니까. 5319님. 운동을 질색팔색하는 부장님이 절대 안 오시는 회사 헬스장이 명당입니다. 예. 그렇죠. 점심시간에 빛의 속도로 밥 먹고 운동하는 척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 존에 가서 쫙 누워가지고 신선노름 하는데 야 그때 잠깐 자는 게 꾸룩꾸룩꾸룩 맛.
1: 이야.
0: 그 햇살이 조금 약간 비춰줘야 돼. 아, 창으로 통창으로. 그쵸. 약간 이런 느낌.
1: 잠깐 자는군요. 잘했습니다.
0: 맞아요. 약간 그 오수가 주는 그 달콤한 어떤 회복의 기운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5894님도 쌍계사 계곡 청량수 굽이치고 내 마음에 해탈이 깃들여지는 지리산 자락에 물줄기 따라 흩어진 마음도 여지없이 떠내려 보내는 좋은 곳입니다.
0: 이거 약간 자연인 포스 도인 포스인데요.

0: 계곡을 좋아하시는구나.
1: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인더시티에 거주하시는 분 아닐까? 그래서 서울 명당은 쌍계사 계곡인 거지. 네. 여기서 양념 없는 국수 한번 삶아 드시는 거 어때요?
0: 아, 하얀 국수 그냥. 네. 맥맛으로.
1: 설탕 넣어가지고. 네. 장희경님. 20년 전 자취했던 신림동의 어느 골목길 가로등불 아래가 서울 명당입니다. 그곳에서 첫사랑 교회 오빠랑 첫 키스했거든요.
0: 와우.
1: 정말 그 키스할 때 북유럽 어느 성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파랑새들이 지저귀는 느낌이었죠. 그 오빠랑은 헤어졌지만 나중에 또 거기서 복권 당첨 기원했다가 3등 된 적도 있답니다.
0: 우와.
1: 이쯤 되면. 네, 이쯤 되면. 두 건이 모이면 이건 명당짜리죠.
0: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그죠?
1: 그치. 네. 아니 근데 종소리가 울려 퍼졌대.
0: 신기하다.
1: 두부 장사 지나간 거 아니야?
0: 아이, 왜 그래요. 너무 좋았나 보죠.
1: 종소리가 울린다고요? 이명 아니가 이명? 면역력이 떨어져.
0: 기대가 크면 네, 그럴 수 있죠.
1: 파랑새가 지적였대.
0: 와. 와.
1: 종소리랑 파랑새 콜라보는 드물지 않아요?
0: 환상적이었나 봐요.
1: 그죠? 와.
0: 교회 오빠인데 왜 이렇게 키스 잘해?
1: 그러게. 네. 성령이 임하셔서.
0: 뭔 소리예요?
1: 혀로. 자, 김효진님.
2: 30대 모쏠인데요. 밖에 나가면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이라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저희 집 앞 오래된 왓땡 PC방 끝자리에서 게임하는 게 저의 낙이에요.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외로움이 싹 다 잊혀져요.
1: 아니야, 아니야.
2: 왜요?
1: 효진이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아, 나가야지. 효진이 지금 거기 PC방에 있으면 누가 오나. 누가 오나 거기. 다 헤드폰 끼고 다 게임하고 오롯이 내 모니터만 보는 거기에 효진이를 네. 볼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0: 그러게요.
1: 모니터 다 쳐다보는 데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0: 효진 씨 하여튼 남자친구 원하시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약간 회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진짜 해줄 말이 있어.
0: 뭐예요?
1: 나 된다?
0: 여러분.
1: 어? 진짜? 네. 진짜 나 돼.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요. 네.
0: 연애 원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요.
1: OTT도 한계가 있어요.
0: 그럼.
1: 나가라고.
0: 이용호님은요. 집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의자 하나 놓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여기 있으면 아내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편하고 좋은 곳입니다.
1: 누구는 창고라고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마음의 안도와 평화를 느낀다면 네. 어우 거기가 소울 명당이죠.
0: 그럼요. 거기가 힐링되는 곳인데.
1: 그럼. 네. 거기가 사실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나한테는. 네.
0: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특별한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구석으로 가실까 우리 아빠들은. 안 나올까 센터로. 장재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자, 나만의 소울 명당. 이번에는 통신원 연결해 볼 텐데요. 익명으로 김정희 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집에 15년 넘은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서 일을 하면 편하고 잘 돼서 집콕하고 일하는 명당입니다.
1: 아, 자, 오. 이분하고 전화 연결해 볼까요? 그 컴퓨터 책상의 네. 서사가 좀 궁금한데요.
0: 그럴까요?
1: 책상 통신원?
2: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책상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저희 집에 15년 된 컴퓨터 책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책상이 없었는데 아는 후배가 이사 가면서 언니 그거 쓸래요? 해서 제가 승용차에 싣고 왔거든요. 거기서 일도 하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다른 책상은 못 쓰겠어요. 지금까지 책상 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너무 좋으시겠다. 집에 그런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건 되게 큰 재산이잖아요.
2: 아, 네, 맞아요.
1: 근데 네. 그 15년 넘은 컴퓨터 책상에서 우리 김정희님이 네. 특별히 기억하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2: 아,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제가 회사에 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미처 못한 잔모가 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네. 여기 앉아서 많이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1: 아, 그 책상이 학생 책상 같은 뭐 네. 그런
2: 맞아요. 그죠,
1: 공부하는 네. 책상 같은
2: 네. 네. 네.
0: 그렇군요.
1: 그런 느낌이구나. 아, 네. 저도 조카 쓰라고 산 책상이 있는데 그게 15년 된 건데 딱 김정희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네네. 집중이 잘 되죠?
2: 네, 맞아요. 아,
1: 혼자만 쓰세요?
2: 네, 혼자 저 혼자만의 공간이고 정말 이제 가끔 가다 컴퓨터가 딱 거기 한 대 있거든요.
1: 네네. 그래서
2: 가끔 가다 이제 남편이 볼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보는데 거의 안 써요. 아, 거의 저 혼자만의 공간이.
0: 아, 나만의 공간.
1: 네. 그래, 그런 데가 있어야 돼. 근데 네.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나만의 정리 순서가 있는 좀 자유로운 분이세요?
2: 아, 좀 자유롭게 막 그렇게 깔끔하진 않는데
1: 내 스타일.
2: 저만 네, 내 스타일로 그냥 놔두는데 예, 네. 네, 뭐 누가 건드리거나 이러면 제가
1: 알죠.
2: 이제 좀 많이 짜증나죠.
1: 맞아요. 김정희님 저도 딱 그 느낌 알아요.
2: 네.
1: 혹시
2: 네네.
1: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는 사무직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그럼 네네. 책상에서 보내는 일이 아무래도 많으시겠다.
2: 아, 네네, 맞아요.
1: 혹시 지금 네. 책상에 딱 네.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대로 그 모습을 좀 설명한다. 뭐가 제일 많아요, 책상 위에?
2: 책상 위에 지금 네.
1: 책들 많아요.
2: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컴퓨터도
2: 있지. 제가 서류 같은 것도 쌓아놓고 네. 이래서.
1: 아니, 이분 네. 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집에도 이렇게 서류가 쌓일 정도로 일을 하신다면
0: 진짜.
1: 회사에서 능력자시겠는데?
2: 아니, 능력자가 아니라서 집에 와서 아니에요. 나머지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래요.
1: 네, 진짜. 원래 네. 좀 물건을 오래 아껴서 쓰시는 타입이에요?
2: 네, 맞아요. 한번 사면 잘 버리지를 못해서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남편한테 혼나고

0: 갖고 있어요.
1: 아, 알뜰한데 왜 웃나요?
2: 혹시 남편분 약간 문천식 씨 같은 청소왕?
0: 아 맞아 정리왕 청소왕보다 정리왕
2: 희한하게 이렇게 반대가 끌리나 반대 그러니까.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부부들이 예.
0: 네 맞아요
3: 자 오늘 전국 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김정희님
0: 네
3: 한 말씀 하실까요 네,
2: 남편에게도
3: 사람?
2: 괜찮고 아.
3: 뭐 책상에게도
0: 아.
3: 괜찮고
2: 맞아요
0: 아 저희 남편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2: 네
0: 아 자꾸 저보고 거기 앉아서 자꾸 안 나오고 그런다고 뭐라 하고 또 이제 어떤 거 막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거 버리고 싶은데 그만하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2: 아 너무 귀여우시다.
1: 아, 맞아요.
2: 아 근데 저는 네. 이런 도피처가 사람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 그러니까요. 네,
2: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인간이 혼자 좀 생각하고 상처를 핥을 수 있는 나만의 동굴은 필요한 것 같아요.
3: 중요하죠. 네.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네. 네,
3: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책상에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피 마시기, 2번 재테크 공부, 3번 꾸벅꾸벅 졸기.
2: 네. 다 좋다.
3: 그렇습니다. 정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6: 겹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7: 올품.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2번 재테크 공부였습니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
1: 자, 9417님이 저는 찜질방 불가마가 그렇게 소울 명당인 거 있죠. 네. 예전에 개그맨 분들도 종종 마주쳤는데
0: 네?
1: 아 남자분이시다. 천식형님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형님은 어느 찜질방 가시나요?
0: 개그맨들이 많이 갔다는 거 보니까 아마 KBS 여의도 앞에 있는 거거나
1: 그 문천식 씨도 아마 갔을걸요?
0: 저는 요즘 이제 집이 강서 쪽이다 보니까 강서구청 사거리 있는 큰 찜질방에 했거든요. 예. 거의 가끔 갑니다.
1: 예전에 아마 그 개그맨분들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거기서 해장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문화가 회식 네, 문화가
0: 맞아요.
1: 새벽까지 이어질 때였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찜질방 불가만 제가 매니아였는데 그 꽃불 타임이 있어요. 그 왜 가만히 두꺼운 거 쓰고 딱 들어가서 전투력 있게.
0: 제대로 되고.
1: 약간 체중 감량하는 네. 복서처럼 앉아가지고.
0: 아, 전통 방식.
1: 코끝에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거를 느끼는. 네.
0: 지금도 있더라고요.
1: 짠내가 나는데.
0: 네.
1: 맞아요. 자, 조용필의 이 노래는 제가 소개할게요.
0: 네.
1: 고추 잠자리 듣고 문천식 씨에겐 이 제목을 맡기면 안 됩니다.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0: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지역에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국립의대 공모 재심사를 촉구하는 서남권 주민들의 2차 시민궐기대회가 오늘 저녁 7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집회에서는 시민 발언과 목포대 학생들의 규탄 공연, 의대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됩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시민궐기대회에 이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과 재심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시민 1,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순천대가 선정된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의대 교원과 부지 확보 가능성, 심사위원의 전문성, 평가 자료의 사실 법률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평가 계획과 실시, 검증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감사원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의료와 대학을 포함한 서남권 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서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오는 20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아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하고 최대 200만 원을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 탈락 지역 대책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해법부터 묻는 것은 준비 부족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무한 해남 이전 등 공모를 희화화하는 제안과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목포시 연산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은행 주차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승용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낮 12시 20분쯤 신안군 분암도 남동쪽 1km 해상에서 50대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경비함정과 헬기, 민간 어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 가운데 실종자는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진술과 선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지방의 현재 기온은 25.5도, 습도는 62%입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나는 날인데요.
2: 2905님이 저 사랑극장 듣고 싶어서 1시간 조퇴하고 퇴근합니다. 대단하죠?
1: 우와.
2: 굉장히.
1: 아유, 이거
2: 이 정도.
1: 몰래 들으시면 되는데 오롯이 듣겠다 이거잖아요.
2: 그 이제 라이브로 듣겠다. 와. 이게 라이브 맛이 있다. 예, 이런 거죠.
1: 그렇군요.
2: 아, 이 호흡 한 자락 한 자락을 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1: 분. 아, 영광입니다, 예. 선생님.
2: 네. 아, 우리 성우분들도 굉장히 보람차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2: 인사고과에는 영향이 없겠죠.
1: 예, 예. 예.
2: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이거 한 시간 빠지는 걸로 대세에 지장을 주겠어.
1: 아예 그 좋은 회사에 이분이 예. 한 시간 빠진다고 해서 큰일이 있겠습니까?
2: 2905님 알아요? 이분 알고 싶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극장 예.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네. 이끌어주실 두 분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 시간 땡겨 조퇴하신 분이 계세요.
3: 이거 들으려고.
2: 이거 들으시려고.
3: 진짜. 진짜.
2: 네. 금방사수 하시겠다고.
3: 대단하죠.
2: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네. 네. 그분의 어떤 승진과 앞으로의 미래에 두 분이 좀 축복을 빌어주세요.
3: 네네. 예. 연기로서.
2: 어머니의 또 조언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5: 3276님인데요. 저희 친정어머니 왈. 돈 없이 꼬라지 부리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있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게 낫지. 야, 돈도 없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남자는 우리 집안에서 네 아버지 축하다 얘.
2: 자고로 아빠 디스는 엄마가 참 맛집이야. 맛집이야. 네. 아빠 디스 맛집. 네. 각각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디스하는 그 관용어구만 모아도
3: 그쵸.
2: 웬만한 깔깔군 호응양 뭐 이런 것보다는 날 거야.
3: 훨씬 낫고 그리고 아버지들의 월급은 쥐꼬리를 넘어본 적이 없죠.
2: 그렇죠. 대기업 간부라도 항상 쥐꼬리. 예,
3: 이상하죠. 부자님은 올라가고 부자님이 더 다 쥐꼬리예요.
2: 다 쥐꼬리. 예. 쥐는 사이즈가 있나?
3: 그러니까.
2: 엑스라지 뭐 예, 이렇게 예. 있나?
3: 신기합니다. 예.
2: 재밌어요. 오늘 사랑 사연 결말도 변함없이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오늘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3: 오늘은요 인천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사야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2: 사야 누구?
3: 그 사람 이름인가? 사야가 누구지? 뭐죠?

0: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우리 엄마가 혼수 리스트를 주셨는데.
2: 이렇게나 많이?
1: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2: 난 이렇게는 못해.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1: 에? 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2: 뭐?
1: 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네가 세 살이나 어린데 어린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도 못 해오면 애정이 없는 거라고.
2: 그게 말이 돼?
1: 파혼하자.
2: 정배 씨!
0: 한번 파혼을 하고 나니 유정 씨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고 5년쯤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죠. 그러다 보니 유정 씨는 점점 더 사는 게 버거웠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때 유정 씨에게 다가온 친구가 바로 사야였죠.
3: 주인 아저씨가 반려동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더는 못 봐준다고 하고 지난번에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매니저님이 입양해 주세요.
2: 아니 그때는 그냥 그래볼까
3: 매니저님
2: 하고...
3: 혼자 사시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매니저님도 친구 생기면 좋잖아요.
2: 뭐? 야, 나 친구 필요 없어.
3: 제가 이 카페에서 알바 시작한 이후에 매니저님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2: 내가? 내가 안 웃는다고? 야, 나 카페 손님들한테 얼마나 친절한데.
3: 자본주의 미소하고 찐 웃음은 다른 거예요. 자, 안으세요. 이름은 사야예요, 사야. 입양하기 싫으면 매니저님이 직접 유기견 보호소에 다시 데려다 주세요. 여기 개껌 선물이에요.
2: 어떻게? 야, 너 알바하면서 매니저한테 이러는 거야?
0: 얼떨결에 떠안게 된 유기견 사야. 처음 걱정과 달리 사야는 유정 씨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4: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야, 우구구구구 잘 있었어요? 응, 심심했지. 언니가 맛있는 간식 사왔어. 자, 우리 간식 들고 산책 갔다 오자. 하루 종일 답답했지.
0: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 유정 씨는 사야 덕분에 집 밖으로 나갔고 사야 덕분에 반려견 모임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4: 가슴이 덜 조이는 하네스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예민해서.
5: 이건 어떠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사이즈가 작아서 못 쓰거든요. 괜찮으시면 나눔할게요.
4: 정말요? 그럼 제가 받으러 갈게요.
5: 아니에요. 편하신 곳으로 갈게요. 저희 집은 문화동이에요.
4: 저 문화동 카페에서 일하는데.
5: 정말요? 우와, 카페 이름이 뭐예요?
4: 타멘 지라시 플레이스요.
5: 아, 거기 알아요. 아, 신기하다. 제가 내일 저녁에 들을게요.
4: 정말요? 고맙습니다.
0: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임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애견 카페도 가고 산책도 가면서 웃을 일도 많아졌죠. 그래서 유정 씨는 모임 사람에게 마음이 늘 열려졌습니다.
4: 어서 오세요.
5: 아 저기 하네스 문자를 안 보시길래 바쁘신가 하고요. 요즘 좀 울적해가지고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0: 그래서 유정 씨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5: 좀 고민했어요.
4: 뭘요?
5: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매번 매니저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안 친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 이름을 부를까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4: 저는 84년생이에요. 영선 씨는요?
5: 저는요?
0: 유정 씨는 바랐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으면 좋겠다.
5: 저는 91년생이요. 그럼 제가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네. 누나 그럼 저 가요. 자, 뽀리뽀라 가자.
0: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4: 아, 너무 어리다.
0: 실망은 했지만 그냥 좋은 누나 동생도 괜찮지라고 유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0: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좀 취한 모습으로 유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1: 아, 누나.
2: 어? 영선아.
1: 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누나라면 아직 있을 것 같았거든.
2: 너 술 마셨어? 우산은? 없어? 비가 꽤 오는데.
1: 아, 나 커피 한 잔만 내려주면 안 돼? 술 깨고 싶은데 어우, 술이 안 깨네.
2: 기다려봐. 너 근데 무슨 일 있었어?
1: 아, 써니가 찾아왔어요.
2: 써니?
1: 제 엑스여친.
2: 아,
1: 돌아오고 싶대요.
2: 어?
1: 바람이 났었거든요.
2: 어?
3: 나 미안. 나 그 선배하고 잤어.
1: 차라리 말하지 말지.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3: 오빠, 우리 헤어지자. 나 용서하지 마.
1: 그래서 헤어져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락을 안 해요?
3: 오빠, 난 역시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어.
0: 가당치도 않은 소리.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2: 와, 아니 그 여자 진짜 어이없다.
1: 그쵸. 이런 얘기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해요. 아니, 누나니까 하는 거지.
2: 어, 그치. 누나니까.
1: 누나는 사랑에 되어본 적 있어요?
2: 난 5년 전에 예식장까지 잡은 남자하고 파혼했었어.
1: 우와, 우와, 아휴, 파혼이냐, 바람이냐. 아휴,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2: 글쎄, 모르겠네.
0: 그 후로도 영선 씨는 전 여친 문제로 유정 씨에게 자주 상담을 해왔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성적인 감정이 조금도 없구나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포기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의 말이 좀 이렇게 묘했습니다.
1: 하루라도 누나를 안 보면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아, 난 누나가 진짜 좋은가 봐. 근데 오늘 또 써니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3: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를 보는데 오빠 생각이 났어. 우리 보라 보고 싶다.
2: 연락을 아직도 연락이 오는구나.
0: 유정 씨는 좀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우린 무슨 사이일까? 결국 혼자 마음이 들떴다가 실망하던 유정 씨는 반려견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에게 털어놓게 됐죠.
3: 옵시. 오케이. 그런 걸 나는 썸이라고 불러. 그린라이트지. 그런데 anyway, 너는 좀 더 정확한 관계를 원하잖아.
2: 아, 난 이도저도 아닌 거 진짜 싫어요.
3: 옵시.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
2: 어떤 방법인데요?
3: 내가 한번 떠봐줄게. 이번 애견 카페 정모에서 내가 물어보지 뭐.
0: 마침내 정모 날 애견 카페에서 만난 회원들.
2: 아, 나는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
3: 그래 다녀와. 참으면 방광 터지잖아. 주문은 하고 가야지. 영선 씨 뭐 마실래요?
1: 저는
0: 유정 씨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영선 씨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2: 영선인 갔어요?
3: 써니? 써니? 뭐든 그러네. 전화받고 먼저 일어난다고 갔어. 그리고 사야 엄마하고 연애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러더라고.
1: 지금은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요.
3: 오케이. 자, 그러면 썸도 아닌 거잖아. 그치? 와우, 정말 최악이다.
2: 정말 최악이네.
0: 그날 유정 씨는 또 한 번 파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2: 뭐지?
0: 반려견 모임에서 그 엑스 남자친구는 3살 연하였고 이번엔 무려 7살 연하의 남자를 만났대요.
2: 아, 이 찜찜한 느낌. 콜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네.

0: 간장일 때 어? 그 느낌?
1: 아우 찜찜해. 어우 이게 뭐지?
2: 근데 또 누나 동상이라고 하기에는
3: 동상?
1: 동상!
2: 아 그거 아니잖아 누나.
1: 느낌이 다르다. 동상 얼마 필요야.
2: 갑자기 왜 글로 가요?
1: 동상 눈을 보면 네. 지갑이 열려.
2: 아니, 어린 친구들입니다 지금. 예.
1: 그래요. 여섯 살 일곱 살.
2: 근데 뭐 누나를 매일 봐야 돼 좋다고.
1: 그래 그러는데. 던지네. 이 친구가
2: 내가 좀 이렇게 매력을 그러니까 뭐를 흘리죠.
1: 플러팅이라고 오해할 법한 워딩을 좀 던지네요.
2: 그래놓고 또 사회 엄마하고 연애는 사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랬다고.
1: 홍군형을 내지 우리는. 너무 시기 이러면서. 그런데 또 다른 연하를 또 끌어다니는 마성의 누나들은 안 그래.
2: 청소년 씨 일곱 살 연하 어때요?
1: 너무 괘씸해요. 생각만.
2: 아, 누나 목이 맨날 괘씸하네 그래.
1: 어우, 생각만 너무 괘씸해.
4: 얼굴 표정 굉장히 밝으신데.
1: 누나 얼굴하고 합의가 안 되네. 누나하고 합의가 안 되네. 얘들아. 너무 괘씸한데 되게 감사의 눈빛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진짜로 예전에 한 8살 연하 남자친구가 잠깐 있어 봤는데
2: 네네 어때요?
1: 나이 차이 별로 안 느껴요 그때는.
2: 아 성인끼리는 그런가요?
1: 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나이 차이 느낀다는 건 처음에 되도않는 핑계로 밀어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잘 돼가지고 완전한 연애관계나 부부관계가 됐을 때 극심한 나이 차를 느끼죠. 썸 탈 때는 진짜 나이가 무슨 세기가 1세기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남녀간의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거 차이 못 느껴요.
2: 그렇군요.
1: 현타는 네. 안정된 관계에 이르렀을 때 오지. 근데 여기는 지금 남자분이 썸도 보시기도 아니고 그냥 던지기만 해. 이게 뭐지 싶은 반죽 덩어리들 있잖아요. 정체가 없는. 그죠?
2: 그죠. 지금 이 주인공이 원하는 건 미래인데 그죠? 결혼 얘기도 좀 하고 싶고.
1: 지금 이 남자는 밀가루 반죽만 던졌는데 이분은 이미 오븐에서 빵을 구웠어요. 네.
2: 요리가 끝나가고 있어서. 유정 씨 어때요? 연하남이랑 살고 계시잖아요.
1: 네. 살고 계시잖아요. 네. 동상이랑 비슷해요. 아이 진짜 뭐지 정말. 그래서 네. 예, 살고 계신 입장에서 나이 차이 느껴요? 난 오히려 유정 씨 그 배우자분 보면은 그분이 네. 더 어른인 것 같던데.
5: 아, 네. 그 어떻게 말하는 거나 네. 생각하는 건 훨씬 어른스러워요.
1: 네. 훨씬 좀 뭔가 오빠가 동생 보살피듯.
2: 그렇구나.
5: 네네네.
1: 아, 맞다. 유정 씨가 취했을 때 부축해가는 것만 봤구나.
2: 아, 좀 하지 마요 좀. 좀. 그 옛날 몇 년 전 얘기라고 쓰더라고. 아 정말.
1: 나 아이스크림.
2: 아 좀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1: 저 눈빛 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지금 너무 재밌어하는 저 눈빛 보여요.
2: 그때 제가 노래방 하셨던 게 저기 때문에.
1: 네. 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남자분들 좀 심리를 봅시다. 남자분들은 어때요? 좀 이게 마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4: 그냥 저는 편한 것 같은데 그냥 막
1: 편한 누나 네. 하루에도 누나를 안 보면은 뭐 이런
4: 충분히
1: 것조차
4: 그런 얘기 던질 수 있죠.
1: 진짜 아까 그러니까 엄마 같은 네. 느낌인 거야?
4: 네. 그냥 너무 좋나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1: 이래서 혼나야 네. 돼.
4: 너무 좋던데.
1: 어머 진짜? 네.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어요?
4: 그 뭐 네. 의식하지 않고 던지고
1: 오빠 벌 받을 거야.
2: 아 누나 그렇지 않고요. 어린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잘 만나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1: 엔조이야?
2: 엔조이 전혀 없진 않죠. 일단 사귀어 보자. 사귀어 보자. 함께 즐거워 보자.
1: 함께 즐거워 보자. 정말. 어우 주먹쥐게 만든다.
4: 좋은 관계 그냥.
2: 네, 좋은 관계.
1: 그래 누나랑 합의가 그쵸. 되면 괜찮아. 네. 누나도 함께 즐거워 보자. 우리 함께 너울너울 춤을 춰보자. 이러면 괜찮은데 누나가 바라는 이상향이 딴 데 있으면 이건 비극의 시작인 거지. 근데 여기 주인공 유정 씨는 조금 딴 그 마법의 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참. 되긴 되니까 이쪽으로 왔겠죠.
2: 그쵸, 뒤에 뭐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
1: 이게 송사면 네. 수요일로 갔겠지.
2: 그렇죠.
1: 아니면 갈등이면 화요일 이호성 교수님한테 갔겠지.
2: 여기는 사랑일 겁니다.
1: 자 그럼 네. 유정 씨와 영선 씨의 관계는 발전될 수 있을지. 네. 정기고 소유의 썸. 하,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야. 네. 이거 예전엔 간복이었어요.
2: 아니에요.
1: 언제부터 이렇게 합법적인 현상이 올라온 거야.
2: 썸 듣고
1: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광고 전 신한 줄거리.
9: 우리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10: 이름은 사야예요. 입양하기 싫으면
11: 하네스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12: 뿌리뿌라 아빠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11: 저는 84년생이에요.
12: 91년생이요.
11: 술 마셨어?
12: 써니가 찾아왔어요.
10: 나 그 선배랑 잤어.
12: 파원이냐 바람이냐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10: 내가 한번 떠봐줄게.
12: 지금은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요.
11: 정말 최악이네.
8: 과연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반전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유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11: 그동안 나 혼자 착각한 거였어.
8: 유정 씨는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는 나에게 조금도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던 걸까? 근데 왜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 설레는 행동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유정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확인해보기로 했죠.
11: 지금이 새벽 5시. 지금쯤이면 깨어있을 시간이야. 잘 잤어? 출근 준비하고 있겠니? 뭐야? 왜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해? 무섭게. 여보세요?
13: 누나 무슨 일 있어?
11: 어?
13: 이 시간에 문자하는 거 처음이잖아. 깜짝 놀랐어.
8: 유정 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물었습니다.
11: 너 도대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3: 어?
11: 우리 지금 뭐 하는 사이냐고.
8: 한동안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말했죠.
13: 나 누나 좋아해.
11: 어?
13: 근데 나이 차이가. 누나는 연아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나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나 좋은 누나 동생 관계까지 이룰까봐 대놓고 말할 수 없었어.
11: 그래? 근데 왜 화정 언니한테는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어?
13: 아, 모임에 연애하러 들어간 사람처럼 보이는 건 너무 한심하잖아. 근데

0: 지금 결심했어.
1: 뭘?
0: 우리 연애하자.
2: 그래서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진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설렘과 행복이 나한테 또다시 온 게 진짜 맞는 건가 싶게 유정 씨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요.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그가 좀 이상했습니다. 왠지 이 결혼 얘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 그래서 유정 씨는 먼저 치고 나가자 생각했습니다.
1: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난 꼭 결혼 안 해도 돼.
3: 어?
1: 나 이제 마흔이야. 난 아기 낳기도 힘들 거고. 그치만 넌 한참 결혼하고 싶을 나이 같아서.
3: 아...
1: 부모님이 나 만나고 있는 거 아셔?
3: 어? 어.
1: 진짜? 그럼 내 나이도 아셔?
3: 어.
1: 아...
2: 유정 씨는 직감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반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결혼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던 거구나. 유정 씨는 마음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1: 저 집에서 결혼 얘기 안 하셔?
3: 아, 뭐 그렇지 뭐. 즉 하더라도 그냥 내후년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진짜로 난 결혼은 내후년에.
1: 뭐 그래. 내후년엔 허락하실까?
3: 뭐라고?
1: 아니야, 아무것도.
2: 그렇게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느껴질 무렵이었습니다. 카페로 전화가 걸려왔죠.
1: 네, 타멘 지러시 플레이스입니다.
4: 남유정 매니저님 부탁합니다.
1: 아, 전데요? 어디시죠?
4: 나, 김영선 M이 되는 사람입니다.
1: 아, 네?
2: 그렇습니다. 영선 씨의 어머니가 카페로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4: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4: 참, 내가 뭐 남유정 씨한테 뭐 어쩔 것 같았는지 이 녀석이 휴대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1: 아, 네.
4: 아니 내가 그렇다고 그 카페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응? 영업장에서 만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1: 네, 장소 말씀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4: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받아 적어 보세요.
2: 전화를 끊고 유정 씨는 땀이 난 손바닥을 옷에 문질렀습니다.
1: 아, 목소리만 들었는데 너무 긴장된다.
2: 그리고 마침내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어머니를 만났죠.
5: 7살 위라고 하던데.
1: 네.
5: 그럼 마흔?
1: 네.
5: 영선이가 내 얘기 안 전했어요?
2: 영선이가 집에서 시달리고 있었구나 예상은 했지만 유정 씨는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1: 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5: 아휴, 내가 분명하게 전하라고 했는데. 아휴.
1: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2: 유정 씨는 각오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겠다. 그런데
5: 내가 영선이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는 연상이 어울린다. 나이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내 앞에 부디 데리고만 와라. 응?
1: 네? 네?
5: 우리 아들을 내가 알아. 어린 여자를 못 만나. 그 전 여자친구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어린 여자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1: 아,
5: 그럴 바엔 아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성숙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7살 위 여자를 사귄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도했지.
1: 정말요? 그럼 반대 안 하시는 거예요?
5: 반대를 누가 해? 완전 할렐루야지.
1: 감사합니다.
5: 아니 근데 뭐 왜 그래? 유정 씨네 집에서 반대하시나?
1: 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2: 그렇습니다. 영선 씨의 나이가 유정 씨의 남동생 나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정 씨네 집에서도 연하남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데요.
5: 아니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뭐가요?
1: 나는 찬성이다. 한번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했고 유정신의 집에서도 반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용선이는 유정씨한테 내 말을 안 전했을까?
0: 글쎄요.
2: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말보다 더 기분 상하는 일이었죠.
1: 아니 설마 아직도 그 어린 년 아니 그 여자한테 휘둘리 아니야 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니 걔가 생긴 게 고양이상이라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아니야 이것도 못 들은 걸로 해요. 예. 아무 말도 안 했어.
2: 아이고 대답은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유정 씨는 그 어린 여자 전 여친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반대보다 더 찝찝한데.
2: 진짜 아니 너무 좋아 연상 괜찮아서 좋았는데 아니, 어머님이
1: 쌍수들어 환영하고 지금
2: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1: 어? 웰컴인데 남자 친구 일절 얘기가 없었다. 난 이게 어머님의 반대보다 더 기분 나쁜데.
2: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전 여친 왜 집에 인사까지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1: 그거는 이제 사귀었을 때 아닐까?
2: 사귀었을 때 말이에요. 사귀었을 때 뭐 얼마나 기쁘길래 이렇게
1: 그러니까 뭐. 몸을 살이나 엄청 살이나?
3: 아니 아니면 그 여자 전 여친에 대한 공약 미련이 공약. 있는 건가?
4: 미안해요. 제가 영선 씨랑 잤어요.
1: 이러고 나타날래 나. 어, 잔면이야.
2: 걔는 뭐
1: 졸린가 봐. 졸려 걔는 많이 졸려 지금.
2: 잠자네
1: 계속 자.
2: 어?
5: 잠만.
2: 잠을 자네 그냥.
1: 그냥 졸린 거야.
2: 아우.
1: 아우. 네. 그러고 나타나면 최악인데 진짜 시나리오. 아 불안하다.
2: 자 이렇게 영선 씨가 결혼을 피하면서 유정 씨는 영선 씨랑 안 될 것 같아. 오늘 우울하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반전 있을 거야. 결혼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3: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5: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우리 김영선 성우님은 지금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5: 네네.
1: 왜 이래요 이 남자?
5: 그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 처음이에요.
1: 네. 그럼 둘이 또 잤을까요? 졸려서?
5: 말씀드려도 돼요?
1: 졸려서. 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졸려서. 졸리면 자야죠. 또 졸릴까요?
5: 예. 아하. 졸렸을 것 같아요. 욕망이. 자고 싶은 욕망이.
1: 잠꾸러기들 같은 욕. 아우 이 잠꾸러기들.
2: 그러다 유정이한테 목 졸린다 진짜.
1: 그런가?
2: 예. 그래. 조심들 하세요.
1: 에이, 졸려서 아무렇게나 막 어디서든 이렇게 잠꾸러기들
2: 안 돼요.
1: 거를 펼치면.
2: 유정 씨 사귄 사이인데 기만하다가 큰일 납니다.
1: 아, 속상하다 진짜. 아우 저 착잡한데 나가서 세수 좀 하고 올게요.
2: 아 진짜.
1: 안 돼서 고지 좀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문자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들으시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1: 사랑은 뭐야?
2: 그럴게요.

0: 그날 이후 유정 씨는 영서 씨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전화를 나가서 받을 때는 더욱 그랬죠.
1: 아, 네?
2: 아, 네. 아, 누나, 나 전화 좀 바꿀게. 아, 네. 말씀하세요. 네.
3: 뭐야? 내 앞에서 받으면 안 되는 전화야?
0: 게다가 밤에 보낸 문자엔 단문이 한참 후에 나왔던 영선 씨.
1: 아, 누나 문자 있네. 지금 봤어. 뽀리뽀라 산책 좀 시키느라고.
3: 뽀리뽀라 산책을 시켰다고? 비 오는 날은 산책 안 시키잖아.
1: 아, 지금 밖에 비 와?
0: 에라이.
3: 너 어디야? 솔직히 말 안 해?
1: 아, 내가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3: 아니, 오늘은 얘기를 들어야겠어. 볼일 다 보고 와. 카페에서 기다릴게.
0: 결국 영선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3: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금 집에서 오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
1: 일하다 왔어.
3: 너 자꾸 거짓말할래? 네가 퇴근한 지가 언젠데 일을 하다 왔대? 야근을 그렇게 매일 한다고?
1: 회사 일 아니야.
3: 그럼?
1: 나 알바 뛰어.
3: 뭐?
1: 사실 누나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는데.
3: 어머닌 나 반대 안 하신다고 했는데.
0: 어머니가 유정 씨 앞에서와 뒤에서 말이 달랐던 걸까요? 유정 씨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1: 어머니가
4: 너보다 7살 위면 결혼이 얼마나 급하겠니? 응? 너 얼른 결혼해.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뒤치다꺼리하면서 살래? 어?
1: 사실 누나 나 모아둔 돈이 없어. 미안해.
0: 얘기를 듣고 보니 영선 씨네 집은 아버지의 사업으로 여러 번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영선 씨는 모아둔 돈을 전부 부모님 돕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영선 씨는 모아놓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1: 그래서 알바를 시작한 거야. 내후년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아, 근데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거고 그래서 말 못했어.
3: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해?
1: 당연하지.
0: 그래서 두 사람은 내후년에 결혼했을까요?
3: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몇 년 또 기다리기는 싫더라고요.
1: 그럼 어떡해.
3: 1년 미루면 뭐 얼마나 더 모으는데. 그냥 해. 나이 더 먹어서는 결혼하기 싫어.
1: 진짜? 없이 시작해도 괜찮겠어?
3: 그래서 그해 바로 결혼했고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 겨울 사야를 가족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반려견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그 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조용히 내 곁에 찾아온다고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3, 2, 1, Fire.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0: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여기가 어딘 거?
4: 여기는 조금은 바깥떡이다. 누이
3: 풀인 거?
5: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작두질처럼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할 때는 노래가 좋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풀이다.
4: 뭐야, 진짜.
3: 잘또 한다.
4: 어이야. 얼씨구나.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네,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였습니다.
8: 난 이 노래 그 와중에 그대를 만나.
7: 무슨 말이에요? 아, 왜 그런 이상?
8: 노안이 와가지고.
7: 그러네, 이선희 선배한테 잃는 거야 내가.
8: 죄송합니다. 아, 진짜. 어른어른하네요. 네. 자, 결말은 2번 결혼한다.
7: 우후, 축하합니다. 와, 아,
8: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네. 김영선님 네? 실망이에요. 어? 졸지에 잠꾸러기 만드시고 옛 여친이랑 잠꾸러기 됐을 거라고 진짜 실망해요. 사과하세요. 두 분이 같이 지금 개 세 마리 끌어안고 듣고 계실 텐데.
9: 네, 죄송합니다. 네.
7: 2번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사연 주신 분께는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8: 아니, 사연자분이 강아지 발바닥 사진 뽀리뽀라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야인 것 같은데 네. 딱 보내주셨어요. 문천식 씨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니까 누나 개발바닥 사진은 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그 뭔가 로망이고 뭔가 이 개발바닥이 주는 따뜻한 위안이 있다. 한다. 난 내 발바닥을 보고 미안을 못 받는데 왜 개발바닥을 보고 미안을 받아?
7: 아, 내 발바닥 사진 찍은 적 한 번 한숨만 나오잖아.
9: 발도 늙었네 시름서.
8: 발도 늙었네. 근데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아마 공감할 텐데 네. 그 발바닥에서 되게 군밤 같이 꽃순내가 나요.
7: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8: 그러니까 그 이 냄새를 맡으면서 되게 우리 애에 대한 게 채취가
7: 그렇구나. 약간 평화로운 거군요.
8: 마음의 평화를 줘. 어떤 디퓨저보다도 나를 안식하게 하는.
7: 아유, 근데
8: 그래서 이게 세계가 네. 이 두 분이 만들어간 가정이 얼마나 예쁘고 아유, 안정적인지를 그렇군요. 상징하는 것 같아요.
7: 아, 행복하신가 봐요, 그죠? 보기 좋네요.
8: 그러니까. 예. 아, 진짜 오늘은 다이나믹했는데 그래도 경제적 뭐 이거 입지가 좀 안 잡혀서 그런 건 이해가 되죠.
7: 남자 친구 너무 불쌍해요. 엄마 아빠 도와드리느라고 돈을 못 맞아서 결혼 꿈을 못 꿨던 거야.
8: 그럼. 근데 누나가 리드를 잘했다.
7: 잘했죠.
8: 누나 아주 맛깔나게 방향을 잡아줬어.
7: 너무 좋은 여자.
8: 역시 7살 연상이 네. 딱 좋다.
10: 뭐 1년 미룬다고 뭐 얼마나 더 모으는데.
8: 그럼요, 그럼요. 네. 어제보다 늙었지만 내일보단 젊을 때. 요때 네. 해야 됩니다.
7: 맞아요.
10: 그리고 같이 모으면 더 잘 모여요.
8: 그럼요. 네. 같이 또 이분도 열심히 사는 분이니까.
7: 맞아요, 진짜. 네.
8: 자, 어떤 사랑이든 다 좋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사랑극장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영선성우님, 비록 오늘 굉장히 더티한 추론을 해주셨지만 명연기로 네. 카바 쳤어요.
11: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0: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측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 지뢰를 매설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지뢰지대가 서부전선 한계사단 경계구역에서만 최소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에서 15m 침범했다며 우리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부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령과 연모 소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최해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와 수사 외압은 망상이고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특검은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이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시험 결과의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완 요구 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제기된 용혜인 성

0: 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1: 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오늘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청와대. 용혜인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최종 판단이 임박한 걸까요?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찰 의혹을 꺼내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보수 야권에선 한동훈 의원의 이런 행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조갑재 대표 2부에서 만나봅니다. 정치인의 말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돌아보는 신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회자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던진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이야기 함께합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 시사 뉴스계의 일타 강사 나오셨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네. 아, 이 지지율. 네. 어떡합니까?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4: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같은 해요, 경우에는 아, 네. 이게
3: 갤럽에서 이 3자 찍은 건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38%가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었고 잘하고 네. 있지 못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 아유.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자체가 크게 튀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떤 응답 유보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여론조사 내용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자면 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이 부분을 제가 어쨌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정평가의 이유, 뭐 긍정평가의 이유 이런 이유 부분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응답을 한다고
3: 그렇죠.
4: 말씀드렸잖아요.
3: 이걸 잘 봐야 돼요.
4: 사실. 네, 그렇습니다.
3: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4: 네. 그전까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외의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고만고만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좀 부각이 됐어요. 네. 그게 바로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3: 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네요.
4: 네, 맞습니다. 네. 인사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아무래도 부정평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 전주에 비해서 7%포인트 늘어난 16%나 해당됐다. 물론 1위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긍정평가였다가 답변 유보층이 된 분들도 사실 이러한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3: 쇄신을 위해서 개각 카드를 딱 꺼냈는데 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
4: 맞습니다.
3: 지금까지는 최소한.
4: 특히나 그 개각 카드를 우리가 처음 봤을 때에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0: 개각의 어떤 인사상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면서 다 가려버렸어요.
0: 맞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뭐 총리, 부총리 바꾸고 경제부총리, 네. 경제수장들 바꾸고 심지어 나중에 하루 지났지만 김용범 실장까지 맞습니다. 잘랐는데도 네. 이런 효과들이 다 가려버리고 간 거죠 지금.
0: 네. 이 한국갤럽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0: 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 여론조사는 매주 대통령 직무평가를 하지만 네.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이슈를 계속 바꾸죠.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주에 그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는지도 물어본 겁니다. 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22% 네.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습니다. 네. 이 무응답층도 36% 수준이었죠.
1: 여기는 아직 유보네요.
0: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조금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이 응답자의 13%만 적합하다고 답을 하는 반면 61%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답변은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무응답층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비해서 더 낮은 네. 상황입니다. 26% 수준이었는데요. 이 두 응답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1: 여권 지지층
0: 네, 여권 지지층 내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래도 42%는 적합하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26%에 불과합니다.
1: 여권 내에서도 딱 네. 26%밖에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지금?
0: 부적합하다고 보는 분들이 이제 51%
1: 절반을 넘어버리네.
0: 네. 그래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답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적합도 조사가 사실 그동안 좀 흥미로운 인사들은 이런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은 이제 2026년 1월에 이해운 당시 기획예산처장을 후보자.
1: 이때도 논란이 많았죠.
0: 예, 진짜. 이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당시 네. 응답이 적합 16%, 부적합 47%였어요. 이게 지금 당시보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1: 그러네요.
0: 이번 주 지금 응답이 더 낮은 상황이고 이걸 또 국무총리까지 좀 벌려서 놓고 보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본의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던 문창극 후보자가
1: 기억납니다.
0: 있습니다.
1: 이게 네. 교회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문창극 후보자 사퇴 당시엔 결국 14일 만에 사퇴하긴 했는데
1: 그렇죠.
0: 당시가 이제 적합이 9%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의 충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응답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해운 당시보다 더 안 좋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 이때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수첩 인사.
0: 네.
1: 그리고 수첩 인사 참사.
0: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사실
1: 예, 난마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0: 예, 당시. 사상 초유의 일이 좀 펼쳐졌었죠.
1: 그래서 결국은 정홍원 총리를 그냥 유임시켜버렸죠. 네. 정말 시대의 총격이 벌어졌던 그때인데, 야, 하여튼 여론은.

0: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판이 꺼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듣고 있다라고 후보자가 용인 후보자가 직접 말을 했고요.
1: 오늘은 그러면 조금 좀 톤을 낮춘 거네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춘 거네요.
0: 네. 다만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네.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뭐 가족정당 유령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얘기였다라고 네.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네.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네. 국민께서 잘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남겼습니다.
1: 어제 이 기자회견은 특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워딩 자체가 무슨 뭐 이성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물론 네. 이제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지만 기자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0: 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반응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좀 당황한 기색이에요.
0: 그러니까. 네. 오늘 청와대에서 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1: 해석 좀 해주세요.
0: 언급을 하고 물론 그 전에 언급은 네. 이 얘기긴 했어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그러니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1: 자, 잠깐만 번역 좀 해줘요. 자,
0: 네, 번역을
1: 국민께
0: 하자면
1: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0: 네, 이건 이제 원론이죠.
1: 원론.
0: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얘기 들을 시간과 네.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
1: 자, 그럼 청문회까지는 간다라고 해석이 되고.
0: 예, 네, 그런데
1: 자, 두 번째.
0: 국민의 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네. 기울여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네네. 하지만 이 원칙적으로는 이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네. 아무래도 이게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1: 주말 사이에 흐름을 네. 좀 보겠다.
0: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후보자 본인에게도 사실 좀 부담을 덜어달라는 의미 아닌가 이렇게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끼리 좀 방구석에서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예. 용혜인 후보자한테 일종의 던지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0: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너무 부담돼요. 좀 물러나주시면 안 돼요라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네. 아주 돌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
0: 이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사실은 이거죠. 응시하고 있다와 주시하고 있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어느 정도는 주시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네. 메시지로 좀 읽히는 대목이 있고요.
1: 그동안은 응시해서 네. 이제는 예의주시로.
0: 네. 예의주시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당 내부에서도 사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어요.
1: 네.
0: 오늘 여권 내부에서 이제 박성준 이 수석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당 안팎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
1: 아.
0: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이 뭐 그럼 그 의견을 전달할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으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거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침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네.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비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만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 없어요. 없는데 대변인이 지금 이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미 좀 뭐랄까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1: 앞으로 이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 발언을 볼 때는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30년 기자 노하우인데 동사보다 네.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를 부사. 잘 봐야 되는데 네.
0: 수식하고
1: 보세요.
0: 있는 말이 뭔지
1: 취합하고 있다라는 동사 앞에 붙은 게 뭐냐면
0: 비상하게입니다.
1: 자 그리고 바라보겠다라는 동사 앞에 붙은 부사가
0: 엄중이에요. 네.
1: 자 여러분 부사에 동그라미 치시면 대충 해석이 됩니다. 이게 제가 30년 기자 노하우예요.
0: 네.
1: 맞죠?
0: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어지간해서는 사실 강한 부사를 안 쓰는 게 정치인의 화법이기는 하니까요. 네.
1: 부사를 네. 잘 보셔야 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지금 오늘 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 또 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이제 일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상세한 내용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0: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
1: 그렇죠.
0: 의원실에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 네.
1: 맞아요. 이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0: 네, 또 논란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라고 네.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뭐 많은 돈을 주는 네. 어떤 자리도 아니었고 어쨌든 떳떳하게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거거든요. 이 입법보조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좋은 자리라서가 아니라
1: 네.
0: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에게는 일종의 구직 과정에서의 커리어가 되거나 아. 혹은 이 어떤 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 이력서에 일단 한 줄 쓸 수 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일보를 보도를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2024년에 일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국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니까 별도로 의원실 차원에서 이 채용 공고를 내진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입법 보조원을 고용을 할 때에는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관례상으로는 입법 보조원 채용 시에도 공고를 올리는 의원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저도 뭐 국회 출입하고 취재하다 보면
1: 네.
0: 사실은 내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는 공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1: 네.
0: 하지만 그 절차를 어쨌든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시적으로 좀 채용이 됐다. 이 측면이 현재 지금 비판을 또 받고 있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수사에 좀 착수한 모습이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고발건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을 각각 이 수사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1: 네.
0: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오늘 알려졌고요. 또 이에 앞서서 뭐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검찰 수사를 거쳐서 기소유예 처분 한번
1: 그렇죠.
0: 받은 적이 있었던
1: 네.
0: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찬가지로 이종배 전 시의원이 고발했던 건이 하나 있고요. 또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현재 이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권으로 고발한 게 있는데 이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오늘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민주당은 지금 김승원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0: 네.
1: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0: 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에 대해서는
1: 네.
0: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현 사태의 본질이다.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1: 네.
0: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현재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의원이 어떤 녹취록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쪽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0: 예,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는 단어로 불법 자료 커넥션이라는 형태의
1: 네.
0: 프레임을 지금 꺼내들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이 신약 승인 청탁 의혹
0: 네.
1: 이 제보자 누구냐?
0: 네.
1: 이른바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의인이라고 했던 이게
0: 네.
1: 누구냐를 두고 이런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자료 출처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보자가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뒤 관계 기관에 제보한 것 아니냐라고 하며 어떤 제보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1: 네.
0: 있는 상황이고
1: 그러니까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0: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보자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 2021년 브로커 양 씨와 경영 컨설팅 계약 맺은 회사의 공동대표였고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형태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1: 네.
0: 상황입니다. 공익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도 오늘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고 요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논의하자고 맞섰고 결국에는 이제 법안 논의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특히나 지금 이 사건 둘러싼 형태의 현안 질의가 내용상으로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이 공익 제보자 논란은 어떻게 보아요, 김 기자는?
0: 공익 제보자라는 이 선택적인 사항일 수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이게 공익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사실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 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까지는 네.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금 얘기한 건 아니죠?
0: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성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 수는 있겠네요.
0: 네, 다만 이게 한동훈 의원 말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냐 법적 위반이냐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것도 따질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까지 해당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 네. 이분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아,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진짜?
8: 국회 안에서.
7: 아, 그러니까 어제도 또 국회잖아요.
8: 네, 그렇습니다.
7: 국회 본관 앞에서.
8: 네, 본관 앞에서 사실상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7: 그러니까 본인이 주최했더라고요.
8: 네, 특히나 이게 이제 뭐 하루 지나긴 했지만 오늘 특히나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집회에서 나왔던 어떤 현판 내지는 네. 그 상징물 이런 것들도 있었고 메시지도 네. 물론 논란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크게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입간판처럼 세워놓는 형태도 뒤늦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주최했는데 이 집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쏟아내

0: 때는 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는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 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 대형 입간판도 세워놨고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극우단체, 뭐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마이크를 잡고 북한군의 5.18 개입설, 부정성 음모론을 잇따라 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13일에도 국회 도서관에서 한 차례 극우단체와 함께 5.18을 왜곡 그렇죠. 폄훼하는 토론회를 토론회를 열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토론회가 아니라 이제 전면적으로 국회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진이 찍힐 정도의 자리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선을 넘어도 좀 많이 넘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를 또다시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 시켰다라면서 네. 맹비난했고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안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국민의힘에게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0: 네.
1: 조현 외교부 장관, 이란 외교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파병과 결정에 관련된 파병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게 외교부의 네.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 장관과 직접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동에 다녀온 그 국방부 현지 조사된 활동에 대해서도
1: 그렇죠.
0: 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현재 지금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 네.
0: 특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서 막바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또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1: 네.
0: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이 투자 규모는 한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러면 이게 대미 투자하고 결국 파병이 연계가 돼 있다 이런
0: 네,
1: 얘기죠?
0: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병 요구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더라도
1: 네.
0: 이 대미 투자 합의를 통해서 어떤 파병을 한미 현안의 후순위로 좀 미룰 수 있는
1: 네.
0: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1: 자, 예고해드린 대로 조갑재, 조갑재닷컴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지금 개각을 했습니다.
2: 예, 예.
1: 그 사이에 개각을 했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고요. 예, 예. 특히나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지표라든가 이런 걸 오늘 또 봤는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정도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자, 청와대는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청와대가 어떻게 할 걸로 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죠?
2: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네. 그 의도는 자신의 진영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영을 짰는데
1: 왼쪽을 더 품겠다.
2: 그렇죠. 네. 그런데 김성원, 용혜인 두 사람의 그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한동훈이라는 팩트를 강구한 것 같아요.
1: 네.
2: 국민의힘은 만만하게 보이죠. 사실은
1: 네.
2: 뭐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1: 네.
2: 이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1: 네.
2: 그걸 법리와 엮어서 구성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건씩 일종의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2: 거기에 대한 방어가 지금 안 되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한국 정치판에 이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지각변동?
2: 첫째는 네. 중도가 이재명 대통령

0: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되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1: 결집을 해요? 오히려 분열하는 느낌 아닙니까?
0: 국민의힘이 네. 지금 장동혁 당권파를 빼고는
1: 네.
0: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한동훈 후보 편에 섰잖아요.
1: 아,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0: 그렇죠. 아니, 오. 한동훈 후보가 던진 그 네. 화두를 가지고 계속 뉴스를 생산하면서 아.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1: 네. 뉴스 자체는 계속 지금 거기서 나오죠.
0: 그렇죠.
1: 지금.
0: 거기서 나오죠. 그걸 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 특종을 하면은
1: 네.
0: 다른 언론사가 그 특종한
1: 봤죠.
0: 쪽으로 이렇게 네. 따라가는 현상이 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중대처럼 됐어요. 이게 보수 결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 한 저 장동혁 당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거구파인데
1: 네.
0: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제일 잘 싸우니까
1: 네.
0: 그 사람들도 일부는 한동훈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1: 아.
0: 그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난 주목해서 보는 게 유시민 정청래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잖아요.
1: 네.

0: 네.
1: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0: 네.
1: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지지는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네. 봅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면요. 온건 보수의 지지율은 한동훈 의원이 압도적으로 장동혁 보다 많아요.
0: 한동훈 의원 얘기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저도 좀 궁금한 걸 좀 질문 드릴게요. 이 한동훈 의원을 보고 있으면 지금 페이스북을 하루에 막 50개씩 막 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 친한계 의원이 저렇게 많은데 협동 플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혼자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녹취록을 계속 까고 공격을 계속 선두에서 그냥 마치 단기 필마로 그렇죠. 지금 적진에 맞아요. 뛰어진 장수처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돋보이는 데다가 너무 지나치게 막 전선을 확대해갖고 뭐 송영기를 끄집어내고 뭐 한병도를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약간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1: 저는 선봉이란 어떻게 전쟁을 할 때 선봉은 네네. 원래 앞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본진이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0: 네.
1: 그럼 본진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0: 네.
1: 국민의힘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1: 그런데 이 문제는 특종 경쟁이에요. 지금 한동훈 의원은 특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를 겸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특징은 팩트와 법리를 같이 엮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요.
0: 네.
1: 저는 일찍이 보지 못한 SNS 세상의 새로운 정치 유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면 알아요. 국민의 힘이 안 따라오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는 게 계속 헛발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략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하는 그 계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0: 그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 의원이 전직 검사가 예. 굉장히 뭐 공격수로서 훌륭하다.
1: 예.
0: 야권 입장에서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1: 표현하는 게 오빠 독약 로비 사건 이런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제목부터 너무 선정적이지 않냐는 거죠.
1: 근데 사실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0: 네.
1: 이제 독약이란 표현인데요.
0: 네네.
1: 독성 약품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0: 네.
1: 독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0: 네.
1: 이 사건의 제일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부터 네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는 기관이 식약처거든요.
0: 네네.
1: 식약처가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0: 네네.
1: 불량 치료제가 통과될 뻔했다는 겁니다.
0: 네.
1: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까지 허용을 했는데
0: 네.
1: 그 허용된 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0: 네네.
1: 동물실험에서 뭐 죽는 쥐가 나오고
0: 네네.
1: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서류를 조작을 했잖아요.
0: 네.
1: 그죠? 그 임상시험 신청하면서 낸 서류가 네,
0: 강세찬 교수가
1: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내지도 안 하고 그
0: 네.
1: 부작용 난 거는 내지도 안 하고 또 한 자료는 완전히 조작한 임상시험 신청을
0: 네.
1: 모르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그게 이제 인체시험 받아가 그만둬버렸는데
0: 네.
1: 여기까지 갔다 이겁니다.
0: 네. 그런 건 이제 1심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죠.
1: 그런데 네. 그게 저는 1심 판결이 굉장히 온건했다고 봐요.
0: 네.
1: 이 정도 같으면은 저는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라 저 실형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1: 이런 일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0: 네.
1: 이렇게 위험한 의약품이 개발될 뻔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 권력이 작용했다.
0: 네.
1: 그리고 이거가 연관돼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래 되면은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건 특검 대상이에요.
0: 그러니까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1: 너무
0: 때문에 네. 수사 기밀 자료 같은 그런 거가 유출된 것 같고 문제 삼을
1: 그건 아니죠.
0: 네.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사실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검사 네.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된다. 이게 막 시중에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0: 기자로서 못할 일입니까? 그리고 네. 언론도 지금 계속 독자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1: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사 기소 계획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기소 계획서가 검찰 내부에서 만든 게 두 가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는 네, 네. 기소하는 계획서도 있고 그 한 달 뒤인가요? 그 나온 거에는 또 기소 유예하는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요것만 공개를 하니까 야 이것도 옛날 그 버릇처럼 서초동 편집국장이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0: 저 이거 참 공무원은 네네.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게 명백하게 헌법 사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1: 네네.
0: 현직 공무원이라도 저는 알릴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 헌법의 하나의 네. 권한이라고 보니까
1: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약간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0: 그렇죠. 공익성이 있는
1: 공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0: 사적 목적이 아니냐죠.
1: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너서 한동훈 의원이 받아서
0: 받은 사람이
1: 것도
0: 폭로하고 하는 것은 네. 그걸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받은 사람을 문제가 한다면은 언론기관하고 국회는 문 닫아야지.
1: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지금 저 대통령 지지율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0: 예.
1: 제가 아까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한동훈 의원으로 다 그냥 시간이 가버렸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예전에 대통령도 직접 만나셨잖아요. 지금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0: 우선 김성원 용해인 장관 지명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1: 아, 두 명 다?
0: 네, 두 명 다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헌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 취소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편안해지잖아요.
1: 그게 약간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특히 공소 취소 안 한다. 그 다음에 개헌 안 한다고 그래야 돼요. 지금 이래가지고 개헌이 안 돼요.
1: 네.
0: 개헌 안 하겠다고 하고.
1: 개헌 안 한다예요? 아니면 연임 안 한답니까?
0: 연임 안 하는 것은 뭐 하나만 하고 안 하게 돼 있으니까
1: 네.
0: 개헌 안 한다고 해야 돼요.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임 안 한다 요 다섯 글자 얘기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0: 개헌도 안 한다고 그러죠.
1: 네.
0: 그리고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 아예 연임 안 한다를 넘어서 그냥 개헌 안 한다 요 다섯 자를 얘기하라.
0: 그다음에는 AI 선도국 건설 있잖아요.
1: 네네.
0: 굉장한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던졌잖아요.
1: 네, 메가 프로젝트.
0: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간적 조언을 한다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운명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 아마 해방된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한 1억 명이 돼요.
1: 네.
0: 그중에 대통령 사람 된 사람이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1: 하늘이 내린다고.
0: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면 운명적 인간이 되니까 그 운명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1: 네.
0: 그럼 좋은 운명만 나는 먹고 나쁜 운명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안 돼야 돼요.
1: 네.
0: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열심히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퇴임 후는 운명에 맡겨야죠.
1: 아, 알겠습니다. 저기 이진숙 의원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그 어제 또 본인이 주최한 집회에서 뭐 영정사진도 나오고 뭐 이런 건 그런데 5.18 다시 또 뭐 북한 개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부정선거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회 본관 앞에서 이걸 주최했어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준석 의원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 아니 이진숙이요. 이진숙.
0: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1: 예.
0: 북한군이 저 광주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니 본인은 얘기를 안 하는데
0: 그
1: 그런 식으로 판을 깔아서 온갖 사람들 다 와서 그런 얘기를
0: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1: 그걸 국회에서.
0: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집회를 하면은 일종의 그 극우파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1: 네.
0: 그러면은 북한군 개입했다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부정선 음모론을 또 같이 하면은 그 선의를 가진 사람도 거기에 엉켜들어 보려고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는데
1: 아니 국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판을 깔았잖아요. 그 국회 본관 앞에다가 본인 주체로
0: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1: 네.
0: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준석 의원은 아, 저 이

0: 저 이진숙 네. 의원은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네. 네.
0: 그리고 특파원도 하고 네. 정통 기자 출신이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뭐 600명 들어왔다는 그런 헛소리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장을 마련을 할까요? 국회에서.
0: 그건 상당히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파병. 이번 파병.
0: 우선 이 트럼프가 이란을 쳐들어간 이 전쟁은 사실 전쟁 범죄의 요소가 있어요.
1: 네.
0: 선전포고를 안 하고 쳐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의회 승인도 못 받았잖아요.
0: 그리고 국가 지도부를 그냥 저 말하자면 말살시키는 네.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승산도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1: 네.
0: 저는 우선 그 목표를 국익 우선
1: 네.
0: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등을 통과하는 우리 유조선 보호를
1: 네.
0: 제1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작전에는 참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다만 방어적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은 뭐

0: 뭐 나무 피격 사건도 있고
1: 그렇죠.
0: 하니까
1: 어차피 줄타기를 해야 돼요. 줄타기를 하되 이란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되죠.
0: 근데 이란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할 논리가 어렵죠. 있을지 모르겠네요.
1: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0: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될지 저는 좀 모르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와 사부에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0: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전략적 요충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데요. 고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며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모카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티 대원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전략적 항구 도시로 해협으로 향하는 교두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고속정 등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해협 한가운데를 가르는 마윤섬은 반후티 진영이 통제하고 있지만 마윤섬까지 넘어가게 되면 홍해 선박 통항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선사들은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미군이 예멘 반군 후티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사우디의 정보와 타격 목표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압박에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는데요.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3%까지 오르며 목표치 2%를 6개월 연속 웃돈 영향입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장관이 세예드 압박사 아라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아락치 장관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한-이란 관계,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타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미국의

0: 서 대미 투자 협상 막바지 조율에 나섰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0: 한성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 과장은 총리님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서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다며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세 모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세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의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완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시험 결과에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걸로 파악됐는데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완 요구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3: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내건 내가 알리는 코너 4부 내꺼 내 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3: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1: 오빠들과 함께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씬 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 만나봅니다. 씬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정말 화제의 인물 바로 한동훈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작은 월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오빠 공격이었습니다. 자, 한 의원님.
1: 예, 제가 페이스북에 2021년 9월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 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녹취 내용에서 언급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수석에게 브로커 양 씨가 대체 왜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0: 자, 송영길 의원도 녹취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아니, 왜 또 나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 특수검사의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만들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이제 가세현 같은 데 가가지고 슈퍼챗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너만 나오면 웃어요? 나만 나오면.
0: 아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3: 이 해장국도 이거 세 번 우리면 물도 안 나옵니다. 왜 또 이러는 겁니까? 한동훈 네. 의원은. 네.
0: 자, 김민석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분은 이미 국민들께 아웃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얘기했다고 한동훈 의원 또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2: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4: 아니, 저보고 이낙연하고 둘러먹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흉내내는 게 힘듭니다. 이게. 그래도 매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네,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4: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싱크로율 이번 주는 65%까지 가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2: 네.
0: 아니, 이 한동훈 의원. 일종의 지금 뭐 거의 살라미 전법이라고 하나요? 그냥 탁탁탁 끊어가지고 무슨 거의 롱폼이 아닌 숏폼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끊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선봉에 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근데 저는 좀 너무 과하다. 지금 네. 왜냐면은 SNS에 올리는 글이 막 30개, 60개 막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게 올려보셨어요? 뭐 쓰려고 해도 얼마나
0: 아니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면 마크 저커버그가 상을 줘야 된다. 아,
2: 그럼요.
0: 이 지구상에서
1: 창업자가
0: 이 지구상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시점에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정치 1위일 거예요. 이 지구상 우주에서.
2: 아니 게다가 이름 옆에 무슨 표시도 있더라고요. 인증받은 사람만 받는 마크래요. 그게.
1: 아, 파란색.
0: 네, 예. 공인 마크.
2: 나도 있는 줄 알았어. 없더라 나는. 저도 팔로워가 32,000인데 전 없더라고요.
0: 대단하시네요.
2: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공을 들인다는 거지. 본인이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뭐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이렇게 딱 그 이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설명.

0: 막 나와요. 인증 배지의 의미가 아, 뭔지 뭐 이런 식으로.
1: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월에 결제를 하면 또 달 수가 있다고.
0: 아, 결제를 하는 거야? 예. 와,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1: 그건 모르죠. 그분
0: 결제한다니까.
1: 예,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2: 좀 하여튼 좀 지나치다.
0: 아, 너무 지나치고 특히 네. 이제 혼자 지금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혼자서만 막 모든 실력이 좋다고 해서 막 뛰어가면은 중간에 당연히 인터셉트 당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왜 그러냐는지 물어봤더니 네. 사람을 못 믿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하다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배현진 의원같이 친한동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화력이 세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분들한테 나눠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차피 친한계로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징계도 받고 그랬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나눠줘서 같이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2: 약간 지금 친한계에서 서운해한다는 서운해요. 소리가 들려요.
0: 제가 저도 확인했더니 네. 이제 점점 스탠스가 아, 옛날에는 이제 막 박수치고 이렇게 응원하던 사람들도 네.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게 한계가 있다.
2: 네.
0: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나 해가지고 들어가봤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순서를 막 녹취록을 순서를 잘라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본 거하고 맥락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개로 한동훈 사건으로 다루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3: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진상 확인을 하고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을 잘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가 아닌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로 명명하는 게 정확하고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자, 이번 녹취 폭로전에 대해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4: 홍준표입니다. 저거 핸드폰은
5: 그렇죠.
2: 상당히 아픈 얘기를 많이 했네요, 진짜. 자, 노 변호사님.
0: 네.
2: 일단 민주당은 지금 지키자 이거잖아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자 이런 거고 대응팀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일단 민주당에서 약간 또 이제 말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또 정면 대응하는 것도 조금 사실은 좀 모양새가 웃길 수도가 있고.
2: 네.
0: 또 하나는 이제 본질은 사실은 식약처에 위법한 로비를 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2: 네.
0: 아,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본질과 무관한 특정 단어들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엔 보이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사진도 막 뭐 있냐 그러고 뭐 되게 사람들의 관심을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예 대응을 안 하든지 좀 뭔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또 대응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하면은 점점 그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네.
0: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2: 네.
0: 그 의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네. 상황을 좀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왜 증인을 한 명도 안 받았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2: 네.
0: 왜냐하면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위법이 없었었고 그 당시 상황이 네. 이랬다고 설명을 하는 기사가 오늘 실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정말 그 공공기관의 장이 얘기를 해주면
2: 네.
0: 사실은 우리들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사자가 얘기해 주는 네. 것보다도. 그런데 실제 뭐 양 씨, 강 씨 이런 사람들은 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2: 네.
0: 정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고
2: 네.
0: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님은 수첩 메모가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예, 이준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은 수첩 메모가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요.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 같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에 적었습니다.
2: 자, 이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요?
6: 제가요. 제가 검찰로부터 독약 로비 자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를 어제 10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오빠들 독약 로비 팩트 드럼통에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까도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0: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때리면 오히려 덩치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민주당의 이런 좀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동훈 아웃 이런.
1: 근데 사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한두 번 노출된 게 아니거든요. 수첩이든 뭐 핸드폰이든 네. 왜 자꾸 노출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0: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1: 처음에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수첩권에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시고 이분이 또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시고 머리도 되게 좋다고 제가 얘기 들어가지고 네. 이게 한두 번 한 거라면 뭐 그냥 우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사실 조금 의도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거든요.
0: 근데 일부러 연출된 거다?
1: 아니요. 연출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거기 내용 자체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출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조금 흘려가지고 알려가지고 네. 네. 좀 우리들의 관심을 혹은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네. 이렇게 하면서 얻는 또 다른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른쪽 페이지가 있고 왼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 이진숙 아웃은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노출이 되더라도 네네네. 지지자 결집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 잘 안 보이는 서울시장, 이 서울시장 네. 후보군은 노출시켜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비판만 생기는 거잖아요. 왜 아니 지금 서울시장 지금 이런 거 지금 할 때야 지금 이런 거 적고 있을 때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4월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김민석 네.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죠. 전당대회 할 때 네. 나에 대한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이기겠다 했잖아요.
0: 재신임 이겼죠. 네.
1: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0: 그러네요.
1: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름을 써놓은 것이 정청래 대표가 화를 낼 일인가 사실 그 부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서울시장 나가서 그다음에 대선 후보 가는 일이 루트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신 김종인 전 위원장님 충고 한 번 부탁드립니다.
2: 그 용혜인 후보자는 내가 볼 적에 장관직을 버리면 버려도 이 비례대표직은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스스로가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그 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내가 볼 적에 지도자로서의 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에 정책실장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갖다가 임명하느냐가 국정지지도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언하는 거라고 봐요.
0: 네.
2: 됐죠? 네.
0: 김종인 위원장님은 언제 하이킥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2: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연락을 안 줘, 근데.
0: 아니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언제쯤 좀 전화 줄 거지? 카톡을 보내.
0: 카톡이요?
2: 뭐든 보낸다고 봐요.
0: 문자는 안 되고 카톡으로.
2: 뭐든 된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뭐든 된대. 자, 용혜인 후보자도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요. 자, 안철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의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3: 한마디로 한낮에 국회에서 펼쳐진 주폭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한시바삐 폭발물을 수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폭발물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용혜인 의원은?
3: 폭발물을 발음이 어렵네요. 네. 폭발물을 뻥하고 터지기 전에 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0: 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기자회견은 국민을 향한 용인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좌파 카르텔의 집단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어디 낮자를 태면 한번 잘라봐라 공개 압박을 한 것입니다. 용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카르텔을 못 끊어내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유 뭐.

0: 부끄럽습니다.
1: 왜요?
0: 목이 아파서. 저는 올공으로 갑니다.
2: 다음에는 북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북을 좀 치시면서 하시면.
0: 가져와 주십시오.
1: 괜찮다.
2: 자, 알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어제 이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은 이제 지금 본질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한테도 막 뭐라 그러고
2: 이성을 찾으라고.
1: 네, 국민한테도 뭐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 청와대가 이렇게 한 뭐 뜻이 있을 것이니 니네는 좀 가만 좀 있어라 뭐 이런 취지를 말을 한 거여서. 네. 저는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네.
2: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좀 있는데요. 도화선은 장동혁 대표 인터뷰였는데, 자, 장동혁 대표.
0: 본질은 오빠가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사생활과 관련된 오빠를 강조하는 것으로 본질을 바꿔버리면 진짜 심각한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2: 아, 한동훈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저는요, 묻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 편 들고 민주당 이간질을 호응해주고 싶은가요? 장동혁 당권파는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라도 하지 마십시오.
2: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이런.
1: 근데 사실은 너무 개인 플레이를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네. 조금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0: 그럼 올공으로 오시는 겁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투 노영이.
1: 아유. 아,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네.
2: 요즘 그쪽 동네는 아예 안 가시죠?
1: 네. 아유, 네. 당연하죠.
2: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임기 문제를 잇따라 꺼내면서 또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대통령님 나오셨습니까?
4: 예,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자, 대통령에 대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분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하면 한다고 또 내지는 네. 야, 근데 표정이 또 뭐 왜 그러냐 진지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트집 잡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헌법에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왜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국민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2: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뜻으로 들었습니까?
0: 왜 말을 못합니까?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1: 아니, 그 얘기도 하셨고 실제 꼼수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3분의 1 이상 아니에요.
0: 왜 안 한다는 얘기를 못합니까?
1: 한다고요.
0: 해야 합니다.
1: 예.
2: 자, 김성태 전 의원의 생각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5: 정말 나는 연임 없다 그러면 세상이 깔끔한데 정말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유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지 정말 살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살상.
2: 자, 다음 주 정도에 뭐 기자 간담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 네, 할 것 같고요. 지금 네. 갤럽에서 나온 것 중에 하여튼 20, 30대 지지를 올렸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자,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소담스퀘어.

0: 전남.
1: 소담스케어 전남.
2: 소담스케어 전남.
3: 소담스케어 전남.
4: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민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4도, 파주 10도, 설악산은 2.3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안동은 14도,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부산 29도, 광주 30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만조시에 저지대에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에 지금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달성나들목 바로 앞에 버스 여러 대 사고가 나서 1차로 갓길이 막혀 있고요. 2차로로 겨우 이동이 가능한데 도로에 승객들이 많이 나와 서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 내 거 내 알인데요. 오늘은 내 책은 내가 알린다. 내 책 내 알입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노무현 정신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평전인데요. 이 책을 쓰신 윤태영 전 비서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예.
1: 반갑습니다.
0: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정말 예약 판매 그 걸
1: 아, 예약 그러셨군요.
0: 예예예 예, 사서 바로 읽고 제가 두 번을 읽었습니다.
1: 예, 928페이지인데
0: 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네. 며칠을 걸쳐서 정말로 두 번을 읽었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역작은 이게 900페이지가
1: 928페이지요.
0: 예, 9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진짜 벽돌 책이고요.
1: 네.
0: 와, 진짜 대단한 책을 쓰셨는데 10년 걸리셨다고요?
1: 예, 처음 발주 재단으로부터 발주 받은 지 거의 10년 됐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윤태영 대변인도 네. 하셨고 네. 또 비서관도 하셨는데 네. 사실 기자들은 늘 그렇게 불렀죠. 노무현의 어떤 필사, 노무현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이 책을 쓰실 때 그 수첩이 600권? 이걸 다 뒤져보신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수첩으로 쓴 게 있고 이제 노트북으로 쳐놓은 파일들이 있는데 아. 수첩으로 쓴 거를 디지털 파일로 이제 옮기는 작업부터 네. 시작을 했죠. 그걸 하면서 이제 내용을 다시 여기서 쓸만한 거 있나 이렇게 걸러내는 일을 했죠. 근데 수첩에 쓴 거에서 사실은 한 60%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워낙 빨리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 한 40%는 이거 써놓은 것도 이거 내가 왜 썼지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복구해내지 못하는 단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0: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1: 아무래도 재임 중 이야기를 쓰는 게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많이 해박하고 뭐 이랬으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랬으면은 술술술 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록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0: 네.
1: 아 이거 이 정책적인 건 어떤 측면이었어 이런 걸 다 이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그걸 또 용어로 직접 이제 또 글로 옮기는 일은 내 역량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용어 하나도 이제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단순한 비망록이나 그냥 가벼운 스피디나 이런 거면 좀 쉽게 써도 됐을 텐데 평전이란 무게가 이렇게
0: 네.
1: 아무래도 저를 짓눌러가지고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계속 같은 짓눌렸습니다.
0: 그러다 보니 10년이 걸렸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막 자꾸 겉돌고 쓰다가 이제 뭐 제껴놓고 딴짓 하다가 이제 또 해서 다시 돌아오면 더 쓰기 힘들어지고 뭐 그런 세월이었
0: 이런 책을 쓰고 나면
1: 네.
0: 딱 탈고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1: 탈고했을 때
0: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그러니까 일단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완벽했다고 생각했으면 마음이 네. 굉장히 후련하고
0: 그랬는데
1: 네. 부족해요. 좀 몇 프로 부족하다. 몇 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2, 3%가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대통령 심지어 누가 물어보길래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냐 그래서
0: 네네네.
1: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에는 이거 갖다 드리면 이거 다 썼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다시 이제 한자 한자 자세히 보면서 뜯어 고치자 충분히 그러셨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님 마음에 들게 쓰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찜찜한 구석도 있습니다.
0: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 아, 이거 높게 봐주시네요.
0: 노 대통령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예. 어깨를 두드리면서 정말 최고라고 했을 것 같아요.
1: 아이.
0: 그 정도로 정말 잘 정리된 있는 책이고 정말 감동받은 책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 사실 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노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
1: 네, 맞습니다. 예, 엄청난
0: 구술도 많이 하신 거죠, 보니까.
1: 그렇죠. 그 어디 회의나 이런데 배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장은 얘기 못하지만,
0: 네.
1: 이거 훗날에 나는 이때 이 생각했어라는 얘기도 남겨두시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따로 부르셔서 지금 내 생각을 좀 받아 적어둬라. 이래서 그렇게 적어둔 기록들도 꽤 있죠.
0: 그러니까 그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네네, 항상 맞습니다. 내 옆에서 그리고 네네. 있는 대로 있는 것 그대로 적어라라고 하셨다는
1: 예, 예,
0: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놓게 하신 거죠.
1: 그런데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체력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 사실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0: 네.
1: 체력이 일단 허락하지 않고도 대통령께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노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0: 네.
1: 받아 적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 헤비한 일이었던
0: 거죠. 아, 쉬운 일이 아니군요.
1: 예. 또 뭐 말씀 거의 한 30분 하시고 나셔도 또 나가시다가 다시 뒤돌아서 다시 또 한 15분 더 얘기하고 나가시니까 그런 거 받아 적다 보니까 이 어깨도 아프고 뭐.
0: 네. 어떻습니까? 노 전 대통령님 그 생각하면 그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네네네. 것 같아요. 책에도 보니까 100분 토론 출연하셨을 때 얘기도 네네. 나오고 시사 매거진 2580 출연하셨을 때 얘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검사들과의 대화도 있었고요.
1: 네네.
0: 그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1: 그러니까 그 제가 부속실장 있을 때도 그렇고 대변인 있을 때도 네네. 그렇고 그 MBC 100분 토론 생방송 요청 들어오면
0: 네.
1: 100% 그거는 뭐, 아, 이거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하시겠구나. 저희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전달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순간 나가서 가급적 소통을 많이, 언론 기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셨지만
0: 네.
1: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거쳐서 나가는 거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
0: 아, 편집될 수도
1: 편집되는
0: 있고
1: 것도
0: 왜곡될
1: 있고,
0: 수도 있고
1: 뭐 거두절미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0: 오히려 생방송을 선호하시는군요.
1: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당신의 모든 워딩을 생각과
0: 아, 가감 없이
1: 네, 가감 없이 볼 수 있으니까 100분 토론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셨죠.
0: 네. 네. 아, 기억이 나네요.
1: 그런 요청만 있으면
0: 2580 출연하셨을 때 는 제가 당시에 2580 기자였습니다.
1: 아, 그러셨습니까?
0: 네, 그래서 아. 그때 나온 발언이 국가보안법 칼집에 넣어서 이제 방문

0: 물관으로 보내야
1: 된다. 아, 예, 예.
0: 그 발음인데 제가 그 당시 기자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 장면이 저한테는. 예. 자,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노무현이라는 한 정치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대통령 노무현이 당시에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네네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1년 차가 딱 그때 맞닥뜨린 문제가 이라크 파병이었는데 사실은 이 이라크 파병으로 정말 힘들었죠. 사실은 진보층의 분열이 예. 있었고요.
1: 예.
0: 자, 이때 대통령께서 가장 고민했던 건 뭐였습니까?
1: 첫 번째 비전투원 파병은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네.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북핵 문제가 그때 굉장히 심각해가지고요. 그때 뭐 켈리 차관 네. 북한 방문하면서 이제 뭐 이 저기가 그러니까 북핵이 있다 이제 그게 나오면서부터 불거지면서 사실 취임 당시에는 막 북폭설도 네, 나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1: 심각했던 상황이거든요.
0: 북핵 위기 예. 있었죠.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주요 판단 기준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 아. 이게 하여튼 네. 제1차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미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0: 그렇죠.
1: 그런 차원에서 파병을 결단하게 되신 것 같아요.
0: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북핵 위기가 진짜 엄청났고
1: 네.
0: 실제로 북한 때린다. 선제 타격론이었죠.
1: 맞습니다.
0: 그 당시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작권 환수. 이것도 사실 책에 보면 아주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 대통령께서 진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2012년까지.
1: 다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0: 보수 정권 들어와서 다시 그냥
1: 네,
0: 뒤집어져서 그렇지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얘기가
1: 네,
0: 나오고
1: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취임 초부터 제일 역점을 두셨던 게 자주국방이었고요. 자주국방하면은 워낙 뭐 또 반미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0: 네.
1: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8.15 경축사 때부터 자주국방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걸
0: 네.
1: 이제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이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인계철선이란 네. 말이 이제 저 전방 부대에 미군 부대가 있으면 북한이 이제 남침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0: 네.
1: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밖에
0: 네.
1: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건데 이제
0: 네.
1: 자동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건데 그 한 나라의 전선을 왜 외국 군대에 맡기냐 굉장히
0: 네.
1: 자존심 상해하셨죠.
0: 그렇죠.
1: 그래서 더욱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0: 네.
1: 이제 하셨는데 그때 2006년인가 그때는 이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나중에
0: 네.
1: 그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하면서 이 전직 장성들이나 국방부 장관 향해서 이렇게
0: 기억납니다.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0: 네.
1: 이런 일침을 날리기도 하셨죠.
0: 그렇죠.
1: 예.
0: 그때 굉장히 진짜 목소리를 높여서
1: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유튜브에 그냥
0: 예,
1: 뭐 많이,
0: 영상 많이 예. 지금도.
1: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오해를 했구나라고 반성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대연정입니다.
1: 네네네.
0: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대연정 얘기 나왔을 때 뭐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1: 네네.
0: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지지층에서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협치 이거에
1: 네.
0: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약간 반성을 했어요. 사실 읽으면서
1: 예.
0: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0: 네.
1: 그러니까 탄핵 국면을 한번 거치면서 이 당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무슨 다른 뭐
0: 네.
1: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0: 네.
1: 했는데 대연정 제안 자체는 대화 타협이 어쨌든 대화
0: 네.
1: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보려는 생각이 일단 강하셨고요. 두 번째 당신 필생의 목표인 국민 통합
0: 네.
1: 이거 통해서 어쨌든 지역구도 정치를 좀 완화시켜서 좀 뭐 이 총리를 내주더라도 어쨌든 그 그렇죠. 지역구도를 네. 해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완성해서 이 좀 망국적인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하자 이게 깔려 있으셨죠. 그러니까 대화 네. 타협.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 철학 중에 하나가 분권이거든요. 가급적 네. 뭐 대통령님 권한을 뭐 다 갖고 행사하시려던 분이 아니고 가급적 이게 네. 우리 이해찬 총리한테 나눠주듯이 이게 네. 권력을 좀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대화 타협을 정치를 하자 그게 핵심이었는데 하여튼 그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예. 대연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예.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1: 당신 스스로도 하여튼 주변 참모들도 사실은 설득을 못하셨으니까 주변 참모들도 그러니까요. 거의 이게 약간 대통령이 너무 힘드셔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이 생각 단계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0: 방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예. 다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이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참모진들과 많은 상의도 하셨지만 네네. 이 대연정만큼은 네네. 정말 고독한 결단이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1: 네. 아마 당신께서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아. 또 이걸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무척 깊으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참모들한테 얘기해봐야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혼자 오랜 동안 장고하시고 그냥 내렸다.
1: 어떻게 설득하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수도 문제도 이 책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뒤에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시대의 논리를 갖다가 예. 꺼집어냈잖아요.
1: 네네네. 관습헌법.
0: 관습헌법. 네. 그 대화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1: 네. 네. 하여튼 그 이 노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 운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균형이 네. 균형이란 말로 핵심.
0: 균형.
1: 예, 핵심 키워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네. 이제 북토 균형 발전이나 뭐 외교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균형 외교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골고루 이렇게 그런 영역을 좀 넓히고 이런 균형이란 철학이 행정수도나 세종시 지금 세종시로 돼 있지만 거기에 깊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도 정치인들이 네. 노무현 정신을 얘기 많이 해요. 네. 노무현 정신의 핵심 뭐라고 보세요?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신 분으로서.
1: 저는 책을 정리하면서 네네. 느낀 거는 한마디 제일 큰 걸 표현한다면 대의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 야, 이 정도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당장 손해보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0: 바보 노무현.
1: 네. 뭐 가지고 있던 것도 권력도 뭐 내려놓겠다고 하시고 뭐 재신임 제안도 하시고 뭐 탄핵 때도 이 굳이 뭐 사과 한마디면 될 거를 네. 끝까지 사과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3당 합당 때 안 따라갔던 거나 네. 다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선거하면서 떨어지신 거나 이런 네. 것들이 보면은 당장의 손해는 감수하지만 이게 나라나 우리 정치의 대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큰 발전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노 전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루지 못했다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1: 역시 국민통합,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니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이 네. 탄핵 때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이제 과반수는 넘으면서 전국 정당이 될 걸로 기대를 많이 하셨고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 통합도 많이 이루어질 걸 생각했는데 임기 말 되면서 다시 이제 네. 약간 지역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제일 하여튼 실망하고 좌절하셨던 것 같고요.
0: 네.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컷이 있어요.
1: 네.
0: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봉화. 예. 막걸리를 드시는 그 모습입니다. 윤태영 대변인께는 노무현의 한 컷이 뭐였습니까?
1: 저한테는 네. 제일 기억나는 저는 부속실장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관저의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올라와서 대통령이 뵈러 올라가면은 신문 기사들도 그때 막 굉장히 뭐 어지럽고 네. 매일 공격 많이 받고 할 때였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참모들 보기 전에 이렇게 그래도 콧노래 좀 흥얼대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참모들을 길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도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참모들을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나왔던 모습이 아직도 좀 인상적입니다.
0: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참모들을 격려했던.

0: 코요테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테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1: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 다름 아닌 초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초가을에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8월경에 폐장하고 안전요원도 철수한 터라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동해 해경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폐장 직후 발생한 연안사고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선 물놀이를 삼가거나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는 것,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5: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따르면 오후 5시 50분쯤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와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0: 뼈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기아 김도영 선수가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구단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수령한 KBO는 훈련과 경기 출장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오는 14일 대표팀 소집에 김도영 선수가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홍해 입구 핵심 요충지 마윤섬까지 장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 관계자는 정부군이 전날 섬에서 철수한 뒤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섬에 도착했다며 후티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후티가 마윤섬 맞은편 두바브까지 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전날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서 북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카항까지 장악하며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통제할 경우 세계 해상 물류와 중동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과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용 후보자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가 아닌 강탈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다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유행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다 못해드린 게 아쉬워서 오늘 오프닝에 조금 더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5527님은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82년, 83년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학생들 전체가 야구화와 야구 점퍼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다녔답니다. 저도 추석 선물로 어머니께 야구화를 받았는데요. 추석 당일날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성묘를 갔는데 오토바이 배기 머플러에 야구화 바닥이 녹아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와,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5527님, 오당제의 추억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추석에는 신발 밑창 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강광천님은 유행이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만 떠오르셨는지 70년대, 80년대에는 아폴로 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하하, 너무 오래됐나? 라고 해주셨네요. 아폴로 눈병도 유행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카니발 이적 김동률의 그땐 그랬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민님 젠디 안녕하세요. 전 이제 퇴근합니다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주현정님 요즘은 비염이 유행인가 봐요. 여름 끝나면 바로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비염. 그러니까요. 또 이제 환절기 때마다 비염 있으신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구예찬님은 젠디도 이거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게임 할 수 있는 필통이요. 한때 그거 엄청 유행이었어가지고 가지고 싶어서 안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반에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되는 거였죠. 아 기억나죠. 그 필통으로 축구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세요? 이렇게 옆에 버튼 누르면 그 물속에 볼링 핀 같은 거에 그 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문구점 가니까 포켓볼도 뭐 할 수 있었고 필통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필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뭐 게임도 있었고 뭐 수납 공간도 정말 다양했고 아무튼 유행했던 그 당시에 필통들이 종류별로 있었죠. 3983님 재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전자 반려동물 장난감 머머 고치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유행이었죠. 머머 고치. 근데 요즘에도 그 펜시점 같은 데 가면은 이거 팔거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5만 원? 막 이렇게 하던데 좀 비싸지 않아요? 요즘 뭐 물가가 비싸졌다고나 해도 예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처음으로 생방을 듣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3521님 오늘도 첫 생방 듣고 계시는군요.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생방 들으실 수 있을 때 기회 되시면 자주 놀러와 주시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그 정성도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조영명님, 여기는 동막해수욕장 야영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합니다. 동막해수욕장에서 또 듣고 계시는 영명님도 계시고요. 추억 얘기하니까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재밌네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5527님, 야구 앞 바닥이 녹아서 엄청 울었던 기억도 재밌고, 아폴로 눈병도 맞아, 유행이었죠.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들 여러분 또 보내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와, 기대되죠, 여러분. 오늘도 윤성주 기자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젊은 산신령, 등산 전도사 프로 방송인 월간 산의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는 주말엔 산으로 시간,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 연료, 썬 연료, 환인 제약, 아이파크 현대 산업 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바다는 여전히 올 여름 폭염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숭어 같은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올해 1,500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어류가 고수온 등으로 폐사했고요. 제철 전어 축제를 앞둔 어시장에서도 가을 전어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 바다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매년 4월 열리던 창원 미더덕 축제는 생산량이 20분의 1로 줄면서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바다 폭염이라고 불리는 해양 열파 현상은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83일 발생해서 평년보다 3.7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동해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양 열파로 제철 생선이 사라지고 어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아열대 어종 개발과 보급,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길거리나 학교 앞에 무인 인형 뽑기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과 키링 등 제품의 약 60%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에서 7월 국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조사 제품 9종에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 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고요.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는 현장 점검을, 관계 부처에는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을 입지 않기를 권장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응시자가 간편한 면접 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서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복장 예시도 덧붙였는데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거나 베이지색 바지에 니트 상의를 입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권장사항은 오는 10월 면접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오히려 고민이 커졌다면서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볼빨간사춘기의 별보러 갈래 임채영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을 입지 않기를 권장하는 공고 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많은 반응들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손민수님이 정장이 깔끔해 보이는데 하셨고, 조영호님은 면접 복장 코디가 난감하긴 할듯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김여빈님은 저는 좋다는 의견에 한 표를 던져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질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그 안내 공고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편한 옷차림, 가로 열고 깔끔한 평상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걸 권장한다. 그리고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나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대요.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 시 넥타이는 풀고 정장 구두에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소리도 나고 소음 같은 거 인해서 또 시험 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구두는 아예 뭐 금지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권장하는 복장 예시도 이렇게 사진으로 AI의 이미지로 붙여놨던데 겉옷, 셔츠에 뭐 바지, 뭐 니트 아니면 통바지,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단화나 운동화를 신으라는 것 같아요. 구두는 신지 말고 이렇게 그림까지 붙여서 첨부를 했던데 여러 의견들이 있네요. 뭐 정장이 깔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 부담은 좀 줄죠. 정장을 새로 사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줄겠지만 반대로 그럼 정장 입지 말랐는데 뭐 입어야 돼? 다른 옷을 골라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되겠네요. 진짜로. 그냥 편안하게 셔츠에 바지 입고 단화 신고 깔끔하게 가면 될것 같긴 하는데 또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들을게요. 7454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어느새 한 주의 끝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하루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또 자랑하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까지 무슨 일이든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난승희님은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복장이 편한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자유복 입고 와라 면접에서 정장 입지 마라 이 권장한 내용에 대해서 복장이 편한 게 좋겠죠. 그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편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덜 긴장하잖아요. 정장 이렇게 불편한 옷 입고 있으면 평소보다 더 긴장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긴장이 더 되기 때문에. 신은희님은 그냥 자유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든지 조건을 걸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유복. 그러니까 자유복이라고 해요. 뭐 조건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자유복 단정하게 뭐 입으면 될 것 같다는. 네, 뭐 조건 같은 거는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네, 뭐 그런 조건은 따로 네. 아, 근데 이제 뭐 정장 착용 지향, 넥타이 정장 구두 금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명자님, 아들, 딸 면접 준비로 정장 준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정장보다는 깔끔한 이미지면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정장이 요즘에 비싸잖아요. 비용이 꽤 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상복으로 입고 오라고 하니까 뭐 구두도 신지 말고 운동화 신으라고 하니까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되지 않을까. 7011님, 저도 생방 놓치며 다시 듣기로 됐습니다. 매일

챙겨듣지 못하지만 차 타고 이동하거나 뜨개질할 때 배경음악 삼아서 오당제 틀어놔요. 와,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듣기는 저희 노래가 안 나가서 재미가 좀 있으시려나. 아무래도 라디오는 물론 DJ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좋은 노래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시 듣기에는 노래를 못 들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9173님, 젠디 오늘 면접을 보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양재천을 걷는데 면접 봤던 회사 이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퇴사 후 첫 면접이었는데 바로 합격을 했답니다. 정말 젠디 방송은 합격으로 이어지는 방송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젠디 방송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 반전. 업무량이 많은 분야의 직업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오늘과 내일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어요. 와,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9173님, 첫 면접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번에 합격을 하셨나 봐요. 진짜 너무 잘된 일인데 안타깝게도 오당제는 이제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이 소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9173님이 만약에 좋아하는 일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면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내일까지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합격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 합격 방송 오당제 3293님, 젠디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두 달 반 만에 취업에 성공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영업직이라서 긴장 반, 걱정 반, 설렘 반인데 잘할 수 있겠죠? 어제 면접 봤는데 면접 본 지 2시간도 안 돼서 합격 통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우!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축하할 일이 많아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진짜 합격 방송인 것 같아요. 오당제. 좋습니다. 우리 3193님도 두 달 반 만에 취업 성공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출근 앞두고 계시고 면접 본 지 2시간 만에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통보를. 3293님 앞으로 그 새로운 회사에서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멋지게 활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우리 9779님은 내일 아내는 경기도 평택에서 시험 보고 저는 수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 봅니다. 두 사람 다 파이팅 해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둘 다 합격 소식 전할게요. 하트하트. 오, 이제 또 합격의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내분은 평택에서 시험을 보시고 9779님은 수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보신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멋지게 합격하시길 저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도 미니와 문자 메시지로 우리 9779님 부부 응원 보내주세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0892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능력이 됐네요. 편히 입으면 면접에 더 집중할 것 같으니 저는 찬성입니다. 오, 2017년도면 거의 10년, 9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면접 보실 때 기억이 나셨나 봐요. 구두 신고 넥타이도 메고 복장을 아주 단정하게 준비하셔서 면접을 보신 기억이 또 오늘 뉴스 들으시면서 난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하셨던 우리 2351님이 편하게 입으면 면접에 더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찬성의 입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수험생들이 잘 느끼고 그렇다면은 이 자유라도 잘 이렇게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장이 어떻든지 간에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준비한 것들 면접에서 잘 긴장하지 말고 잘 보여주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71님, 조금 전에 퇴근하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끼리 모여서 벌초를 하기로 했거든요. 대전까지 가야 합니다. 졸지 않게 즐거운 음악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분들 곧 다가오는 추석에 행복하세요. 퇴근하자마자 이제 벌초하러 먼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대전까지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초 가시는 분들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많이들 계신데 항상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얘기했었죠. 벌집이나 뭐 뱀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진드기도 그렇고 주변 잘 살피고 막대기로 바닥을 이렇게 쳐보라고 하셨죠? 막대기로 이렇게 쳐본 다음에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서 하시고 예초기 사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경이나 보호 장비 같은 거 필수적으로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장갑, 안전화 이런 것도 착용하시고 왜냐하면 돌이나 나뭇가지 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긴 옷도 챙겨 입으시고요. 6747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 여행 중에 TV 없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집에 가서도 자주 들을게요. 하동 여행을 하고 계시군요. 우리 6747님. TV 없는 숙소를 또 가게 되신 거예요. 오, 그래서 모처럼 또 라디오와 함께 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니까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이따가 저희 3부에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주말에 여행 가기 좋은 산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즐거운 여행 보내고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7922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밴드 99가 202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99의 엉망진창 신청합니다. 아드님이 밴드 99의 멤버라고 하셨던 청취자분인데요. 오, 너무 잘 됐네요. 202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이거 꽤큰 공연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멋지게 공연을 하실 우리 밴드 99,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뿌듯하네요. 이 노래 같이 들을 거고요. 그 전에 김연수님의 신청곡,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약부터 전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 사장님이 써붙인 진심 어린 당부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걸린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장님이 작성한 안내문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부드립니다. 알바생들에게 반말과 언짢은 행동을 하시는 손님들이 가

도 계십니다. 알바생들은 스스로 자립하고자 일터에 나온 착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볼 때 가게 주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알바생들이 어쩌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성실한 사회 초년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바생들에게 뭐뭐뭐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와, 진짜 든든한 사장님이시죠. 아르바이트생들도 충분히 힘이 났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부탁한 이 한마디 뭐뭐뭐뭐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여보세요, 2번 싱거워요, 3번 고마워요.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는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여보세요, 2번 싱거워요, 3번 고마워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임창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0: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다가 오발 사고를 내 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충북 음성군의 공터에서 A 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허벅지를 맞았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던 A 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들이 테이저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기 자극을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지만 전극침이 발사되면서 중학생 한 명의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나머지 전극침 하나는 팔을 스쳐 지나가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귀가했지만 이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 회사 세종 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 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 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 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배신한다는 이야기.

0: 몬스터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인데요. 최근 로봇 시대를 맞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려 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로봇에게 작업 기술을 알려주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현재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모습을 촬영해서 로봇 기업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작을 학습한 로봇이 훗날 산업 현장에 보급돼서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며 후회하는 프랑켄슈타인.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식당 사장님이 아르바이트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써붙였는데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9859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고마워요입니다. 우리 집 아이도 학교 다니면서 용돈 번다고 주말 이틀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해요. 지금 같은 사장님이 계시면 든든하겠습니다. 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진짜 멋지시죠. 9859님이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끝곡으로

0: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주말에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주입니다.
0: 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기자님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면 네. 지난 월요일에 김민호 아나운서에게 가을에 해먹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1: 혹시 등산인가요?
0: 맞습니다.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기자님 연락 기다리겠다 하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1: 아니요. 저 몰라요.
0: DM을 한번 보내보세요. 김나.
1: 네. 알려주세요. 네. 010
0: 010 뭐뭐뭐뭐 한번 나중에
1: 네. 근데 그 김민호 아나운서가 저번에 그 젠디가 산에 안 가면 절대 안 가겠다 그랬어요.
0: 아직 근데 그 부분은 합의가 좀 안 돼가지고
1: 그래요?
0: 두 분이 먼저 한번 다녀오시면
1: 좀 곤란한데요.
0: 그리고 3648님이 지금 보내면 산부에 나오면 좋겠어요. 가을 산행은 지리산 피아골 단풍과 계곡이 함께 있는 예쁜 영곡사 사찰도 있답니다. 저는 여기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보내고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예요. 올가을은 이곳으로 오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지리산 피아골 좋죠. 저는 아직 여기 단풍 질 때 못 가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곳인데 올가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0: 네. 이분도 이제 지리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6.21.61님이거든요. 그저께 지리산 성중 종주 안주했어요. 성삼재에서 중산리 34km 15시간. 뿌듯하네요. 네.
1: 성중종주 유명한 코스죠. 지리산 성삼재에서 시작해서 중산리까지.
0: 네.
1: 34km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0: 그러니까.
1: 네, 굉장히 피곤하셨겠어요.
0: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네요.
0: 저희가 또 산에서 할 인사말을 지난주에 정했잖아요. 네. 다섯 손가락 쫙 펴고 포기란 없다 오당제. 혹시 이제 가을이라서 산 많이들 가실 텐데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꼭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거 그냥 산에서 마주쳐가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하다가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 그럴 사람은 수도 뭐라는 있겠는데. 거야? 네, 아무튼 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죠. 뭐.
0: 그럼요. 그리고 긍정적인 인사말이니까요. 포기란 없다. 자,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진짜 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주실 산은 어딘가요?
1: 네, 가을에 가기 좋은 산 정말 많은데 그거 추천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산행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재미있는 산행 방법?
1: 네, 이거는 좀 억지일 수 있는데 분명히 의미 있어요.
0: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0: 네.
1: 특히 남쪽 지방으로 좀 많이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풍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0: 아, 진짜?
1: 네, 이 서울 부근에서 이걸 잘 못 느꼈거든요.
0: 네.
1: 서울 부근에 이게 고속도로는 정체가 좀 심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걸 못 느꼈는데 통영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었거든요.
0: 네.
1: 충남 청양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야 했어요. 근데 맙소사 진짜 내려가면서 이 보이는 풍경이 진짜 멋졌어요.
0: 대전에서 통영 가는 길?
1: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
0: 와.
1: 네, 차가 얼마 없어가지고 막힘 없이 그냥 쫙 내려갔는데 이거 마치 저기 크루즈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0: 그 정도예요?
1: 네, 요즘 그 실제 자동차에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달리고 싶은 속도에 맞춰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기능.
0: 아, 그 크루즈?
1: 네. 어떤 크루즈인지 아셨죠?
0: 네. 네.
1: 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쫙 달리는 거죠.
0: 네.
1: 그 100km 속도에 맞춰가지고 고속도로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게 크루즈가 순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막힘없이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달리는 거죠.

0: 아, 그뜻 그대로 이게 가을 바람 맞으면서 주변에 펼쳐지는 산을 보면서 이 크루즈 산행을 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거 멋지죠?
1: 크루즈 산행 너무 멋지네요.
0: 네.
1: 근데 차 안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도 산행이라고 할수 있나요?
0: 아, 저는 이거 산행이라고
1: 그럼
0: 봅니다.
1: 저 진짜 산행 많이 해요.
0: 네. 아,
1: 평소에.
0: 그러세요?
1: 네.
0: 오.
1: 굳이 산에 안 가도 진짜 산행 많이 하네요, 평소에.
0: 그렇다면은, 네, 산꾼이라고 봐도
1: 오,
0: 되겠는데,
1: 네네.
0: 예, 네, 이거 아주 색다른 등산이에요. 예, 네,
1: 그렇네요.
0: 이거 저는 이게 누가 뭐래도 우길 거예요. 산행이라고.
1: 오호.
0: 예, 네, 왜냐하면은 이거 산에 올랐을 때 이렇게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1: 와.
0: 네, 주변이 이렇게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것을 관통하잖아요, 차를 타고.
1: 네.
0: 근데 걷거나 자동차를 타는 것도 이렇게 똑같은 이동이잖아요.
1: 그렇죠.
0: 뭐 등산이나 마찬가지죠. 네, 등산을 하는데 또 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0: 한산하고 무주 그리고 장수, 함양, 산청, 진주, 고성을 지나요.
1: 오, 진짜 많이 지나네. 네,
0: 그러니까 중부 내륙 지방을 관통을 합니다.
1: 네.
0: 여기가 남부 산악 지역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아, 산이 그야말로 아주 첩첩해요.
1: 오.
0: 그래서 충남 금산에 닿기 전에 왼쪽으로 가장 높은 산이 보일 건데
1: 네.
0: 이 산이 바로 서대산입니다.
1: 서대산.
0: 네,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높이가 904m인데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네.
0: 대충 가장 높아 보인다면은 서대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어허.
0: 그리고 다음에 진안 쪽을 지날 때 뾰족한 기처럼 솟은 봉우리를 지나는데
1: 어.
0: 이거 마이산입니다.
1: 아, 마이산 알죠.
0: 네, 네. 전북 진안에 있죠.
1: 네.
0: 이것도 진짜 멋져요. 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이 장관을 볼 수 있다니 진짜 황송할 정도입니다.
1: 네.
0: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무주 쪽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난데없이 바위 절벽이 나타나거든요.
1: 네.
0: 이게 성벽 같아요. 이게 적상산이라고 합니다.
1: 적상산.
0: 네, 높이가 1034m예요. 꽤 높죠.
1: 네.
0: 이것도 아주 볼만합니다.
1: 와.
0: 연이어서 또 멋진 산이 등장합니다.
1: 네.
0: 왼쪽 차창을 딱 바라보면
1: 왼쪽을 봐주세요.
0: 네, 바로 무주의 덕유산이 나옵니다.
1: 오.
0: 네, 무려 1614m. 네, 이거 아주 덩치가 커서 쉽게 눈에 띌 텐데
1: 네.
0: 진짜 멋지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1: 와.
0: 그리고 다음 하이라이트입니다. 저기 멀리서 거뭇거뭇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크기의 산이 보이는데
1: 네.
0: 이게 뭘까요 이게?
1: 혹시 지리산?
0: 어, 맞아요. 오. 네, 어떻게 하셨어요?
1: 여기 컨닝했어요.
0: 아, 네.
1: 네.
0: 미리 보셨군요. 경남 산청 쪽을 지나게 되는데 이 네. 고속도로가 그때 차창 오른쪽으로 지리산이 등장합니다.
1: 아, 이번엔 오른쪽인가요?
0: 네, 와. 이 민족의 영산 지리산. 그 거대한 몸집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장관입니다.
1: 와.
0: 네, 그리고 이게 지리산이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는데
1: 네.
0: 어, 그걸 또 달래는 게 있어요. 지리산을 지나면 또 곧바로 감탄이 나오는 풍경이 나타나는데 진주에 닿기 전에
1: 네.
0: 남강 위를 지나요.
1: 남강까지?
0: 네.
1: 와.
0: 햇빛에 이게 반짝이는 강물 주변으로 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1: 와.
0: 아, 노을이 질 때 여기 지나가면 진짜 어, 뭔가 그때 상처를 받았다면
1: 네.
0: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1: 와,
0: 아름답습니다.
1: 진짜요? 눈물이 네. 날 정도로?
0: 네,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진주에 가까워지는데 이때부터 차가 좀 많아져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크루즈 기능을 이제 끌 때가 됩니다.
1: 아, 크루즈 기능 꺼주시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통영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크루즈 산행 즐기기에는 아주 딱 알맞은 시간이죠. 어떤가요? 괜찮은 산행이죠?
1: 아, 근데 기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뭐 서대산 갔다가 마이산 갔다가 적상산 갔다가 덕유산에 지리산에 남강까지 진짜 크루즈 산행을 지금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0: 네, 이거 저기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할 때 산 보고 싶다.
1: 네.
0: 할 때 이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면 딱 좋습니다.
1: 와, 진짜 많은 산을 볼 수 있네요. 이 고속도로 말고도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크루즈 산행 즐길 수 있는 거죠?
0: 아, 네, 맞죠. 우리나라 산이 70%잖아요.
1: 네.
0: 네, 어느 고속도로를 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북 봉근에 있는 속리산에 다녀왔거든요.
1: 네.
0: 거기를 갈 때 중부고속도로하고 서산 영덕고속도로를 탔어요. 이때 내려가면서 본산을 또 열거하면
1: 네.
0: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운산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청주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면 선도산, 선두산, 백족산
1: 네.
0: 같은 이게 청주의 뒷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름 모를 봉우리들 지나치게 되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속리산이 나옵니다.
1: 속리산.
0: 예, 이 산 아주 고급진 산이죠. 예, 여기 고속도로하고 가까우니까 잠깐 빠져서 법주사라도 구경하고
1: 네.
0: 가도 됩니다.
1: 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을 지날 때 마무리가 돼요.
1: 어허.
0: 네, 이 밖에도 이거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지날 때도 수많은 산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1: 네, 네.
0: 추석 때 고향 가는 기차표가 열리자마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너무 진짜 네. 많이 몰렸나 봐요.
0: 지금 좀 낙심한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좀 실망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산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은 분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1: 왜요?
0: 이게 차창 밖으로 멋진 산이 보일 때 이게 재빨리 스마트폰 지도를 켠 다음에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산 이름을 알아보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 어허.
0: 이야, 저거 지리산이다. 멋지다라면서. 그렇게 하면은 운전자도 졸음을

0: 아마 쉽게 쫓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1: 오,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0: 이거 등산 싫어하는 젠디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인데.
1: 그러게요. 네. 추석 때 혹시 이제 자가용이나 버스 타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이제 산이 어떤 산인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가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재밌어요.
1: 네. 근데 최근에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속리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0: 아, 속리산 좋았죠. 이게 가을에 아주 딱 정말 알맞은 산입니다. 네. 가기에. 가을에.
1: 가을에 가기에. 네.
0: 이게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후로 아주 오랜만에 갔거든요. 네. 좀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때하고 달리 좀 고급진 느낌을 아주 잔뜩 느꼈습니다.
1: 안 그래도 저 아까 이거 궁금했거든요. 고급진 산이라는 게 네. 어떤 느낌일까?
0: 아, 이게 고급진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잘 관리됐다.
1: 아.
0: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난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다.
1: 오, 진짜?
0: 뭐 그런 느낌인데 네. 특히 속리산 입구에 딱 가면 정이품송이 있어요.
1: 오.
0: 아주 멋진 소나무인데 네. 법주사라고 하는 길 초반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려 600년 살았다고 해요.
1: 진짜?
0: 네, 그 세조,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이죠.
1: 네.
0: 세조가 여길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소나무가 그 세조가 지나갈 때 가지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 장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세조가 이 소나무한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1: 진짜?
0: 네, 정이품을. 네, 근데 저는 이 소나무가 굉장히 멋져서 이 벼슬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뭐 이 소나무가 실제로 이렇게 가지를 들었겠어요. 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멋집니다.
1: 네.
0: 네, 그 이후로 아주 잘 정돈된 잔디밭도 나오고 그리고 멋지게 자란 소나무 군락도 지나요.
1: 아. 네,
0: 그런 다음에 법주사가 나오는데 네. 이 절도 아주 볼 게 많습니다. 여기 문화재 백화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특히 이게 팥상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400년 된 건물이에요.
1: 우와.
0: 색이 발에 있어요.
1: 아.
0: 네, 희뿌옇게. 오.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속리산의 고급진 모습은 여기서 확인해도 되긴 하는데 네. 산에 올라가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능선에 바위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위들이 다른 산에 비해서 이렇게 위압적이지 않고 좀 무섭지 않게 생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게 속리산 숲이 이 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 아, 진짜? 네,
0: 마치 금덩어리처럼.
1: 와.
0: 법주사에서 이 능선까지 오르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아, 좀 가파른 편이거든요. 네, 숨이 많이 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천왕봉으로 가는 길
1: 네.
0: 그리고 문장대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이 중에서 문장대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해요.
1: 오.
0: 문장대 쪽이 경치가 더 좋고요.
1: 그렇군요.
0: 네, 이 코스로 왕복 6시간이면은 아주 즐거운 산행이 될 거예요.
1: 오, 왕복 6시간. 근데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이 속리산.
0: 네. 고풍스럽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주말의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산행하는 방법부터 가을에 가기 좋은 산, 가을에 가기 너무 좋은 산, 속리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당재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차에서 본 산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속리산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운전하실 때는 산 보는 것보다 전방 주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왼쪽 차장 보셔라, 오늘 오른쪽 차창 보셔라 한 거는 반드시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만 해주시고요.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본 속리산의 경험 그리고 차에서 본 산 공유해주세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0: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전해드렸습니다. 범진호님이 안화 작가님, 피디님 너무하시네. 크루즈 기능 언급했다고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음악을 유유하셨는데 크루즈 산행 때문에 혹시 진짜 이 노래를 선곡하신 그건 아니에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네. 진짜 와, 크루즈 이걸, 산행 네. 얘기했는데 오, 아니라고 합니다, 진호님. 근데 정말 절묘하네요.
1: 네, 이걸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려주실까?
0: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신기하죠. 2516님이 젠디 산신령 말씀 듣고 감탄사만 하지 말고 꼭 산에 한번 가셔요. 기자님이 힘나시게. 힘 안 나세요, 혹시?
1: 아, 살짝 힘이 빠지긴 하는데.
0: 아, 진짜? 네,
1: 그 민호 아나운서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산에 한번 가시죠.
0: 아, 근데 최두철님이 젠디 왠지 영혼 없는 리액션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 하셨는데 제가 좀 억울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주말엔 산으로 코너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다른 분 괜찮으시겠어요?
0: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코너가 가장 우리 작가님이 금요일에 해서 그렇다고.
1: 네, 금요일에 해서 그렇군요.
0: 아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기자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산 이야기 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1: 네, 재밌으면 한번 가시죠.
0: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도 재밌는데 충분히. 네,
1: 제가 그거 세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다음 주라 그러셨죠? 지금 한 세 번 남았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510님이 속리산 참 좋죠. 저도 수학여행 때 갔다가 1년 전에 한 번 더 갔었는데 고급스럽다는 말이 어울리는 산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산에 가기 어려운 엄마를 모시고 또 가고 싶습니다.
1: 네, 저기 속리산 밑에 또 이어진 숲길도 되게 좋거든요.
0: 숲길이 있어요?
1: 네, 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속리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0: 네. 오 기자님은 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종은 중학교 수학여행 때 가서 본 기억이 가물가물 나네요. 아주 오래전이죠. 멋진 소나무.

0: 소녀였어요.
1: 네, 이 정이품 속 말고도 그 뒤로도 그 소나무 군락에서 멋있는 소나무를 잔뜩 볼 수 있어요.
0: 마음 푸는 소나무들이. 2614님도 정이품 속 옆에 개구리가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고1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개구리를 엄청 좋아해서 여름휴가 다녀오다가 들러서 개구리 실컷 보면서 놀았었네요. 정이품 속 그때도 많이 힘이 없던데 지난번 번개도 맞고 눈이 와서 가지도 유유 역사 속 나무인데 저 어릴 땐 거기로 수학여행도 갔어요. 다들 수학여행을 많이 가시네요.
1: 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 속리산에 갔을 거예요. 특히 청주 쪽에 사시는 분들. 네, 그렇군요. 거기가 그 수안보라는 온천도 유명하거든요.
0: 온천도 있어요.
1: 네.
0: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와 미니 메시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김방자님은 속리산 맑고 깨끗해요. 법주사 큰 불상도 멋지고요. 문장대 꼭대기에 시원한 바람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웅장함도 멋집니다.
3: 네. 아까 제가 속리산이 고급지다 그랬는데 네. 아마 다른 산이 그러면 우리는 저급한 산이냐?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2: 진짜?
3: 네, 속리산이 진짜 그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2: 어쩔 수 없군요. 네. 네. 김경수님, 저도 지난주에 차 타고 불모산을 찍고 왔어요. 불모산 어디?
3: 불모산 어디죠? 불모산 어딜까요?
2: 모르겠어.
3: 네.
2: 기자님이 모르시면
3: 네 이게 불모산이라는 게 이게 좀 흔한 이름이기도 하는데 창원
2: 창원에 있는 곳인가 봐요.
3: 네 아마 그 높이가 좀 낮은 산인가 봐요.
2: 네. 네. 3983님 제가 사는 파주에는 심학산이 있는데 집 앞에 있어서 매일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등산인 거죠. 그리고 심학산 정상에 오르면 멋진 한강뷰와 멀리 북한까지 볼 수 있답니다.
3: 아, 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도 저는 등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눈으로 이렇게 싹 훑잖아요.
2: 네. 네,
3: 이 나무 저 나무 갔다가 등산로가 어딜까 살폈다가 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산에.
2: 네. 네.
3: 눈으로 올라가는 거죠.
2: 오, 진짜. 네. 4562님, 저는 마이산, 덕유산, 지리산 가봤어요. 젠디 산 도전해보세요. 너무 매력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어디? 네, 마이산
3: 마이산입니다.
2: 우와.
3: 네, 이 봉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쫙 보여요.
2: 근데 우리 지금 번호가 어떻게 되셨지? 우리 보내주신 4562님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멋지신 게 진짜 그 등산 그 가방에 네. 예쁜 인형도 달려있고
3: 전문가 같네요.
2: 그렇죠? 등산 네. 스틱도 딱 드시고
3: 네,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시고
2: 복장이 너무 멋지셔서
3: 네.
2: 우와 되게 이렇게 멋지게 한번 등산 가시면 좋겠다.
3: 네, 저 젠디 좀 한번 저기 밖으로 끄집어내 주십시오.
2: 아니 근데 갈 때마다 인형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3: 그러네요.
2: 인증샷을 같이 찍으시네요. 귀엽다.
3: 네.
2: 오 감사합니다. 우리 사오유기님. 어때요? 마이산, 덕유산, 지리산 이쪽.
3: 여기 좀 어려운 산인데 젠디한테 이 산을 도전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2: 아 그래요?
3: 네. 한번 가시죠.
2: 아 네. 언젠가 네.
3: 일단 저는 다음 주?
2: 눈으로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3: 네.
2: 이게 직접 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3: 네. 대전통영 고속도로라도 한번
2: 크루즈
3: 타시죠.
2: 산에.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이렇게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또 고속도로 하면 휴게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휴게소에서 술빵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셔요. 충남 공주 정안에 네. 있는 촬영 휴게소 가보셨어요?
3: 안 가봤어요. 촬영 휴게소는.
2: 혹시 가게 되시면 거기 술빵집이 있거든요.
3: 네.
2: 가서 저 가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3: 알겠습니다. 그 손가락 짝표.

0: 하고
1: 포기란
0: 포기는 없다.
1: 없다.
0: 오당지 하면 인사 받아주시겠죠?
1: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기자님이 추천하는 휴게소 음식도 궁금해요.
0: 네, 요즘 거기 휴게소에 독특한 메뉴가 많아요.
1: 네.
0: 네. 그리고 또 맛있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맛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모두 이게 경남 통영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이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가
1: 금산
0: 있는데,
1: 인삼랜드?
0: 네, 금산은 인삼으로 유명해요.
1: 네.
0: 이 휴게소에서 인삼 갈비탕하고
1: 우와.
0: 인삼 튀김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맛있겠다.
0: 네, 금산에는 인삼에 관해서 꽤 후한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막 팔아요.
1: 네.
0: 그리고 다음에 덕유산 휴게소 가면 흑돼지 무진장 짜글이 먹을 수 있습니다.
1: 우와, 맛있겠다.
0: 네, 이거 아주 매콤하면서 칼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청 휴게소.
1: 네.
0: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 허준 한방라면이 있습니다.
1: 우와.
0: 여기 라면에 황기하고 당기하고 여러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1: 오.
0: 네, 그래서 몸에 좋은 라면이니까 이거 두 그릇 드셔도 됩니다.
1: 맛이 어때요?
0: 맛이 당기 냄새가 아주 향긋해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메뉴판 사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좀 드셔보시면 냄새가 확 나니까 몸이 좀
1: 좋구나.
0: 좋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다음은 고성 공룡나라 휴게소. 여기서 통영 멍게 비빔밥을 파는데 이 남의 향기를 미리 맛본 다음에 이 통영에 대한 기대를 잔뜩 올린 다음에
1: 네.
0: 통영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1: 와.
0: 네, 바다 냄새 아주 향긋합니다, 이거.
1: 아, 진짜 맛있는 음식 많네요. 인삼 갈비탕에 인삼 튀김, 또 흑돼지 무진장 짜글이에 한방라면에 멍게 비빔밥까지.
0: 네, 휴게소 여행 아니면 뭐 고속도로 여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메뉴 진짜 새롭고 다양한데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남아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만나봐야죠. 오늘은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정답 맞춰주신 두 분께 어렵게 구한 선물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0: 금도끼 은도끼 퀴즈.
1: 퀴즈 내주세요.
0: 예. 제가 최근에 충북 보은근에 자리한 속리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1: 네네.
0: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예전과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리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산행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산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계절에 가면 좋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네.
0: 과연 어느 계절일까요?
1: 그게 문제구나.
0: 네, 하늘이 높은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1: 혹시 이 계절 좋아하세요?
0: 저는 봄이 더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왠지 이 계절이 되면 조금 쓸쓸한 느낌도 들거든요.
1: 저는 이 계절 가장 좋아하거든요.
0: 그러세요?
1: 네, 지금 딱 이 느낌. 네. 너무 좋은데.
0: 지금이 딱 좋죠.
1: 여러분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는 노래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기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송창식의 푸르른 날.

송창식의 푸르른 날 듣고 왔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고 가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여러분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419님 한 주 마무리 복권 사가지고 가는 길에 정답 보냅니다. 정답 가을 맞춰주셨어요. 우리 0419님 복권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퀴즈는 당첨되셨습니다. 이분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자 다른 한 분 어떤 분일까요? 이번에 미니에서 뽑아볼게요. 미니에 계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황명현님 정답 가을 눈 깜짝하면 지나가버리는 계절입니다. 즐겨야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명현님께도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 정말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이렇게 퀴즈를 내드리면은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들으시다가 이제 문자는 안 보내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71님 2027년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됐어요. 그동안 고생한 모든 수험생에게 기특하다고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더 하고픈 말은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와 수시 원서 막 시작한다 이 문자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제 마감이 됐군요. 수시 원서 내는 것도 진짜 신경 쓸 일들 되게 많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5171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또 응원해준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도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저도 응원 보내드릴게요. 3418님 오늘 월급 받아서 가족들과 치킨 먹고 있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추석 보너스 부럽죠? 치킨도 만나고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하실 건 전혀 없는데는 3418님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추석 보너스 받으셨으니까 치킨도 드시고 또 주말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890님 젠디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첫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참에 풀어야겠어요. 하트. 아, 이런 문자 저 좋아해요. 이렇게 뭐가 좋아요? 이 중에 골라주세요 하는 거. 저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뭐가 좋냐? 저는 간장치킨 좋아합니다. 네, 간장 오리지널. 아니면 약간 허니 들어간 그 있죠. 짭짤한 맛. 짭짤 달콤한. 아니면 당연히 반반이죠. 프라이드 양념 둘 중에 고민이시라면은 반반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드 담백하게 한 입 먹어주고 양념으로 자극적인 맛 채워주고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김경태님, 저는 내일 새로 장만한 캠핑 장비 개시하러 캠핑 갑니다. 지금처럼 선선한 날씨를 즐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며 맛난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는 저녁이에요.

캠핑도 가시는구나. 진짜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계절 따지지 않고 뭐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캠핑 즐기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해드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경태님은 캠핑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여러분은 뭐 하면서 보낼 계획이신지 주말 계획 5단계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님이 신청해 주신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의 이화동, 그리고 이기찬의 감기 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8048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마지막 주말을 열공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파이팅! 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한 주 정도 남은 거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만큼 마무리 공부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막 밤새서 하기보다는 그거는 공부 스타일이니까 네, 잠 잘 주무시면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합격하신 분들 문자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8048님도 꼭 자격증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2713님, 내일 인천에서 안면도로 해루질 꽃게 잡으러 갑니다. 두 아들과 함께요.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파이팅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면도로 꽃게를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드님들에게, 두 아들에게 정말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꽃게 잡고 나면 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렇잖아요. 꽃게 많이 잡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5343님, 저는 주말에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매장에 관리자로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매장 직원분들이 본사에서 관리하러 왔다고 절 배척하지 않고 제 얘기를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네요. 주말이 더 바쁜 매장이라서 다들 주말에 못 쉬고 일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저도 직원들과 함께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 5343님은 주말에도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왔는데도 그 직원분들이 같이 마음을 열고 잘 따라주셔서 진짜 고마운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직원분들과 근무 잘 하시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 잘 보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859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우리 아들 알바하랴 학교 다니라 힘들지 여태 잘해왔고 지금처럼 잘 성장하길 바란다. 엄마는 항상 지원이를 응원해. 신청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입니다. 오늘 아들 지원군을 응원하면서 우리 9859님이 골라주신 끝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0: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전년 전월 대비 모두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자 트럭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와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 일부 휘발유 값을 리터당 약 $0.04 수준으로 2배 인상했는데 보조금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을 초과해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란 정부는 수년에 걸쳐 보조금 할당량을 줄여왔고 전쟁과 경제 제재가 촉발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도 인상하면서 대부분 월 수입이 $100를 겨우 넘는 이란인들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비료포대 쌓인 농장, 이불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 없다며 용 후보자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6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했습니다.

0: 주변에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지 1년여 만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텍사스주의 가스 복합 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와 일본의 투자 속도 차이에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올해 첫 사업을 확정하고 금융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웃도는 만큼 앞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대미 투자의 사업성부터 우리 기업의 수혜 가능성까지 잠시 후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첫 대미 투자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인사이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대표님, 정부가 드디어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가스복합 발전소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립니다.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8: 네. 미국 텍사스는 넓은 지역이죠.
7: 네. 네,
8: 그중에 이제 중앙부 정도 지역에 그 있는 엔시날이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 한 군 정도 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다가 6.3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0: 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예. 사업을 먼저 발표를 일단 이제 그런 사업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숫자는 약 223억 달러로 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대규모 원전을 뭐 8개 혹은 10기를 지어서 더해서 10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예. 12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이 정도의 규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6기가와트가 넘으니까 대형 원전 거의 5기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여기다가 별도로 원전을 더 옆에 같이 짓는다 그 얘기인 거겠죠?
0: 그 원전의 위치는 예. 사실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예. 그 미국의 이제 전력 시장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네. 그중에서 이 텍사스가 위치한 그 전력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얼콧이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이 시장은 좀 특이한 게 네.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무한 경쟁 시장에서 최근 10년간 텍사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주로 이 지역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원전은 아마 북동부나 서부 쪽 혹은 다른 지역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 그렇군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우리가 가스 발전소에 먼저 방점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0: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1: 예.
0: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와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가장 유리하고 유력한 사업 중에 하나다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한국에 투자를 받아서 빨리 대규모 전력을 미국에 공급하길 원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전력 공급 방법 수단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통 인허가 난 상황에서는 태양광은 뭐 1년에서 1년 반, 풍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정도면 건설되니까 제일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배전망입니다. 미국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 대비 송배전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현재는 신청하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작전을 바꿔서 발전소를 짓고 그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혹은 최대한 가까이에 건설을 해서 송배전망을 깔 때 두 번 안 깔고 한 번에 깔아서 처리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막 이렇게 6기가 단위로 건설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지와 면적과 분산되니까 이것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가스발전소 단지를 지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을 한 곳에 몰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력 공급 속도 측면에서 미국한테 유리한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텍사스의 천연가스가 매우 쌉니다.
1: 네.
0: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격 대비 5분의 1,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천연가스로 만들면 미국은 아주 싸기 때문에 싸고 풍부한 전기를 빨리 공급해달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국가로서 이 발전 설비에 관해서는 사실 중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세계 시장으로도 많은 이제 이 몫을 차지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강한 분야는 화력 발전하고 네. 원자력 발전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1: 예.
0: 원자력 발전은 국가별로 이 시장이 나눠져 있고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규모에 비해서 세계 수출 실적은 UAE 바라카 원전 4기 이외에는 아직 준공된 게 없죠. 하지만 화력발전, 특히 석탄화력은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나마 남아서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정도인데
1: 예.
0: 이건 사실 뭐 중국 업체들이
1: 그렇겠죠.
0: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발전 설비 만드는 업체들의 고민이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은 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0: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산화된 가스발전기를 우리가 해외에 팔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좀 장벽이 높았습니다.
1: 아, 그동안 뭐 이력도 없고 하니까요.
0: 그렇죠. 예. 가스발전소 건설비의 한 절반 정도가 이 가스터빈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스터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에서 발전하고 나오는 그 폐열가스도 온도가 높습니다. 예. 한 600도. 예. 그걸로 다시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발전을 한 증기터빈까지 있습니다.
1: 네.
0: 증기터빈은 우리가 원래 잘 만들었고
1: 네.
0: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으니 우리가 이걸 패키지로 팔 수 있으면은 우리도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에 우리가 돈을 댄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을 공급할 나라가 마땅히 없습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활용해서 공급을 해줄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스터빈, 증기터빈 그다음에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
1: 네.
0: 그다음에 이 사업은 발전소라고 하지만은 주변에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송배전 막무 건설해야 되고 물도 끌어와야 되고 가스관도 건설해야 되고 그런 EPC 패키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도 또 푸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는 우리나라의 이 관련 제조업, 기자재, EPC 업체들한테 해외에 일감을 만들어준다. 이런 측면이 서로 좀 맞는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돈을 대고 이 가스 발전소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이걸 건립하기로 확정이 됐다 했었을 때 미국도 가스 터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0: 네.
1: 근데 미국도 녹록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투자 받았을 때 본인들 기업들 육성하고 자체 산업 육성하려는 마음이 클 텐데 우리 그거 우리가 돈 댔으니까 우리가 개발한 가스 터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할까요?
0: 그거는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사실 더 승산이 높아집니다.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이 전 세계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이
1: 네.
0: 이미 5년 정도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놀랍게도 4년 사이에 뭐 4배가 올랐다.
1: 예.
0: 5배가 올랐다. 이러고 예.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1: 예.
0: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가스터빈은 이제 개발을 한 이후에 바로 판매가 되진 않았고 국내에 일부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생산 캐파나 가격이 좀 상대적 여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비교를 해도 우리가 좀 더 가격이 낮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패키지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스터빈, 증기터빈, 전력설비 다 합쳐서
1: 네.
0: 그러면 이제 한국 공급망과 미국 공급망의 경쟁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더 승산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봤을 때는 뭐 100% 다 우리가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절대로 미국 공급망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이제 조금 더 왜 하필 국가가 첫 번째 투자로 가스발전소 건립에 방점을 찍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전소를 자꾸 더 지으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데이터센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텍사스 엔시날이라는 이 지역 이게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하는 수요와 뭐 맞물리는 곳입니까?
0: 지금 텍사스 전체에는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서
1: 네.
0: 이 숫자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1: 예.
0: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가 가장 그 많을 때 100기가쯤 쓰는데요.
1: 네.
0: 텍사스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 신청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 우리나라 전체보다요?
0: 네.
1: 와.
0: 어마어마한 이제 신청이 몰려 있는데
1: 예.
0: 뭐 이게 다 이게 사업화 된다 할지 이게 다 별도의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1: 네.
0: 한 사업자가 뭐 복수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1: 네.
0: 하나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붐이 있다.
1: 네.
0: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붐이 부느냐. 미국 전체가 전력 생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늘어나는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1: 예.
0: 보여집니다.
1: 네.
0: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는데 텍사스에 몰리고 있습니다.
1: 네.
0: 텍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스가 매우 싸다 보니까 텍사스의 가스 발전소 돌려서 나오는 전기의 원가는 대략 한 60원입니다. 킬로와트아워당.
1: 우리나라가 얼마나?
0: 우리나라가 지금 도매가로
1: 예.
0: 오늘 기준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 150원쯤 합니다.
1: 엄청 싼 거네요.
0: 네, 엄청 싸죠.
1: 예.
0: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또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낮

0: 같은 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둘이 무한 경쟁을 하니까
1: 네.
0: 작년 같은 경우에 텍사스의 그 도매 전기 가격이 한 60원이었고요. 전체 도매가.
1: 네.
0: 그다음에 소매도 공장 요금이 100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80원이니까 전기 요금이 워낙 싼 나라고요.
1: 네.
0: 또 땅이 넓으니까
1: 네.
0: 이 데이터 센터 짓기에 필요한 땅도 많고. 근데 다만 이제 텍사스가 하나 안 좋은 거는 이제 물이 부족하다.
1: 네.
0: 그런데 그것 빼고는 뭐 조건이 좋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몰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몰리니까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 팔기에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장소도 사업 내용도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두게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0: 예.
1: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와 맞물려서 그 적합한 시기에 이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지어져야 데이터 센터 잘 가동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잘 맞습니까?
0: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1: 네.
0: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 사업자들은 빠르면 2년,
1: 네.
0: 늦어도 3년 안에는 전기를 다 공급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송전선으로 끌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의 평균 송전선 건설에서 전기를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입니다.
1: 예.
0: 시간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기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요.
1: 네.
0: 그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3년을 줄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3년 안에 가스 발전소를 다 만들어서
1: 야.
0: 가스도 끌어와야 되고
1: 네.
0: 전기도 공급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엔시날 프로젝트에서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추측하는 것은 현재 그 지역 인근에 대규모 가스 배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배관을 이용해서 가스를 일부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될 것 같고요. 다만 부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이 넓은 땅이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나 빨리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준비들을 신속하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3년 안에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 3년 안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전기를 우리한테 주시오라고 원하는 그런 그 대규모 수요자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발전소의 수익은 결국 생산한 전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파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전소 건립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냥 건설하고 납품해서 넘기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뭐 미국 정부랑 이걸 또 같이 운영 관리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한미 이 투자의 기본적인 골격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1: 아.
0: 그래서 왜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가느냐.
1: 예.
0: 이 장기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빚을 갚는 시간에는 우리가 5대 5로 그 현금 이익을 가져오고요.
1: 네.
0: 빚을 다 갚으면은 미국 측이 9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기자재만 파는 것으로는 안 되고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은
1: 네.
0: 최대한 그 여러 가지 이 금융 구조를 잘 짜가지고 이 회수를 장기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전기를 파는 방식에 있어서 이 텍사스 얼코 시장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게 여긴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1: 네.
0: 한국 같은 경우엔 이 전기를 팔 때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기를 하나도 못 팔아도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 예.
0: 이 전력 시장에서 이 전기 수요가 어떻게 갑자기 막 폭염이 오고 한파가 와서 바뀔 수 모르니까
1: 예.
0: 이 정부가 발전소들한테 너는 대기하고 있어라. 필요하면 내가 너 전기를 쓸게라고 해서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량 요금을 이제 주는 전력 시장이 많은데 텍사스는 특이하게 용량 요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나는 앞으로 20년간 보통 발전소는 20년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1: 네.
0: 20년간 나는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전기를 최대한 싸게 팔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자신을 하면 좋겠는데
1: 네.
0: 사실 이 텍사스 시장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시나 프로젝트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빨리 빅테크를 잡아야 됩니다. 빅테크하고 전력시장을 통한

0: 하지 않고 네. 1대1로 계약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하고 20년 동안 우리한 전기 사가세요. 우리가 전기를 뭐 100원, 110원에 공급할게요. 라는 식으로 빅테크하고의 이 PPA라고 하는데 이 PPA를 네. 얼마나 많이 좋은 조건으로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텍사스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들 뭐 반도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이런 공장들도 이 근처에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뭐 먼저 뭐랄까요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 준다든가 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더 싸게 제공해 주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0: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아마 이제 이 사업이 그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져서 네. 미국의 이제 기업이 설립이 되면은 혹은 그 전에라도 벌써 이 전력 세일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세일즈 측면에서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기가와트 단위로 사줘야 되는데
1: 네.
0: 사실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라 하더라도 제철소가 아닌 한은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주지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현재 그 현대차의 대규모 플랜트가 있고 그 옆에 제철소를 지금 함께 짓고 있죠.
1: 예.
0: 그 제철소는 이제 전기로 그 쇠를 이 녹여가지고 만드는 이 쇳물 만드는 제철소니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1: 네.
0: 다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빨리 전기를 주시오 하는 데는 빅테크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 빅테크하고 쩐의 전쟁을
1: 네.
0: 과연 국내에 그 기업들의 미국 공장이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요. 빅테크라는 곳이 워낙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술 혁신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보니 갑자기 어느 찰나에 우리 이렇게 많이 전기 먹는 하마 형태의 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아주 효율화해버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력 많이 쓸 줄 알고 우리는 인프라 투자 잔뜩 해놓고 있었는데 그 수요보다 훨씬 덜한 수요만 본인들이 전기 갖다 쓰겠다고 하면 낭패보는 거잖아요. 그런 그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까요?
0: 그런 이제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1: 예.
0: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많은 발전소들 이게 뭐 재생에너지든
1: 예.
0: 원자력이든 가스 발전소든 간에 빅테크하고 그런 개별 전력 공급 계약 PPA를 여러 건 맺고 있습니다.
1: 예.
0: 아주 디테일한 것은 밝혀지지 않지만 대개 이제 구조가 비슷한데 20년을 확정하고요.
1: 네.
0: 그 20년 동안에 이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이 빅테크는 이 전문 용어로 테이크 오어 페이라는 식으로 좀 구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1: 네.
0: 무슨 말이냐. 발전소는 이 빅테크 믿고 지금 투자를 해서
1: 예.
0: 사업을 하니까
1: 그렇죠.
0: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에 적어도 뭐 60%, 65%는 당신이 전기를 사든
1: 네.
0: 말든
1: 네.
0: 무조건 나한테 돈을 주시오.
1: 아.
0: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비율을 얼마나 하느냐.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너무 또 높은 전기값을 무조건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이 사업은 금융권을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 돈을 대주는 그 대주단이 당연히 그런 조건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텍사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경쟁 전력 시장이니까
1: 네.
0: 가스가 지금은 굉장히 싼데
1: 네.
0: 사실 20년 전에는 텍사스 가스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텍사스의 가스 가격이 이렇게 계속 싸고 가스 발전기 전기 가격이 계속 쌀 거냐 그건 사실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좀 달라요.
1: 네.
0: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야 뭐 해가 뭐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해가 계속 뜨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원가는 이미 낮은데 텍사스는
1: 네.
0: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스 발전소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이야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밀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면 지금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사업자도 알고 대주단도 알고 아마 챙길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정부도 고심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거를 뭐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고요.
1: 아.
0: 현지에 가서도 많은 조사를 했고
1: 예.
0: 사업의 구조를 굉장히 다각도로 본 끝에 이 사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트럼프가 그냥 윽박지르니까 급박하게 내놓은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물밑에서 많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해본 대안이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뭐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첫 대미 투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LNG 기반의 가스 발전소 건립을 우리 정부가 첫 투자로 선정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진을 누가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야간에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건데
4: 그게 안 될 정도로 쌉니다.
3: 예.
4: 지금 이 텍사스 쪽에 이 엔시나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 미국의 텍사스 쪽에 가격을 형성하는 이제 일종의 가스 허브가 있고 가격 예. 지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와하 허브 지표라고 합니다.
3: 예.
4: 그 가격이 최근 가격을 보면은 이게 2달러가 안 합니다. 특정 단위다.
3: 네.
4: 우리는 지금 얼마에 쓰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한 15불에서
3: 와.
4: 25불에 쓰고 있습니다.
3: 예.
4: 최근에 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때문에
3: 예.
4: LNG 가격이 많이 올라서
3: 네.
4: 차이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가격이 싼 건 아니었고 20년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천연가스 가격이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3: 네.
4: 그 사이 변화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3: 네.
4: 땅 속에서 이제 못 쓰던 셰일가스를 캐면서 미국은 그 사이에 세계 제1의 산유국, 세계 제1의 가스 생산국, 세계 제1의 LNG 수출국의 트리플 크라운을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3: 네.
4: 그런데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상태에서도 미국에 생산되는 그 기름 워낙 많고 이 기름과 가스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그 가스를 다 모아서 상업화를 못하니까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셰일가스라는 게 이 전통가스와 좀 다르게 이거는 밭갈입니다. 이 밭을 한번 가는 식으로 한 3년 정도 캐내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캤고 이제 좀 싸고 저렴하게 캘 수 있는 땅은 웬만한 건 다 캔 거 아니냐.
3: 네.
4: 이런 이제 전망도 있습니다.
3: 예.
4: 그래서 그 전망대로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은 지금 미국의 평균적인 가스 가격이 한 3.5불 하는데요. 이게 한 5불에서 6불 간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불, 6불 가서 그 가격대로 미국에서 가스 발전 전기 생산하면은 지금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가격의 두 배가 오르게 됩니다.
3: 예.
4: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가격, 발전소 가격은 이 연료비 연동을 해서 변동이 되는데
3: 예.
4: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변동의 문제가 없으니까
3: 그렇죠.
4: 5년, 10년 지나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다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3: 예.
4: 이거 상황이 지금은 좋은데
3: 역전되는 거 아니냐.
4: 역전될 수 있겠다.
3: 예.
4: 혹은 미국의 어떤 지역은 이제 가스가 또 지금도 비싼 데가 있습니다.
3: 예.
4: 그런 데는 이제 원자력 전기가 또 쌉니다.
3: 아.
4: 근데 거기다가 또 원자력을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더 지었다. 그럼 그 전기 가격이 경쟁력이 있겠죠.
3: 예.
4: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스 가격이 미래에 좀 오를 수 있다. 혹은 가스 발전소 전기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은 충분히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말씀하신 LNG 수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 1억 톤 정도 LNG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한 2천만 톤 늘었고요. 한 3, 4년 지나면은 이게 한 1억, 1.8억 톤까지 는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아무리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계속 많이

0: 수출을 해버리면 미국 안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미국의 이렇게 낮은 가스 가격은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변수는 미국 행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셰일가스 개발을 안 했던 국공유지에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 거기서 또 대거 개발을 해라 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셰일가스 개발을 하면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공기 중에 나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 낮은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주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게 궁금이 되는 게 요즘 그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지으려면 다양한 뭐 희소금속, 희토류금속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그쪽은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금속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서 가스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또 계속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네, 현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나
1: 예.
0: 풍력 발전기에서
1: 네.
0: 희토류가 없으면 못 만드는데
1: 네.
0: 희토류의 가격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1: 아.
0: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1: 네.
0: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은 사실 희토류라고 딱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1: 네.
0: 중요한 건 이제 은입니다.
1: 은.
0: 예. 근데 그 은의 가격이 그동안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1: 네.
0: 가격이 다소 많이 올라갔죠. 아. 그래서 좀 변동이 있었고 이 풍력 발전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발전기의 자석 부분에
1: 네.
0: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주 높은 자력을 내는 자석이 필요한데
1: 예.
0: 그 자석을 이제 상당 부분 희토류
1: 예.
0: 그것도 중국에서 나온 희토류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아.
0: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그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이 발전기에도 들어가고
1: 예.
0: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 예.
0: 그걸 탈피하려고
1: 네.
0: 여러 가지 대안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1: 아.
0: 가격은 약간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재생에너지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0: 98억 달러라고 했다가
1: 네.
0: 198억 달러가 됐다가
1: 네.
0: 223억 달러라고 하는데
1: 네.
0: 제가 볼 때는 용수, 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 인프라, 가스 인프라, 전력망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비를 뭘 얼마나 어디까지 포함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된 다음에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는 그거 대비해서 이 숫자가 한 50% 정도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광범위한 인프라를 일단 포함한 숫자일 거다. 왜냐하면 엔시날 지역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1: 네.

0: 한미 간에 우리가 약속한 그 MOU의 내용에는 미국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
1: 네.
0: 우리는 사실 그것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 엔시날 사업을 포함해서 LNG 수출 프로젝트도 몇 개 제안을 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도 이제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아마 네. 제안이 곧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원전 사업도 이거는

0: 실제 우리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뭔가 좀 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1: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안에서 그 소위 건설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거.
0: 네.
1: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이 토목공사 혹은 뭐 건설공사, 플랜트 공사의 어떤 관행은 우리와 많이 다르고요.
0: 그래요.
1: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려면 현지의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예.
1: 그럼 우리가 그 업체들을 직접 컨트롤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 보여지고요.
0: 예.
1: 그럼 우리는 뭘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주고
0: 네.
1: 우리는 최대한 많은 기자재를 공급하겠다.
0: 네.
1: 심지어 뭐 배관,
0: 네.
1: 그 대규모 가스 배관에 들어가는 이 강관도 우리가 공급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0: 네. 네.
1: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터빈 제작업체, 그다음에 그 전력설비업체, 그다음에 인프라 공사에는 많은 철강이 들어가죠.
0: 네.
1: 철강 공급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뭐 부수적인 이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이참에 이런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가 필요한 나라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저희가 뭐 시설 인프라를 증설해서 그걸로 뭐 중국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지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0: 예.
1: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개발을 했는데
0: 네.
1: 개발을 하고 나서 아무도 안 사줬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가스터빈을 아무도 안 사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0: 네.
1: 발전 사업에 뭐 조단의 돈을 투자하는데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0: 그렇네요.
1: 20년 동안 돌려본 터빈은 사실 시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공기업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을 이제 좀 이렇게 이 밀어가지고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줄 테니까 써봐라 해서
0: 네.
1: 이제 이게 5년 전에 처음 계약이 됐고 이제 지금 막 첫 번째 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했으나 사실은 이 돈을 뽑으려면 개발비를 뽑고 공장을 잘 운영하려면은 뭐 1년에 몇 대씩 계속 팔아야 되는데
0: 그렇겠죠.
1: 정말로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0: 아.
1: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직접 우리한테 이거를 사가겠다고 몇 군데가 와서 계약을 했고
0: 예.
1: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게 우리가 뭐 유럽 시장이나 다른 이 서방 세계에 이걸 팔려면은 우리의 가스 터빈을 팔려면은 미국 시장 발전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0: 예.
1: 근데 이번 프로젝트로 실적이 생기면 저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스펙 자체는 뭐 전혀 전 세계 최신 가스 터빈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실적이 중요했는데
0: 네.
1: 이번 일로 실적을 빨리 만들면
0: 네.
1: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 승산을 생각하면은 국내에 그런 캐파를 늘려서 우리도 세계적인 이런 가스터빈과 관련된 시설의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만약에요 우리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미국에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기자재 사다가 미국에 보내줘야지 하는 과정에서 괜히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필요한 기자재 가격만 잔뜩 올라가지고 우리 내수업체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해서 뭐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되는 건 아닌지 그 걱정도 있어요.
1: 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실 이 산업에서 겪어보지 못한 너나 없이 빨리 전기를 달라라고 이제 뭐 아우성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정부의 계획으로는 뭐 10년 안에 뭐 20기가 정도의
0: 네.
1: 발전소를 추가하겠다 하고 있고 미국 가면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거나 뭐 앞에 자리가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수요가 있고
0: 예.
1: 그런 전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들이니까 지금 뭐 기자재를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고 이익이
0: 예.
1: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들, 발전 사업자들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요청을 하긴 하는데
0: 네.
1: 발전소라는 건 한 번 지으면 적어도 20년

0: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는 예. 수명이 뭐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서버를 이용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계속 필요로 할지, 뭐 무슨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력 상용량이 좀 기대만큼 안 높아질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든. 그다음에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1: 네.
0: 그 손 회장님께서 네. 이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2040년 정도 되면은 AI가 전 세계 전기에 20% 이상 쓸 거다. 그리고 매년 1테라와트 이상 전기 쓸 거다.
1: 야.
0: 그래서 이제 수요는 엄청난데
1: 예.
0: 그 전기를 핵융합으로 공급할 거다 이런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 그 핵융합이 그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뭐 그 논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예.
0: 지금 가스 발전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래가 펼쳐지면 악몽인 거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요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길어봐야 20년밖에 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전 사업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게 원전을 지으려면 특히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은 예. 아무리 짧아도 40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1: 예.
0: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이 원전 사업자들이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대형 원전을 지을게. 뭐 당신들이 수요만 안정적으로 주면은 우리도 연속 건설해가지고 가격 낮출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원가에서 이 사업 딜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증 기간 때문에 문제였어요. 빅테크들은 20년 이상은 우리는 어렵다.
1: 아, 예.
0: 뭐 IT 기업이 사실 20년 전에 IT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20년 이상 보장하겠어요.
1: 예.
0: 그래서 길게 봐서는 어떻게 이 대규모 수요를 따라가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향후에 큰 어려움을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좀 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조율을 하느냐. 이거는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네. 똑같은 고민입니다.
1: 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캐파 증설 안 해서 그거는 저희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는 당분간 못합니다 했다가 중국이나 다른 업체가 그거 다 수주해가는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말씀하신 일이 이제 정확하게 한 12, 13년 전에 발생했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2011년쯤에도 유가가 아주 비쌌고
1: 네.
0: 그 유가에 대응하려고 많은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큰 투자를 했다가
1: 네.
0: 여러 파산하고 정리 합병되고 없어졌죠.
1: 예.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급 업체들이 다 그때의 어떤
1: 악몽이군요.
0: 악몽과 지옥도를 겪고 살아남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인은 뭐냐면 그때는 이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자라고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1: 네.
0: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1: 예.
0: 공급망을 옮겼다가 2017년, 18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이 점점 분화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같은 이 기간 인프라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미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이미 많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캐파를 좀 늘리더라도 이 중국 업체하고의 직접적인 경쟁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1: 예.
0: 게 다행이고 그다음에 또 다행은 이 발전용 가스터빈은 중국이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중국산 가스터빈, 발전용 가스터빈이 공급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인데 발전소도 다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앞으로 국가의 존망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 핵심이다라고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기자재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국가의 기간 중요한 전력 인프라에 중국산 기자재는 다 빼.
1: 예.
0: 이렇게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국 입장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1: 예.
0: 변압기는 사실 아무 통신 기능이 없어요. 외부에서 뭐 걔를 통제할 수도 없는데 뭐 미국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중국 거 다 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일부는 소급이에요.
1: 아, 과거 것도 그럼 교차라는 거예요?
0: 과거 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1: 아.
0: 근데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이 이슈를 제기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뭐냐면

0: 단순 변압기라고 생각해서 당장 이게 통신 기능이 없으니 얘가 중국에 첩보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원격 제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엉뚱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변압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미국 내 공급망도 없고 중국 이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급망이 없으면 그 변압기를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미래에 가서.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 예.
0: 미래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 예.
0: 아예 지금부터 단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에 중국산 기자재는 앞으로 넣지도 말고
1: 예.
0: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 교체해라
1: 네.
0: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좀 지금 캐파를 늘리더라도 중국이라는 큰 경쟁자와 좀 구별된 시장에서 뛸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오늘 대표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를 에너지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이 좋은 호재를 살릴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인프라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면은 아주 강한데
1: 예.
0: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술은 좀 약합니다.
1: 근데
0: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력 산업이 그동안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제 목표 하에
1: 네.
0: 지난 40년간 매진을 해서 사실 뭐 전력 품질 세계 최고 그다음에 전력 공급 가격도 최근에는 좀 올랐지만
1: 네.
0: 그동안 아주 낮은 가격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은 그런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지난 10년간 진행된 여러 가지 전력의 새로운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1: 네.
0: 왜 그랬느냐. 사실 실험실이나 이 스타트업이나 혹은 대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은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실전 전력 시장에 넣어가지고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뭔가 해보기에는 좀 이 딱딱한 시장입니다.
1: 네.
0: 보면은 이제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체가 전력망도 다 운영하고 소매 사업도 대부분 다 한전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회사가 또 요금의 여러 가지 정부 통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전선을 쓰시면 똑같은 전선인데 전력을 두 배 많이 보냅니다. 라는 기술이 있다고
1: 네.
0: 치면은 이걸 적용하면은 지금 말하는 여러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가능성이 있는데
1: 예.
0: 우리 이거 쉽게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교체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1: 그렇죠.
0: 그거 교체하면서 많은 소비자 불편 따르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래
1: 예.
0: 하면서 공기업도 이런 눈치 보고 정부 눈치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술이 실존하는 기술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력 시장 자체가 막 자유화된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이 막 들어와서 테스트가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AI

0: 발전과 연동돼서 다양한 발전기들을 섞어가지고 안정된 전력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
1: 예.
0: 이 분야는 사실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모처럼 얻어진 좋은 기회, 과제까지 함께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요충지 페림섬까지 장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윤섬으로도 불리는 페림섬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두 개 항로로 나누는 섬인데 이로써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일대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 수송로에 의존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조합원 1만 6천여 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0: 과 88%가 찬성해 쟁의 행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버스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 과장은 총리님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 회사 세종 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 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 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 메디컬 주주 3만 명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짜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02년 미국의 가수이자 래퍼 넬리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곡에 피처링한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멤버 켈리 롤랜드와 연인 사이냐고요. 하지만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넬리 피처링 켈리 롤랜드입니다. 딜레마.

0: 9월 11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넬리 피처링 켈리 롤랜드의 딜레마였습니다. 아, 이 켈리 롤랜드가 부르는 멜로디 라인이 워낙에나 유명한 음악이기도 하죠. 네, 이 부분은 1983년 음악 패티 라벨이 부른 Love, Need and Want You 이 노래를 샘플링을 해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네, 샘플링을 되게 매력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넬리하고 켈리 롤랜드하고 너무 이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아예 그 이름도 라임이 맞잖아요. 넬리 켈리. 그래서 넬리 앤 켈리 해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넬리가 그 데스티니스 차일드하고 같이 투어를 다니면서 이 데스티니스 차일드 멤버들하고 좀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욘세가 속해 있었던 그룹이었죠. 그 그룹에서 노래를 했었던 켈리 롤랜드가 이렇게 멋지게 피처링을 해준 곡이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저는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의 인생에 좀 피처링해주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 골든디스크가 스며시 들어가면 그건 골든디스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피처링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든디스크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피처링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합니다. 방송하는 도중에는 문자 미니 참여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그냥 이 시간에 여유가 났는데 골든디스크에 듣고 싶은 음악 미리 신청해둬야지 하시는 분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자전곡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 사오며 시원한 가을바람 느끼면서 수잔 잭스의 노래 에버그린이 생각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제는 이 시간에 부는 바람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시원하거나 아니면 선선하거나 어떤 곳은 서늘하거나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딱 즐기기 좋은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들으면 괜찮을 만한 노래 수잔 잭스 에버그린 같이 들었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골든디스크에서 항상 명절마다 하는 특집이 있죠. 추석 때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순위를 매겨서 신청곡이 가장 많이 들어온 노래부터 들어보고 있고요. 설 연휴에는 그동안 골든디스크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가장 많이 플레이된 노래들 순위를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방송된 횟수는 실제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선곡표에 다 집계가 돼서 어떤 노래가 어느 정도 방송이 됐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곡은 사실 신청을 해주셔도 시간상 못 들려드린 음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제가 신청곡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미 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이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 항상 1, 2위였어요. 1위 아니면 2위. 작년과 좀 순위 변동이 있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추석 연휴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죠. 오성래님.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야근하는 딸 기다리면서 노래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따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집이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그런 안전함, 안락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오성래님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따님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설렐 수 있게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해 주신 이 음악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경숙님이 엘레나 마일스의 블랙벨벳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도 두 곡이 모두 다 리듬 라인이 굉장히 좀 강렬하고 그 리듬 터치로, 장르는 다른데 리듬 터치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73년생 아일랜드 가수 데미안 라이스 이야기 해보려고요. 데미안 라이스는요, 우리에게는 솔로 가수로 유명하긴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주니퍼라는 밴드로 먼저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가 1997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니퍼로도 두 장의 EP 또 두 곡의 싱글을 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인터내셔널로 유통이 되진 않아가지고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데미안 라이스의 초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미안 라이스가 솔로로 전향해서 발표한 데뷔곡이 곧 대표곡이

0: 됐죠. The Blower's Daughter. 영화 크로스 OST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인데 지금도 그냥 데미안 라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악? 네, 그렇게 데뷔곡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데미안 라이스가 음악 작업을 굉장히 좀 천천히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이 2001년 데뷔라고 쳐도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데뷔한 지. 그랬는데도 3장밖에 정규 앨범이 없어요. 또 마지막 정규 앨범도 10년이 훌쩍 넘은 2014년에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싱글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간간이. 2020년에 씨아의 노래죠. 샹들리에를 리메이크한 싱글을 한번 낸 적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이제 그 아일랜드 가수들끼리 모여서 뭐 유투의 보노를 비롯해서 아일랜드 가수들과 함께 라이브 앨범을 내면서 거기에서 라이브 곡을 한 곡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스튜디오 싱글로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수 있는 노래는 데미안 라이스 버전의 샹들리에일 거예요. 씨아의 노래가 아주 고음으로 시원하게 예, 빵 터트리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면 데미안 라이스는 뭐라 그럴까요? The Blower's Daughter를 들으시면 예상 가능하게 아주 조용하고 낮게, 깊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요. 진짜 가을을 재촉하는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죠. 데미안 라이스의 데뷔곡 The Blower's Daught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씨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샹들리에.
1: And so it is. Just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네, 12시에 같이 퇴근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안부 남겨주셨어요. 지금 들으신 두 곡은 좀 운전하시는데 졸음이 살짝 오지 않으셨을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네, 지금부터 퇴근하실 때까지는 제가 좀 템포 있는 그래도 리듬이 좀 살아있는 음악들을 골라볼게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골든디스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예찬님, 밤말리의 No Woman No Cry 신청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레게 감성 충만한 그런 밤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싶어서 예약 걸어둡니다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약해 주신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게 감성 충만한 밤? 그래요. 레게 하면 밤말리죠. 그런 충만한 밤에 어울리는 책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밤말리 자서전? 제가 밤말리 자서전을 진짜 인상 깊게 읽었는데 절판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쨌든 어떤 책을 읽고 계시든 그리고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든 그곳을 자메이카로 만들어줄 음악입니다. 밤말리 No Woman No Cry. 이 곡은 원곡보다 무조건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75년도 라이브 버전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밤말리 앤 더 웨일러스예요. No Woman, No Cry.

지금 들으신 노래 0967님 신청곡이었어요. 폴 앵카, 다이애나였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4384님이 골라주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1999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에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임이다, 중임이다, 단임이다 하는 말에서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처럼 쓰이죠. 또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끝으로 단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0: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장관이 세예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아락치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고 한 이란 관계,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타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 시험 결과에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완 요구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역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김경일의 물음표.
6: 자,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 이거 지금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작진도 아까 대책회의를 했죠. 저도 정말 자주 가서 함께 웃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 하말 넘만.
7: 맞습니다.
6: 맞나요?
7: 네.
6: 기획자이고 또 출연자이신 네, 강민지님 또 서솔님 네, 네. 모셨습니다.
8: 아,
6: 네.
8: 안녕하세요.
6: 네. 일단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구독자이면서도 많이 애청하고 있지만 저 같은 아저씨들한테는 좀 네. 친숙하지 않을 수 있죠.
7: 생소하실 수
6: 네,
7: 있어요.
6: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을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시는데 이 채널 하말넘만 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각자 본인 소개도 좀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7: 네, 네. 해볼까요? 그럼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서 하말론만이라는 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뭐 다들 아실 거 조금 유명한 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사투리 강의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로
6: 레전드죠.
7: 이제 그걸 올리고 나서는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도 길 가다가 인사 주시기도 네, 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네.
9: 그 줄임말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네. 너무 많아서라는 긴 이름을 그렇게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할 말 많은 여자애들이 나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거 해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 그 영어로는 그래서 옆에 헤비토커라고 네, 써놓으셨잖아요. 네, 네. 네. 저희 학계에서는 이제 헤비토커 중에 한 분이 이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예, 굉장히 이 채널을 지금 눈여겨 보시고 네. 네, 라이벌이다라고 생각하시죠.
9: 아, 박사님께서요? 영광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되게 많이 봐가지고 어머, 영광입니다.
6: 네. 근데 두 분이 지금 원래는 대학에서 네. 영화학과 동기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두 분이 이제 네. 동기시군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7: 그런 건 이제 저 친구가 설명을 해봤어요.
6: 주로 이제 카메라 제작을 예, 예, 예,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네.
9: 저희가 원래는 유튜브를 하려고 만났던 그룹은 아니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랑 같이 굿즈를 처음에는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6: 굿즈를.
9: 네, 네. 디자인을 직접 해가지고 네, 뭐 모자도 네. 만들고 뭣도 해보고 그래서 뭐 플리마켓 정도 나,

0: 가보고 네. 좀 소소하게 놀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네,
1: 취미
0: 거였는데요.
1: 취미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영상을 친숙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네. 갑자기 조금 이렇게 붐업된 영상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2: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어떤 그 영화 감독님이랑 네. 그 채널을 이동하면서 우리 이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반박이 아시더라고요. 카메라 몇 대 없지 하지만 이거는 전공한 사람들이
0: 정말요?
2: 하는 그 솜씨다라 그래가지고 네. 그분을 의심할까 하다가 그런 거예요? 라고 또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두 분 사이의 역할 분담은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네. 살짝은 알지만 그래도 완전히는 네. 모르니까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1: 네, 사실은 역할 분담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저희는 네, 이제 네. 기획부터 촬영이나 이런 거 다 같이 하는데 다만 이제 보신 거지 사투리 뭐 리뷰 영상 이런 거 칠판 앞에서 하는 거는 이제 화자가 따로 있고 나머지가 이제 촬영을 해주고 그런 것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플레이어고 아니면 제작자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어요.
2: 그래요?
1: 네. 친구가 칠판 앞에 서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네네. 찍고 있는 것도 많고
2: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네네. 네. 네.
1: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이게 나쁜 말로는 종잡을 수는 없지만 네. 네. 좋은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또 플레이어가 되고 또 모든 네. 사람들이 또 네.
1: 뭐 저희는 제작자가
2: 이제,
1: 되고
2: 네네네. 이제 저희는 아저씨니까 프론트 프로야구처럼 프론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편집자 잔니 씨를 네. 비롯해서 다른 그 식구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성이시군요.
1: 네.
2: 그러면
1: 일단은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편집자 잔니를 포함해서 저희 셋이서 일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크리에이터도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교류하면서 촬영을 우리가 넌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나가주기도 하고 나가달라 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다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2: 사실 뭐 저희들도 네. 저희들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품앗이 많이 하는데 역시 네. 한민족의 한국문화의 가장 네, 네. 중요한 어떤 미덕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아무리 마음이 잘 맞고 그리고 네. 또 오랫동안 해와도 네. 에이 설마 그래도 한 번도 안 싸우시진 않으셨을 거고 그 뭐 크게 일 때문에 저희요? 좀 충돌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1: 근데 진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크게 충돌 그러니까 막 서로 뭐 조금 빈정상에서 뭐 약간 쎄하게 굴 때야
2: 얘기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1: 서로 살짝 왜 저래 말 왜 저렇게 이럴 때는 있겠지만 근데 막 충돌이라거나 그게 하루 이상을 갔다거나 그런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 네. 혹시 저만의 생각인지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예시를 드는 것조차 굉장히 예전 기억 맞아요. 것 같아요.
1: 더 한참. 네.
0: 그건마저도 네. 어떤 저희가 하는 일이나 저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외부적인? 어떤 주변 상황,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은 다들 진짜 안 싸웠어요라고 되물어 보시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2: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조직 생활 혹은 뭐 네. 프리랜서 분들도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참 이것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든 게 사람
1: 맞아요.
2: 인간관계잖아요.
1: 네.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2: 네, 네. 부럽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네. 물음표 제작진도 배워야 되겠네요. 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야, 이거 이 사람 아니면 네. 이 친구 아니면 이거 정말 못했겠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보적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이야 뭐 힘들면 이 부서에서 와서 뭐 지원 부서가 와서 해주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런 뭐 컴팩트한 조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참 이 친구 없었으면 진짜 이거 못했겠다.
1: 네.
2: 예. 각자 이 기회에 한 네. 번씩 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여기서 생각이 안 나시면은 방금 네. 전에 하셨던 말씀이 또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모든 게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지금 교수님께서도 보셨던 그런 히트 친 그런 영상들 자체가 사실 키플레이어가 없으면 사실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채널을 외연으로 확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콘텐츠가 사실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면에 제가 좀 많이 정신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5, 6년 전쯤 얘기인데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친구가 없어서 없이 저 혼자 했으면은 저는 진작에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어떤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2: 이 일을 그만두셔도 평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않으실 것 같은데.
1: 뭘 했을까?
2: 네. 네. 어떠세요?
1: 저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뭐죠? 그 학기에 학기 말에 평가하시는 거 그거 네, 뭐죠? 네. 그거를 봐도 사주로 봐도 항상 그 용두삼이라는 말을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기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2: 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네. 합니다.
1: 일을 벌이는 건 너무 자신 있는데 그 뒤에는 정말 아무 자신이 없거든요. 뭔가 앞에서 하고 나서 그 뒤는 그냥 미 용두삼 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작만 하고 끝은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그냥 모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은 뭐 그냥 앞에서 찍는 거 오케이 재밌는 것만 하고 사실 그 뒤는 저는 힘이 쭉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는 이제 그런 뭔가 유튜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반적으로 편집을 하고 뭐 업로드를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돼. 제목을 짓고 뭘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약간 꼼꼼하고 놓치지 않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애초에 저는 이 친구 없었으면 안 뭐 그만두지 않았을까가 아니고 그냥 업로드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촬영본만 막 쌓여가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성격이
2: 야, 네. 이 하마연 엄마는 이 컨텐츠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아, 그 사투리 너무 재밌게 리뷰해주고 거의 음성학자 수준이야 그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닌데 그 우리 뭐 먹고 막 어디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 채널 아니야 맞아. 또 네네. 어떤 분들은 야 잠깐만 영화 리뷰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하여튼 뭐 심지어 밴드도 네네 나오고
1: 할 때도 있었어요.
2: 아니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뭔지 뭐 캐치프레이즈가 뭐 되는 건 다 답합니다.
1: 네,
2: 뭐
1: 네네
2: 하긴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도 돈 되는 건 다 하죠.
0: 네.
2: 아,
0: 그럼요, 그럼요.
2: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야, 되는 거 다 하자.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다음 건 뭘까? 다음 건 뭘까? 이렇게 단계별로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아마 굳이 유튜브라고 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이 시대의 모든 젊은 분들이 아마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0: 어떠셨어요?
1: 아, 처음에는 근데 이 되는 건 답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왜 나왔냐면 제가 처음에는 조금 진지한 컨텐츠로 사실은 초창기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되게 막 딱딱한 말만 하는 그런 것들로 시작했는데 아,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면은 우리 채널 안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딱딱한 거 한번 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뭐 딱딱한 거 하고 이렇게 약간 핑퐁핑퐁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럼 니네 뭐 하는 채널이냐고 약간 어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덜 그렇지만 초창기에 유튜브 환경은 뭐 먹방이면 먹방, 여행이면 여행 원래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딱
0: 주제이식.
1: 주제를 있게 가는 게 사실 기본이었는데 저는 못 그랬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뭐 자포자기로 이런 말 했나? 왜 그렇게 된 거지?
0: 비슷하게 저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반골 기질이 조금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가 하나의 주제가 이씨해야만 성공한다고?
1: 그런 방법이 있었죠 원래는. 네.
0: 그 진짜야? 그럼 우린 반대인데? 하면서 좀 역발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어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포자기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고.
1: 근데 솔직히 나중에는 그냥 좀 고집부리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뭐라도 뭐 나이값에 막 예를 들어 뭐 나이값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그때그때 막 우리가 뭐 이거 해서 뭐해 저거 해서 뭐해 이미 뭐 좀 지나 이런 것들 뭔가 고집하고 싶지 않고 그냥 되는 것만 다 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 사실 이런 주제들을 이 채널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0: 그럼요.
2: 근데도 되게 처음 듣는 것 같고 처음 보는 것 같은 신선함이 있는데 이게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이제 저랑 가까운 심리학자들이 그중에서도 사투리에 관련된 건 거의 100입니다. 그 미디어에서 왜 배우들께서 진짜 경상도 사투리 그것도 대구 경북 사투리 뭐 부산 경남 사투리
1: 맞아요.
2: 이걸 제대로 하는 분과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너 늘어지고 뭐 올라가고 이걸 다 잡아서 하시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그

0: 안 돼. 그거 못 해. 우리는. 아니, 실제 평상시도 그렇게 말을 분석해서 들으세요? 아, 신기하더라니까요. 그 지점을 보면.
1: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네. 심지어 그 촬영 사투리 촬영을 할 때도 사실 저희가 따로 막 대본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사실은 그냥 랩이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유 프리스타일 랩이거든요.
0: 그러니까 더 타고난 것 같잖아요. 네.
1: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 이제 순수한 시선으로 그냥 질문하는 거. 야 나랑 나로 끝나는 거랑 노랑 노로 끝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순수하게 질문을 하면 그때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더라? 그러면서 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근데 진짜 완전 자유 연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대본이 있는 채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0: 아니 왜 그리고 저는 제일 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우리 고모가 하는 말이라고 우리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러면서 나는 우리 고모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기억을 안 나요. 예. 그냥 고모의 목소리 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지 우리 외삼촌이 어떻게 얘기하셨나 말투.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딱 네. 놓고 진짜 문장도 아니고 단어 하나 놓고 이게 우리 외삼촌이 하던 말이다.
1: 맞아요.
0: 30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다. 이런 걸 보면 네. 기본적으로 청취력이나 아니면 관찰력이 것 좋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2: 기억력도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했던 말을 그렇지. 딱 이렇게 네. 가져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좀 따라하고 누구든 이게 사투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나중에 지나가 따라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고 새로 사귀면은 그 친구 말투를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 리뷰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 배우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사투리도 고모가 하는 말인데 삼촌이 하는 말인데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전국적으로 고모 말투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고모도 그런데 막 이렇게 댓글 달린 거 보면 저도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0: 네. 두 분이 네. 원래 이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네. 친근한 있게 그다음에 좀 잘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요?
1: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도
0: 대학교 다닐 때 네. 같은 과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아닌 곳에서 온 친구들은 다 뭐 하숙이나 자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기 싫으면 그 친구들 집에서 가끔 신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얘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온 친구 집에서 주로 기거하는가를 대충 알게 되더라고요. 말이 비슷해져가지고 네네. 약간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 약간 어색한 전라도 말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참 우리 인간이 아 모습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말도 비슷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우리 2030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예. 많이 하시죠.
1: 예.
0: 네네. 사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젊은 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고민도 참 많으실 텐데 이게 두 분은 이 MZ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잖아요.
1: 예.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느껴져서.
1: 어떠세요?
2: MZ라고 맨 처음에 그 단어가 유행하고 저희한테 MZ세요라고 물어보면 좀 멋쩍은 마음이 사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 안에 묶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연령대만 보면 맞아요. MZ.
2: 그러니까 맞잖아. 네,
1: 맞아요.
2: 근데 내가. 그게 80년생 초반까지 너무 올라가니까. 이 큰 스펙트럼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이 큰 스펙트럼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제 2030 여성분들, 네. 20대, 30대 여성분들 얘기를 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시면서 뭐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좀 생각하고 이러시나요? 사실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혹은 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 이런 거는 좀 다른 세대이고 다른 젠더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2: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네. 주거의 불안정성이 가장 힘든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물론 2030 여성뿐만 아니라
1: 맞아.
2: 다른 성별, 다른 세대까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저희처럼 살아가는 여성분들 그쵸. 사이에서는 더욱이 좀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청약을 넣는다고 맞아. 해보더라도 거기 카테고리 안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전혀 없기
1: 때문에 결혼 안 한 여성이 이제 주거를 네. 바라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0: 네. 결혼하지 않은 네. 여성의 네. 주거는
2: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러네요. 실제로 청약을 최근에 한번 해봤는데 네.
1: 어떻게 됐나요?
2: 가점이 거의

0: 0점인
1: 없죠.
0: 수준이라서
1: 마이너스 아님 다행이에요. 네.
0: 이거를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없구나를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네. 거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맞아.
2: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문화권보다는 좀 많은 것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맞아. 그래서 네. 비혼 출산도 거의 없고
0: 네. 네. 네.
2: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맞아 그런 경제적인 어떤
0: 맞습니다.
2: 위치에 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막는다기보다는 가정을 너무 안 하는 것들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근데요. 네. 전 그게 늘 궁금해요. 네, 너무 심각한 이슈로 가니까 두 분이 눈빛이 지금 너무 진지해.
1: 네, 저랑
2: 이게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고 또 어떻게 살든 어떻게 보면 평생 이제 그 문득문득 경험하는 건데 저도 책을 쓰면 이건 진짜 역작이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읽지 않으시는 책이 있고 야 이거는 그냥 그 뭐 똑같은 책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좀 아우 좀 편안하게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뭐 역작이라는 느낌까지는 굳이 안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또 책이 있어요. 두 분한테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야 이건 정말 웰메이드다. 이건 정말 네. 반응이 좋을 거고 사람들이 네. 많이 봐주실 거다. 근데 네. 그러면 오히려 안 보시고.
0: 맞아요. 맞아요.
2: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빵빵 터지지?
0: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거의 뭐 모든 경험이 그렇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중들의 마음을 아직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
2: 여전히 그렇게 네. 많이. 업로드를 하시고 네.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1: 아직도 제일 공들여서 만들고 정말 오랫동안 편집하고 예쁘게 찍고 예쁘게 만든 것들은 안 봐주세요. 근데 이제 야 이거 업로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작업실에 사무실에서 근데 사무실 막 구석에서 막 휴대폰으로 막 띨롱 찍은 거는 너무 좋아해 주세요.
2: 어떻게 찍었다고요?
1: 그냥 띨롱 뭐라 표현할 거냐 띨롱 딸롱 사투리지요.
2: 띨롱도 사투리예요?
1: 네. 대충 맞아요. 네, 대충이야.
2: 대충.
1: 네, 대충 하고 막 띨롱 찍었다는 거예요. 띨롱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0: 네.
2: 아, 제가 그쪽 친구들 되게 많은데 네. 네, 띨롱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1: 제가 약간 엄마가 사용하시는 약간 단어 같은 것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 거 엄마가 창조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다 모르더라고요.
2: 네. 아니, 왜냐하면 그쪽 친구들 물론 다른 지역 친구들 네. 많은데 분명히 저런 말 없는데 자기가 네. 만들어놓고 아 우리 동네에서는 계속 쓴다.
1: 다 쓴다.
2: 아, 네. 다 쓴다. 맞아.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1: 엄마랑 쓰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0: 그치 그치. 우리 집에서 썼다.
1: 근데 약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약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다 같은 말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를 다 안녕하세요라고 안 하고 자기 말맛에 막 맞춰서 바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시소도 그렇게 나온 거고
0: 그치, 그치.
1: 안녕하시에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다 그냥 다 같은 말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다 바꿔버려.
2: 표준어라고 하니까 마치 정답이 있는 말 같은 그런
1: 네.
2: 강박이 있잖아요.
1: 네.
2: 오히려 사투리라고 하는 그런 톤의 언어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게
1: 틀이 없어요.
2: 그런 또
1: 뉘앙스만 전달하면 된다. 약간 그런 자신감 있게 그냥
2: 그거 부럽다. 네.
1: 기세로 살아버리는.
2: 자 그렇다면 그 여기서는 좀 또 결이 다른 질문 하나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막 여러 종류를 지금 제가 준비해 본 적이 오랜만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잘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2: 잘 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대답 드릴 때 난감하고
0: 네.
2: 그리고 저도 심지어는 대답 드릴 때마다 바뀌고
0: 맞아요.
2: 네.
1: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0: 좋아하는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2: 위안이 된다.
0: 동의합니다.
2: 위안이 됩니다.
1: 많은 분들이 이제 너는 이거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 이렇게 많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나? 똑같은데 그냥 해야 되는 그치. 일이라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 어떠세요?
0: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직업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순간부터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만 재능이 조금 있었나 보죠. 잘하는 일이었나 보죠.
2: 재능은 네. 엄청나 보이십니다.
3: 네. HD 현대사모 무한군 의회 목포무한 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

0: 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말하는 거는 사실 저희 둘 다, 그러니까 저희 다 하말로마니까 말이 끊임없이 밤샐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하는 거는 자신 있어서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한데
4: 뭐 적성에 잘 맞는 거기도 네. 해.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 콘텐츠라는 게 계속 마감이 짧게 짧게 있다 보니까 좀 질리는 성격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특히 좀 그런데 네. 한 가지 일을 마감이 빠르고 막 1년씩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막막한데 이게 마감이 거의 주 단위로 있다 보니까
3: 맞아요.
4: 그렇게 빨리빨리 좋아요. 사이클이 바뀌는 것도 적성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주를 한번 봤는데 제가 무선통신 사업이 잘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 그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4: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3: 글로벌한 것도 맞다고 네, 했거든요.
4: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오프라인 사업에 살짝 맛을 보던 때였는데 그게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아, 웃겨.
4: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사주의 무선통신 사업. 크게 보면 무선통신 사업 맞죠?
4: 네. 네, 네.
5: 아,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아, 적성에 맞는다가 좋아하는 것과는 반드시 네. 일치하진 않는 네. 거 맞네요. 진짜. 네, 네, 네. 네, 네.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무조건 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직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이제 잘 안, 거의 안 싸웠다.
3: 네. 네,
5: 서로가 서로 잘 돕고 있다. 사실 그러면은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일하기 때문에 서로 또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준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로는 있지 않을까요?
3: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5: 동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리 친하고 네. 가깝고 호흡이 잘 맞아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꼭 한다. 이렇게 반드시 지키는 룰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이게 너무 서로 이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서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기억을 잘 더듬어 봐주세요.
3: 지금은 사실 이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업자로 지낸 시간이 저희도 한 8년, 9년이 돼가가지고 그냥 친구로서 뭐 지키는 선이라면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듯이 뭐 막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겠지만 이제 동업자로서는
4: 그 완전히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사이클에 거의 일치하게 저희가 평소에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하고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저희가 놀려고 약속을 잡는 거 아니고서는 굳이 막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막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 생각이 나고 일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왜 안 사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네. 많이 받거든요.
3: 왜 동거인이 따로 있느냐라는 네. 질문 진짜 많아서.
4: 친구들끼리 또 여기 친구 살고 제 친구 또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거는 이제 친구가 집에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한 번씩 잘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밤 10시, 11시만 돼도 친구 얼굴 보면 갑자기 일 얘기가 막 하고 싶어.
3: 맞아.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
5: 출근한
4: 아까 봤던 아까 봤던 메일이 막 생각이 나면서
3: 갑자기 작가 이렇게
4: 그거 했나? 그 내일 그거 해야 되나?
3: 맞아.
4: 자꾸 이런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네. 예전에 저희가 다 그런 것들을 거쳐 보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하고 네. 있습니다.
3: 출근했을 때 왜? 근데 물론 출근했을 때 이제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모든 뭐 놀이기 같은 것들을 하지만. 출근했을 때 외에는 거의 그냥 연락을 하지 않는 걸로 뭔가 무언의 합의를 약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도 친구로서도 동업자로서도 약간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5: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네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3: 네. 네.
5: 공유하거나 아니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서로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3: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5: 약간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네. 느낌이 있다는 그 표현을 하신 적도 어떤 분이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없는 장점이 있겠죠.
4: 네. 그럼요.
5: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보다 빠르게

0: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도 이제 좀 슬슬 이제 정년 퇴임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슬슬 친구랑 동업을 할까 생각 중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1: 근데 네. 뭔가 어떤 뭔가 딱 꼭 집어 말하기보다 그냥 아예 사실은 다 뜯어보면 저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완전히
0: 채널에서 영상 그 업로드 하실 때 보면 진짜 네, 진짜 극과 극인 사람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시긴 하죠. 그러니까 안 맞는다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다른
1: 퍼즐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서 뭔가 하나를 물론 이제 친구가 부러운 지점도 있고 친구가 있어서 감사한 지점도 있지만 저 친구한테도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뭔가 이거를 내가 저 친구의 장점을 내 장점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다기보다 그래 너도 나 필요하지? 나, 그대로 있어라 나도 너 필요하거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많이 굳이 다르시니까 하자면, 네. 많이 다르시니까 오히려 그래 상부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예전에 없는 종류의 직업을 가지신 거죠. 제가 20대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직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수로 보면 다수는 아닌 그런 그렇죠? 이런 채널을 하시고 영상을 올리시고 이걸 나의 일로 삼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 또래 어른들이 곱지만은 않은 시선, 걱정도 있는 시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떤 말을 들으셨고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1: 사실은 오히려 응원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정말 많은 것들을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하게 가져가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저희가 클 때만 해도 40대에 결혼 안 한 여자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이 아예 롤모델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야 이제 뭐 비보 TV에 뭐 소근이 김숙님이나 아니면 최하정님이나 이영자님이나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성들의 삶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저희가 클 때만 해도 40대에 결혼 안 한 여자 뭐하고 살아? 50대 뭐하고 살아?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려지지가 않았었거든요.
0: 옛날엔 드라마에도 거의 안 나왔고.
1: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0: 나와도 굉장히 부적응적인 분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살 거니까 우리 미래 세대까지는 조금 거창하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하나의 레퍼런스를 남길 수 있진 않을까? 이 다음 세대들한테.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저희는 쌓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대로. 30대 이거 20대 결혼 안 하는 여자애들은 30대 결혼 안 하는 여자애들은 이렇게 뭐 모여서 뭐 같이 대형마트 가서 소분도 하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해.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기록으로 쌓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 보면은 그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뭐죠? 그 이런
2: 라이프 스타일도 있구나 깨닫고 간다 뭐 이런
1: 그런 종류의 댓글이 되게 많아요. 왜 나는 물론 뭐 그렇게 너무 자조적으로 듣고 싶진 않지만 이거
2: 40대 여성분들이
1: 맞아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은 조금 나도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어떤 댓글들도 달리고 오히려 그런 응원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있어. 아우 청춘이야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거 많아요.
2: 맞아.
1: 청춘이 아름답구나.
2: 며칠 전에도 이런 거 달렸었어요.
1: 그런 것도 많고 우리 뭐 그런 것들 왜 응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앞으로보다도.
0: 사실은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이었군요. 우문에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근데 이 예전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맞아.
2: 근데 이게 한번 확 바뀌었던 게 방송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모여서 그냥 뭐 방송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하셨던 분들도
1: 자체를?
2: 지금은
0: 뭐 모든
2: 소위 모든 게 다 올라가
0: 미디어들도 다 이제 이 공간 안에서
2: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그 몇 년 전에 출간하셨던 책 제목이 따님이 기가 세요. 그죠?
1: 잊어가던 책이를
0: 그렇죠. 기가 세다. 이게 참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도 힘든 표현이라고 하는데 기가 세다는 얘기 많이 두 분 들으셨어요?
1: 저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많이 들었다고.
2: 네, 제가 많이. 네. 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네.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편입니다.
0: 안 들으셨다고요?
1: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제가 친구들 이제 한 명만 딱 만들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근데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 영적으로 이제 귀가 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귀신을 봐도 모르고 애가

0: 영적으로는 기아세단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1: 그 하말론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꿈꾸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사실 지금도 초등학생들 보면 맞아요. 이제 직업에서 상위권을 네. 이미 네. 차지하고 있죠.
0: 네. 전 국민이 거의 크리에이터

0: 어떤 그런 선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1: 왜냐면 어린 학생들이 보통 유튜브 하면 돈
0: 네.
1: 많이 번대. 굉장히 쉽게 생각을 보통 많이
0: 맞아,
1: 하잖아요.
0: 맞아. 네.
1: 네. 그런데 이쪽 분야도 엄청나게 경쟁이 많고,
0: 어, 그렇죠.
1: 그리고 굉장히 힘든
0: 네.
1: 경우도 많은데,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악플들이 사실 여과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두 분들한테도 뭐, 어떻게 호평만 있겠습니까? 진짜 왜, 뭐, 못마땅해가지고 막 악플 그 많이 다는 사람들도 있죠.
0: 엄청 많았었죠. 예.
1: 예전에 더 많았나요, 요즘보다?
0: 예전에
1: 네.
0: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훨씬 많았고 지금도 뭐 달리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 악플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또 그냥 관심이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악플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1: 악플이 무뎌진 겁니까? 아니, 악플이 약화된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의 방어력이나 아니면
0: 아,
1: 인내력이 더
0: 둘
1: 강화된
0: 다인 것
1: 겁니까?
0: 같긴 한데요. 근데 1차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그 댓글 필터링 기능이
2: 좋아졌어요.
0: 좋아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많이 입력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이랑 달라진 이유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이제 기껏해야 뭐 십몇 년
2: 맞아, 맞아,
0: 정도니까.
2: 맞아.
0: 예전에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이 계속 좀 발전이 되면서 이게 좀 아노미 현상을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아무 여과 없이 크리에이터들이 다 그걸 봤어야 했는데
2: 네.
0: 지금은 그래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2: 맞아.
0: 좀 막아낼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정신적으로
2: 맞습니다.
0: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왜
0: 네.
1: 저도 이제 왜그뭐 강의나 이런 것들 올라가면 진짜 뭐 머리에 아무것도 든게 없냐 뭐 이런 얘기 하고 달죠.
0: 교수님. 네.
1: 네. 아니 뭐 악플은 진짜 밑도 끝도
0: 맞아,
1: 없잖아요. 진짜
0: 맞아.
1: 밑도 끝도 없잖아요.
0: 근본이 없어요.
1: 아 그리고 뭐 악플에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야? 뭐 고칠 수 있는 걸 고치라고 될거 아니에요. 내가 열받지. 저는 그럴 때마다 딸기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막 이런 거막 먹습니다.
0: 아, 약간
1: 약간
0: 단 것.
1: 기분 전환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거 뭐 인내력이나 의지력으로
0: 맞아요.
1: 하는
0: 되는
1: 거는
0: 거라니까.
1: 그 다음 문제고 살짝 기분 전환하거든요. 이두 분이 나오시니까 아주 생생하게 하여튼 생활의 지혜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좀 미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0: 네.
1: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길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전 궁금합니다. 이, 뭐두 분이 같이 하시든 또 따로 하시든,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 사실은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벌리고 싶은.
0: 벌리고 싶은.
1: 새롭게 벌리고 싶은 일. 왠지 두 분은 이렇게 뭔가 좀 벌릴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그냥 지금 선거 공약이 아닙니다.
0: 네.
1: 선거 공약이 아니니까요. 그냥 생각하고 계시는 거, 뭐 꿈꾸고 계신 거, 그냥 뭐 망상이라고 서로
0: 네.
1: 놀리셔도 괜찮은 일들도 있을 거고요.
0: 저는 입주 청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많은 대중들이 저희를 찾아주지 않으면 저희도 제 인생 있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2: 아, 그치. 우리
0: 우리가
2: 그 얘기
0: 팀으로
2: 많이
0: 왜 벽지
2: 하죠.
0: 도매기 많이
2: 맞아, 맞아.
0: 했었잖아요. 근데
2: 벽지 도매기 진짜 많이 해요.
0: 최근에는
2: 네.
0: 입주 청소. 그거 다 봤어요. 유튜브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입주 청소 뭐 시작하는 법 이런 거다 해보거든요. 건물 청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2: 네.
0: 이거는 유튜브는 사실 끝을 제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정해지면은 저는 이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둘이 어떻게 팀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입주 청소 생각해봤어요. 있으세요?
2: 예. 뭐 우리 그 분담 이미 돼 있잖아요. 벽지 도배도 제가 매니징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하니까
0: 제가
2: 거기에
0: 바르기로
2: 저희
0: 했거든요.
2: 한다 이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죠. 따라가야죠.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1: 저는 그이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내내 한 번도 제 예상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고 너무 즐겁습니다.
0: 세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으로 가야 돼, 입주 청소도.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라디오에 나오셨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두 분은 도대체 무슨 노래 좋아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셔서 네. 저희가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라서 음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내내 이 대담

0: 만 나가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제작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계신 작가님들도 아, 이 두 분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1: 네.
0: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자리를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1: 네.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크게 많이 듣진 않지만 이제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핫한 리센느 친구들의 그 데자뷰. 라는 노래를 이게 네. 대중분들이 우리 향기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 향기 기억해줘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네, 네,
1: 우리
0: 네.
1: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데자뷰 한번 네, 신청해보겠습니다.
0: 네. 네.
2: 저는 뭐
1: 음악 많이 들으세요 저기.
2: 네. 조금 예상이 가능한 답변일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최근에 수민이라는 네, 네. 아티스트 분이 새 앨범을 내셨는데 그 타이틀곡을 플러스 82라는 노래를
0: 플러스 82.
2: 제가 정말 정말 이미 한 100번은 들었거든요.
1: 국제전화
0: 그렇게 좋아요?
2: 네. 곧 있으면
0: 국제전화
2: 곧 있으면 제가 또 콘서트도 갑니다.
0: 오
1: 덕후예요.
2: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콘서트 지금 올출 중인데
0: 오.
2: 그 곡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야 이 노래가 또 한번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네.
0: 가급적이면 두 노래를 다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2: 감사합니다.
0: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유쾌하게 웃었고 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또 이 용감한 청년 두 분의 앞으로도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실 거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저희 기성세대들도 네. 네, 열심히 옆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하말 넘마늘 강민지 서솔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

0: 비타민으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시간 마라톤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여의도 일대 통제가 되겠는데요. 여의 공원로 2개 차로 통제가 예정돼 있고 여의 서로와 서강대교 양방향으로 전차로 통제가 되겠습니다. 서강대교에서 여의도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마포대교나 원효대교로 진입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마포 구간에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성산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고 올림픽대로도 한남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홍지문터널 입구 부근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1차로 피해가셔야겠고요. 북부갈선도로 하월곡에서 신내까지 구리방향으로 정체, 서울양양선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2: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0: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 장남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선버스 회사 3개사 조합원 찬반 투표 역시 찬성 80.5%로 쟁의 행위가 결정되면서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는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라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25주년 추모식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25년 전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신성한 서약을 다시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3.02달러, 2.81%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쌀쌀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52살에 공학박사 학위를 딴 공근식입니다. 과학밖에 모르는 빡빡한 유학생 생활은 삭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주말에 발레나 음악회, 오페라 구경을 갔는데 학생은 입장료가 반값이라 더 좋았습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던 저였지만 연주를 듣고 밤거리를 산책해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했고 생각도 차분히 정리됐습니다. 바쁘고 고될수록 숨쉴 구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아디다스 얘기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다가 다친 이스라엘 군인을 주인공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독일로 갑니다.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선거 결과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3: 김나희입니다.
12: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위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아디다스가 만든 광고 내용이 어떤 건데요?
6: 아디다스가 이스라엘 상위 군인을 이제 신발 광고에 내세운 거고요. 이스라엘 전직 군인이 등장하는 히브리어 광고였고 다리를 절단한 고객한테 신발 하나를 한 켤레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싱글 슈라는 서비스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군인이 2011년 5월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랑 교전하다가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던 군인인데 사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이 나온 거는 이제 수많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은 겁니다.
3: 그런데 아무튼 이 광고를 이스라엘에서만 저기 내보내는 거였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내보내는 거였습니까?
4: 전 세계적으로
6: 대신 히브리어 광고긴 하지만 전 세계로 이제 송출되는 광고였습니다.
3: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광고를 만들었대요?
4: 근데 이게 아디다스 본사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브랜치에서 한 거라 아마 그런 국제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게 부족한 마케팅 참사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상징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건데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다리를 절단당한 사람들이 신발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신발 하나만 팔겠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이거를 이스라엘 군인이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온 건데 이게 사실 본사에서 잘 몰랐을 확률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사에서 내는 광고들이 또 로컬 중심의 광고들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0: 편드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감수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 맞는 걸로 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글로벌 광고냐 이스라엘 광고냐 그래서 그 질문 드렸던 건데
2: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글로벌 로컬이 구분이
3: 없죠.
2: 안 되니까 왜냐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니까요.
1: 물론 공유는 되는데 제
2: 예.
1: 얘기는 기획자가 광고를
3: 기획은
1: 기획을 할 때.
2: 아디다스의 공식 입장은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로컬 이스라엘 브랜치에서 이스라엘 대상으로 만든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네가.
1: 그렇죠. 아니, 그러면 거기는 뭐 아디다스 아닌가요?
3: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이냐 로컬이냐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가자지구 내에서는 이제 그런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주민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리를 잃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 군인은 의족이나 이런 거 라도 있지. 그러니까 신발을 한쪽이라도 신고 하지. 근데 가자지구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치료도 못 받고 장비도 없다.
2: 그러니까.
3: 그리고 가자지구 보건부에서는 그런 서비스나 뭐 어떤 이런 게 있다면 우선순위는 사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1: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마 그러니까 기획자가 너무 아니었던 게
3: 그렇죠.
1: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나가는 광고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서에 맞는 컨셉으로 광고를 제작을 하자라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보편적 인권이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의 어떤 피해나 글로벌적인 감각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을 한 그런 참사 아니냐,
3: 맞습니다.
1: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2: 그렇죠. 그런 이게 사실은 좋은 의도예요. 이게 시작은 사실은 한 10년 전에 인도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인도에서도 이제 그 DP 싱 소령이라고 전쟁에서 이제 한쪽 다리 잃고 의족 러너로 활동하던 사람이 아왜 우리도 신발을 두 켤레 사야 돼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먼저 2016년에 그아두짝 오른 한쪽만 두 짝을 살수 있게 하는 캠페인을 했었고 서비스를 했었고 그게 이제 2026년에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장애인 협회랑 같이 장애인들이 굳이 두 짝을 다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한 짝을 50%에 팔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런 장애인들 11명을 기용해서 모델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군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특정 국가나 군사적 맥락에 개입된 그런 맥락을 로컬 프로모션이 이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소비자들이 그런 갖고 있는 인도적이고 윤리적
3: 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반대쪽 피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 그러니까
3: 더더욱 반발이 심했던
1: 그러니까 한 광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서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정서를 자극하느냐. 여기서 자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참사가.
0: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일반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아는 시대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정치적 입장도 있고 인도주의적이라는 보편적 상식을 좀더 접근하기 쉽고 그런 가운데서 기업들이 옛날처럼 국제적으로 한 지역만을 중심으로 광고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전략 자체가 전 세계의 감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마케팅 참사이고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2년에 동예루살렘 마라톤 대회라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최하는 거기에 아디다스가 후원을 한다고 걸었다가 황급히 현수막을 내려야 되는 반발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일이 2012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라 또 잊어먹었나 봐요. 지금 담당자들은.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될수록 아디다스에는 매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본사 임원들을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막다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노르웨이 국적, 독일 국적, 프랑스 국적 영국 국적이래요. 그 주요 임원들이.
1: 쉽게 말하면 그런 강 건너 불구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0: 그랬다가 이제 더 반응이 심해지니까 이제 갑자기 급해지신 거죠 이분들이.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현지 법인의 중심의 마케팅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적인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마케팅이 필요할 거고 역시나 우리도 대기업 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0: 있습니다.
1: 다만 삼성전자는 그 결과 한국이 정말로 새벽 2시에 달릴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보도도 많이 있었고.
0: 네, 그래서 검증이
1: 한국이
0: 됐죠.
1: 되게 안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글로벌하게 증명됐다는.
0: 그렇죠.
2: 광고에서조차 그걸 표현했었어야죠. 그러려면.
1: 아무튼 근데 삼성전자 입장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영국의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광고를 본 거니까.
2: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제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디다스는 그러면 타격이 엄청 크겠네요. 이거 가지고.
0: 타격이 큰데 아디다스가 지금 세계 그 운동화 시장에서 보면 만년 2위거든요.
1: 1등이 어디예요?
0: 나이키가 1등이죠.
1: 나이키가
0: 1등이고 심지어 아디다스는 그나마 선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12% 조금 넘는데 아, 그 위를 전부 다 나이키가 3배 이상, 2배 이상씩 차지하고 있다가
1: 와, 차이가 그렇게 컸어요?
0: 많이 컸어요. 근데 나이키가 요새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나이키는 1위지만 많이 흔들리는 1위고요. 아디다스는 많이 떨어지는 2위지만 덜 흔들리는 2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이키
1: 잘하면 네. 전세 역전도 한번 꾀해볼 수 있었던
0: 전세 역전까지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세 역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아디다스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 참사를 계속 일으키면 사실 1위 자리를 넘보는 게 더 멀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나이키 같은 어떤 세계 글로벌 운동화 브랜드들이 다 같이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디다스가 이런 사고를 쳤다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1: 불매운동도 되게 심하게 일어났고 이번 건 때문에.
0: 이번 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에서는 불매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둘 다 사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나이키도 점유율이 점점 줄어든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 내수시장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거의 퇴출되기 직전까지.
1: 왜요?
0: 당시에 그 신장 위구르 면화를 쓰지 않겠다라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선언이 있었고 거기에 나이키랑 아디다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를 정말 활활 불태워서 화형을 시키는 내용의 영상들이 상당히 SNS에 많이 유포가 됐죠.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그 토종

0: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거 안 쓰겠다고 했던 이유는 중국의 그 인권 탄압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2: 네.
0: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정반대로 지금 접근한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2: 내로남불 같은 거죠.
0: 그런 거죠.
3: 그게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있는 법인의 마케팅 권한이 독립적이어서 생긴 일이거든요.
0: 그러니까 그나저나 팔레스타인 반응은 어떤지는 좀 나왔어요? 이 광고에 대해서?
2: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는 우리 쪽 피해자들은 치료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자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건 가자지구 보건부의 입장인데 가자지구 전쟁으로 사지를 잃은 팔레스타인인이 8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중에 3천 명이 어린이로 추산이 됩니다.
0: 야이고.
2: 이런 상황인데 이런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한 이제 분노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정반대로 자 이렇게 했는데 사과문을 냈어요 아디다스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사과에 대해서는.
2: 이스라엘 당국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아니 이스라엘인들은.
2: 아 이스라엘인들.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이 광고 잘 모르더라고요. 광고가 아직 이렇게 막 확 퍼지기 전에 네. 이런
0: 초장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일단 정리는 됐네요.
3: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이제 현지 그 아디다스 담당자들이 국방군 출신이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0: 네? 그래요?
3: 예, 그 IDF라고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출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내놨을 텐데 그런 이제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부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고.
0: 왜 억울해요?
3: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런다.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마스랑 교전하다가 다친 건 맞으니까.
3: 예.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자꾸 그렇죠. 가해자로 몰아가냐.
3: 맞아요. 네. 그 프레임 자체를 이스라엘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또 일반 시민들은 조금 달라요. 일반 시민들은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 자기네들의 생활 터전에 불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안정적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점에서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이 하마스잖아요. 근데 사실 하마스는 그냥 정당일 뿐이지 일반 팔레스타인 시민하고 굉장히 분리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를 하마스 취급하지라는 그런 불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민들 중에는 상당히 이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김영미 대표가 현재하고 계속 소통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 가자 전쟁이 지금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3: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렇게 잊혀졌다 싶을 때 이제 폭격이 더 심하거든요.
0: 그러니까
3: 뭔가 이렇게 뉴스가 팔레스타인 이슈가 나는 거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기회인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저한테 늘 그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뉴스 좀 많이 한국에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하네요.
0: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세요.
2: 네, 책임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3: 결국은 그게 우리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우크라이나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뉴스에 막 나가다가 갑자기 팔레스타인으로 토스되고 또 네팔 뉴스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이슈가 잊혀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나 폭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대요.
3: 지금도 그렇죠. 많이 이렇게 전화하면요. 이렇게 막 들려요.
0: 소리가 들려요.
3: 예, 들려요.
2: 사실 외신에서도 많이 가자지구 관련해서는 많이 쏟아지는 건 맞는데 특히 국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또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변을 하자면 너무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 이란 전쟁 이후에.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가자지구 뉴스가 막 쏟아지는 거를 보면서도 이걸 다루지 못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자지구 상황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다음 달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죠. 그러면 분명히 네타냐후 총리가 그 총선에 맞춰서 가자지구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 전에 뭐 언론이 움직이든 국제사회가 움직이든 그거를 어쨌든 일종의 방어벽이라도 세워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주입해 주는 게

0: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아무튼 다음 달에 총선이 이제 있긴 있는 거죠.
2: 맞아요.
0: 있습니다.
1: 예. 네타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 만약에 이제 그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올 확률도 높아요 지금.
1: 그래요.
2: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재편이 되는 거고 새로 재편이 된다고 다 그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지금 후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차라리 네타냐후가 훨씬 낫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군부 정치로 이제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대항마들이 대부분 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민주주의 가치나 이런 거하고 이제 계속 어긋나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아디다스 광고 때문에 한번 확 이렇게 일어나니까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을 세계가 이해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1: 역설이네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송현서 기자님 같은 분이 회사에 한 명이 이걸 다 감당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이 뭐 대륙별로 나눠서 뉴스를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1: 그러면 송현서 기자가 회사에 가서 네. 이 방송을 회사에 틀어놓으세요. 지금 이 대목을.
0: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다뤄보겠습니다.
1: 지금 김영미 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압박을 하잖아요. 책임감을
0: 하겠습니다.
1: 느끼시라고.
0: 아 근데 정말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가자지구의 상황 특히 2023년 10월 7일 당시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전쟁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너무 잔혹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잔혹함을 잔혹함으로 받았고 또 그게 서로 교전이 됐고 여기에 네타냐후라는 어떤 전쟁 광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국내에서도 관심을 물론 국내 언론이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3: 그리고 네.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일단 끝나고 여전히 공습은 계속되지만 있는 거는 그나마 반가운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자 지역에 지금 그 고립이 계속되고 있던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같은 것들이 지금 재건 사업은 시작한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그 가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뭐 하마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는 거의 정당의 뿐이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 고통을 받는 것들은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디다스 광고가 가자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위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일로 가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승리를 했다. 좀 일단 송현석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0: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한당이 동부 작센아날트주의 주의회 선거에서 44%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주류 정치권은 그 방화벽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원칙으로 이 극단주의 정당과 연정이나 어떤 협력을 굉장히 거부해온 그런 그 어떤 관례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한 당이 주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게 뭐 2024년 튀링겐주가 유일했는데 그때는 그나마 승리폭이 크지 않아서요. 다른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을 해서 이 집권을 막아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너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집권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된 이 주의회 선거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서 이 당이 창당 이래 최대 득표를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1: 그러면 이 주에 정부도 구성을 하게 된다?
0: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3: 아직은 아까 전체 83석인데 지금 39석을 확보해서 맞아요. 3석이 모자르긴
0: 과반은
3: 해요.
0: 과반은 모자라죠.
3: 그래서 과반은 안 되는데 3석은 사실은 이제
0: 연정을 하면 되죠.
3: 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화벽 때문에 원래 이제 기존의 독일 정당들은 절대로 AfD랑은 연정도 안 하고 뭐 협의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금 과연 그게 지켜질지가 지금 귀추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흥미로운 거는 그 BSW라고 좌파 포퓰리즘 정당이 있는데 여기가 사회경제 정책은 좌파예요. 근데 이민 문제는 여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여기가 몇 석을 얻었거든요. 이번에 여기 그 주의회에서.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연정은 안 한다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가 다수당이 됐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과연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게 워낙 근데 거의 과반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네. 행정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확정까지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1: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나치 이후 처음으로 네.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이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째 이 작센 아날트 주라는 이 여기가 과거 구동독입니까?
3: 네, 구동독입니다.
1: 구동독입니까?
3: 네. 구동독이고 여기가 뭐 아주 큰 주는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많은 주인데 네. 그 통일 이후에 인구가 한 25%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1: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낙후돼 있는
3: 많이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AfD가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AfD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청년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투표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최대우가 그러니까 기동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던 곳인데 최대우 표도 많이 빼서 오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청년층이 가장 지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여기가 1위 득표를 했고, 네. 70대만 빼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이 정당에 투표를 하고. 남성들이 거의 과반을 했는데 여성들도 한 40%가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이런 우파 극우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과거에는 되게 이제 작은 집단들에 갇혀 있었는데

0: 이게 지금 점차 더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게 되죠.
1: 그럼 이런 선거 결과가 이 주에서 나타나는 게 주의 특성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대한당에서 이 주에 막 그러니까 캠페인이 오히려 더 요인이 컸다고 봐요. 물론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2: 연결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 주의 어떤 특성 때문에 지금 독일 대한당이 승리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독일 전역에서 불고 있는 극우에 대한 어떤 그 호감 이미지가 상승했다. 그 중에 하나인 거고.
1: 뭐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 이 주로 많이 유입이 됐다거나 그런 것도
0: 그렇지도 않아요.
2: 그렇지
0: 왜냐하면
2: 않아요.
0: 여기는 독일 평균이 한 15%인데 여기는 한 9%밖에.
2: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가 줄어든 주여서 그리고 그래서 외신이 뭐 BBC나 뭐 가디언이나 이런 외신들이 소개를 할 때에도 작세 아날투주가 특별하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독일의 작은 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3: 여기가 되게 다른 뭐 대도시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게
1: 그게 많이 작동을
3: 했다. 많이 작동을 했고
1: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막 이러니까.
3: 네, 그 중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는 이제 이민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반이민 정서가 특히 심해요. 여기가.
1: 그래요?
3: 왜냐하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이주민들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1: 직접 직결되지도 않는데
3: 그렇죠.
1: 다른 예. 데를 보면서
3: 그러니까
1: 내 문제를 느낀다.
3: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느끼는 게 아니 국가가 나를 도와줘야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저런 테러리스트 같은 생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라는 직접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던 동네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독일 대한당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 이 그럼 독일 대한당의 주 총리 후보도 있다면서요?
2: 네, 30대고요. 울리히츠 그문트라는 이제 남성인데, 되게 젊잖아요. 1990년생이거든요. 원래 방향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원래는 정치에 들어온 거는 기독민주당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4년에 당적을 옮겨서 이제 독일 대한당으로 들어왔고 굉장히 당내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젊고 대중에게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당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다른 당원들이 막 질투가 심할 정도로 좋았다고 하는데 실체는 전형적인 극우 강경파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1: 그래요?
2: 2014년에 당적을 옮긴 것도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왜 구제금융을 해주냐 왜 그걸 도와주냐라는 거에 불만을 품고 지금 독일 대한당으로 옮긴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인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쪽은 냉탕, 한쪽은 온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대중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호감을 주는 이미지라서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에서 70대를 제외하고 인기를 얻은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이 인물의 솔로 이벤트. 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1: 쉽게 뭐 세련된 스타일의 극우 인사.
0: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되게 막 팔로워도 엄청 많고 거의 극우 맘단이에요. 캠페인 자체를 할 때 이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캠페인을 한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2008년에 유럽의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그 이제 유럽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 과연 남유럽의 그 잘 사는 국가들이 지원을 할까 말까고 이 AfD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극우 정당이 아니었고 이제 그런 유럽의 지원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2014년 15년이 되면서 그 동독에서 이게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동독에서 이런 그 극우주의자들이 당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가고 이제 극우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리지그문트 같은 경우에는 슈피겔지에서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1: 그랬어요?
3: 이렇게 위험한 표지 남자.
0: 남자 위험한 네. 남자 이렇게 이 사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이런 거 뭐 완전 호감이에요. 얼굴도 착하게 생기고. 그 티없고 말고 항상 웃고 네. 있고 그리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근데 슈피겔에서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 왜냐면
1: 그러니까.
0: 이 사람의 우리가 흔히 극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스킨헤드 이런 거잖아요 막
1: 그렇지.
0: 되게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머리 빡빡 갖고 모여가지고 막 욕하고 뭉쳐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건데
1: 막무가내다.
0: 막무가내로. 이 사람은 마치 합리적인 것 같고 되게 친근하고 캠페인도 가면 무슨 파티하는 것처럼요 다. 그래서 기존에 막 구호 외치고 강력하게 막 악을 쓰고 때를 쓰는 이런 극우 이미지가 아니고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뭔가

0: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만 이 사람이 독일의 이제 소수자들부터 피해를 입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해서 슈피겔의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1: 선거의 이용으로 선거 들고 이용해. 나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에요.
0: 나를 홍보해줘서 고마 이러고 거기서 사인하는 거를 자기가 올려 소셜에.
2: 이 인물이 왜 독일에서 이 독일의 어떤 한 주에서 주의회 선거에서 선거했을 그 승리를 했을 뿐인데 주목을 하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나치의 대량학살 범죄에 대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모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사실 독일 대한당 안에서도 이건 좀 너무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의 인사입니다.
3: 그 정도예요?
2: 그런 인사가 주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그 이번에 주의회 선거를 치렀지만 이 주가 한국하고는 지방선거의 시스템이 달라서 주의회 선거가 쭉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건데 이 주의회 차례 한 번에 치르고 나면은 한 번에 결과가 나오고 말지만
3: 전국 동시선거가 아니에요?
2: 동시선거 아닙니다. 네,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회 선거의 결과가 앞으로 남은 일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에게도 그렇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큰 주들이 아직 안 했어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 이제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그렇네. 판단을 하는 거죠.
1: 근데 이제 율리 지그문트가 30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 그다음 신선한 정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독일 국민들에게. 근데 이제 저는 이 독일의 정치 상황이나 선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지그문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유럽에 대한 반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민자 정책이라는 게 이제 북아프리카, 아랍이나 이런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남유럽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럽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온 이민자들은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1: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이 AfD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거는 단순히 그런 불법 이민, 불법 이민의 가장 강경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충분히 독일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인종이 뭐가 됐든 걔는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그러니까 뭐 남유럽 포함해서 심지어 독일 사람도 똑바로 이것도 똑바로 독일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
3: 그게 나치 놀려고 뭐가 달라요?
0: 그래서 비판을 받는
2: 아까
0: 거죠.
2: 말씀드린 네.
1: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뭐 이 굉장히 충격이 컸죠. 독일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박살이 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이제 한 세기가 거의 지나갈 때쯤 되니까 다 잊혀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3: 그러니까.
1: 더군다나 유럽 연합이라고 유럽의 국가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거기에는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이 같이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거에 대한 정서적으로 박탈감 같은 게 독일 정치 정서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예요.
3: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를 하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요.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파 정당이 독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독일 사람들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 대한당의 지금 공동 대표하고 연방 하원 원내 대표 중에 알리스라는 굉장히
0: 알리스
1: 그러니까 이 극우 정당에 나온 사람들이 다 비주얼은 일단 잘하고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인데 이분이 반이민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시거든요. 근데 이분 스위스에 살아요. 근데 또 세금은 스위스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이 당에서 얘기하는 근데 본인은 또 여

0: 스리랑카계 스위스 국적의 여성과 와이프를 함께 두고 살고 있어요. 애도 둘 키우면서.
1: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들이 저렇게 말은 삐까번쩍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거 실속을 차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를 다녀온 사람하고 잠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프랑스 대선이 내년에 있죠?
3: 네, 내년에 있습니다.
2: 마리르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아, 지금
1: 그렇죠? 맞아요. 네.
2: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아요?
3: 2위하고의 격차가 일단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2: 그래요?
3: 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격차 크고 마리르펜이 대선만 이제 내년에 대선에 출마를 하면 네 번째 출마거든요. 임기 5년이니까 20년째 대선을.
2: 참고로 이제 르펜은 네. 프랑스 극우정당의 리더.
3: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째 지금 대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CNN이나 BBC나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르펜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 그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고 호감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젊은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고 그런데 중간에 노란 조끼 그 시위가 있었고 국민연금 관련된 어떤 국민들과의
2: 엄청 컸죠.
3: 이제 그게 생기면서 지지율이 꺾인 다음에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크롱은 계속해서 그 지지율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다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뤘 르펜이 정말 될 뻔했거든요. 될 뻔하다가 간신히 막아섰는데 마크롱은 이제 3선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이번에 르펜이 된다.
1: 그러니까 막강한 네. 상대 라이벌이 없어진
3: 없어요.
1: 거예요.
3: 네,
1: 마크롱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크롱과 비슷한 인지도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르펜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이런 방화벽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는 극우 후보가 나오면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을 가면 나머지 후보들이 다 사퇴해줘요. 그래서 이쪽에 한쪽에 표를 몰아서 극우가 안 되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르펜이 그게 결선 투표를 안 가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바로 당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과반을 못 얻는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 나머지 후보들이 사퇴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표가 몰리겠느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독일은 주 정부지만 네. 프랑스는 대통령이잖아요.
3: 그렇죠. 네.
2: 이건 뭐 파괴력이 다른 거고 조금만 더 하면 스페인도 내년에 총선이 있죠.
3: 네. 스페인도 지금 내년 8월까지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2: 네.
3: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현재 그 세우타 이민 사태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의 부패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또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2: 그런데 현 총리는 일단 이른바 좌파.
3: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런데
3: 네.
1: 이번에 세우타 사건이 컸어요. 그 지금 스페인에서도 어마어마한 국민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세우타 사건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2: 스페인도 극우 정당이 있나요?
3: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산체스 총리의 사회노동당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이미 극우 정당들끼리 연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독일 대한당이 주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이 스페인 보수성의 국민당 대표가 독일과 유럽의 위대한 희망을 가져다 줬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기네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1: 근데 지금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형제당 거기가 아무래도 우파 성향이 강한 데다가 지금 뭐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번에도 다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전체에서 이렇게 극우 정당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 저는 그 유럽 연합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도 일방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거다라고 각 나라마다 강요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사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유럽 전역에 진짜 각 나라마다 극우 정당들 다 있거든요.
2: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 중요한 그 저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주요 국가가 극우 정당이 집권을 해.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0: 그러냐. 그래서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우파 총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하고 사이 안 좋잖아.
1: 안 좋죠.
2: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탈리아를 그렇게 보편화해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거기는 원래 좀 미국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정세가 안 좋아서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사례로 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0: 아니, 진짜로 그 유럽의 그 저기 극우 정당이 집권해서 트럼프하고 손잡으면 진짜 그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죠?
3: 근데 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자체는 미국하고 원래 성향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단독으로 움직일 확률이 얼마나 크냐인 겁니다. 사실상 유럽 연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그 유럽 연합을 통째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 야망을 절대 거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0: 그렇겠죠?
3: 문제고
0: 그렇죠.
3: 유럽 연합 안에서 그러면 이탈리아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해서 미국에 맞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냐. 그렇지 못할 거라는 그 우려가 나오는 게 지금 프랑스, 독일이 가장 센데 프랑스, 독일이 이 구구가 차지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 목소리에 따라서 미국하고 손을 잡아버릴 거예요.
0: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유럽 여러 나라가 갖고 있는 공포가 러시아의 침공. 이 공포가 있잖아요.
3: 네.
0: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2: 그 르펜이 뭐 자기와의 푸틴과의 관계를 막 과시하다가
3: 저번 선거에서
2: 선거에서 이제 날라갔죠.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프랑스 같은 데는 아, 저 러시아라는 코드를 꺼내는 순간 선거에 그러니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거리는 둘 거다.
2: 네, 맞아요. 그래서 푸틴 편을 드느냐 트럼프 편을 드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극우 정당들의 이제 정치적 딜레마가 있는 건데 지금 남미도 극우들이 많이 이렇게
0: 그러니까.
2: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 남미는 또 적극적인 트럼프 지지거든요. 그래서 남미와 비슷하게 그 적극적으로 그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고 또 11월에 중간 선거 결과가 또 있잖아요. 그때 가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이제 유럽 연합이라는 어떤 한 큰 통째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각자 쪼개져 갖고 다른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을 유럽 연합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기존에 뭐 좌파가 됐던 뭐 이 유럽에 있었던 기존 정당들 지금 극우 정당에게 이제 패하고 있는 이 정당들이 굉장히 고인물이었다는 맞아. 거예요.
3: 너무 못합니다.
2: 너무
3: 그게
2: 못하고.
3: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0: 시대 조류에 완전히 낙오돼 있었다.
2: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정치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0: 알겠습니다.
1: 네. AfD는 약간 유럽 극우들끼리도 약간 왕따예요. 너무 발언이 세고 그래서 뭐 SS 친위대를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요 당직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배들도 하는데 이 사람의 보좌관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지금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로비 받은 걸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AfD 이쪽은 그러니까 러시아 특히 동독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러시아와 관련이 있었던 지역이 있어서 좀 다른 유럽보다는 더 러시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유럽의 극우 정당 얘기는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죠? 오늘 이제 그 시발점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3, 2, 1, fire.
7: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

0: 201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6: 권용주
5: 강다솜의
6: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7: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10: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해양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2: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

0: 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 가운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3.02달러, 2.81%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물은 전장보다 2.43달러,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 유종 모두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선버스 회사 3개사 조합원 찬반 투표 역시 찬성 80.5%로 쟁의행위가 결정되면서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는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라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25주년 추모식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25년 전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신성한 서약을 다시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 장남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7: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죠.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그 위에 석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6: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
1: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명절 기차표 예매하려고 광클했는데 실패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1: 아, 제 주변에 표 못 구해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2: Don't worry. 걱정 마세요. 패자 부활전이 남았습니다.
1: 그게 뭐예요?
2: 예매한 명절 승차권의 결제 마감 시한이 15일 밤 12시까지인데 이때 깜빡하고 결제하지 않은 표들이 무더기로 취소돼 다시 나오거든요.
1: 그러면 그때 다시 광클인가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코렐 앱에서 예약대기를 미리 신청해두면 결제 기한을 넘긴 취소표는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단, 좌석 배정 알림톡을 받으면 그날 저녁 6시까지 꼭 결제하셔야 예매가 확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더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추석이 코앞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2: 에, 어떡하죠? 지금부터 1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1: 오늘 올댓가 추억의 아웃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인지 기자와 함께 AS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수입 전기차 관련 소식, 그리고 봄, 가을, 낮 시간 충전 할인이 되는 전기차 충전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정비상담하는 날입니다. 오산대학교 문학군 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10: 권용주
9: 강다솜의
10: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9: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레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11: 영화 택시운전사 보셨어요?
9: 우리나라 드라마.
11: 네, 그러니까 네, 송강호 아, 주연의.
9: 영화. 네네네, 네. 봤어요.
11: 거기 보면 택시들 많이 나오잖아요.
9: 네.
11: 그 자세히 보면
9: 네.
11: 운전석 옆에 아웃사이드, 즉 미러가 있는 게 아니고
9: 네.
11: 저기 본닛 옆에 달려 있습니다.
9: 본닛?
11: 좌우에, 저 끝에.
9: 네. 네네네네네, 기억나요.
11: 옛날 차들 거기 많이 달려 있었죠.
9: 네, 네, 네. 근데 왜 달려 있죠?

0: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싹 없어지고 네. 운전석 좌우로 왔어요.
1: 원래는 운전석 좌우가 아니라 그 앞에만 그 있었어요.
0: 펜더 위에 부착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아웃사이드 미러는 1911년에 자동차 경주 때 등장을 했던 거고요.
1: 네.
0: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동차의 거울이 왜 필요하냐 이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자동차가 급증하고 고속도로가 발달하면서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미러가 안전장치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좌우에서 자동차가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주요 나라에서 법규를 제정하면서 사이드 미러 장착을 의무화시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거 아세요? 사이드 미러가 운전석만 있었습니다. 저 쉽게 말하면 동승석 바깥쪽은 없었어요.
1: 오호.
0: 기술의 한계로 동승석 거울은 운전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사각지대가 심했던 거예요.
1: 그런데
0: 기술 개발하면서 거울면을 볼록하게 만들어서 시야를 넓힌 볼록 거울이 도입되면서 드디어 동승석에도 기본 장착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거울에 새겨진 그 유명한 문구가
1: 그거군요. 네. 사물이 거울에 그렇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0: 늘 써 있죠. 영어로도 써 있고.
1: 네.
0: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는 일본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미러가 펜더에 부착이 됐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펜더미러 장착을 의무화했던 일본이 1983년에 도어미러로 전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전에 국산차는 거울이 아예 없거나 한쪽에만 도어미러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1975년에 출시된 현대 포니를 보면 양쪽에 펜더 미러가 기본 장착됐고요.
1: 네.
0: 이걸 그 당시에 사이드 미러는 보닛 앞에 달린 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83년 일본이 의무화를 폐지한 다음부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수출을 해야 됐잖아요. 수출 기준이 당시에는 도어미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지 않고 디자인을 통일했던 거죠. 일반 승용차들은 1985년 전으로 출시된 현대 스텔라, 소나타, 프레스토 이런 차들의 도어미러가 전면 채택됐고 포니2 픽업 모델이 1980년대 후반까지 펜더미러를 고수하며 가장 마지막까지 형태를 유지했던 차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마이카 붐이 일지 않습니까?
1: 네.
0: 소비자들이 펜더미러는 이거는 구형 아재들의 차다. 이렇게 여기면서 세련된 도어미러가 달린 차를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펜더형을 보면 너무 반갑죠. 클래식의
1: 그러네요.
0: 상징이에요.
1: 자, 지금까지 기록된 자동차 칼럼 올데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인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테슬라와 BYD가 국내에서 정말 잘 팔리고 있죠. 그런데 차가 많이 팔리는 만큼 이 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테슬라는 국내에서 76,776대. 예. 네, BYD는 17,523대를 판매했는데요. 이 두 브랜드를 합치면 10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이 수입 승용차 10대 중에 4대가 테슬라나 BYD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판매량은 빠르게 늘었는데 정비와 사고 수리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부품이 없어서 몇 주를 기다리고 또 수리가 가능한 센터를 찾아서 다른 지역까지 가야 된다. 이런 불만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만큼 센터가 숫자가 못 늘어난 겁니까?
1: 그렇죠. 네. 이 서비스 센터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또 모든 수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 16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곳은 고전압 배터리 관련 수리가 안 되고요. 네, 테슬라가 또 직접 운영하는 사고 수리 센터도 용인과 동탄 2곳뿐입니다. BYD는 공식 서비스 센터 20곳 모두 고전압 정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판금과 도색 같은 사고 수리가 가능한 데는 수원과 부산 사상, 안양, 양천, 부평 5곳에 그칩니다. 이 가벼운 점검은 가까운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거죠.
2: 그럴 수밖에 없군요.

0: 아니, 물론 전기차니까 일반 내연기관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에서는 뭐 수리가 안될수 있다고 쳐도 뭐 다른 것도 아닌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1: 그렇죠.
0: 아닌가요?
1: 너무 큰 문제죠. 이 전기차는 수백 볼트의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수리가 까다롭긴 하죠. 전문 인력과 안전 장비가 필요하고 배터리나 센서 같은 부품이 없으면 해외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배터리 관리 시스템 수리 4,637건의 평균 소요 기간이 23.4일이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차를 거의 한 달 가까이는 못 쓰는 거죠. 또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926일이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926일이면은 3년 가까이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2: 너무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거는?
0: 이 차가 고장 난 것도 답답한데 이 언제 고쳐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게 불신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1: 차가 아파가지고 간판을 딱 봤는데 종합병원입니다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저희가 수술은 안 합니다.
0: 그렇죠.
1: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의 문제라면 다른 수입차 브랜드도 전기차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나요?
0: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면 테슬라랑 BYD의 문제가 더 커요. 네, 이 테슬라랑 BYD의 서비스망이 아주 부족한 편이거든요.
1: 네.
0: BMW는 전국에 공식 서비스 센터가 82곳이고요.
1: 네.
0: 이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나 사고 차량처럼 어려운 작업까지 가능한 데가 무려 43곳입니다. 벤츠도 74곳이고 볼보는 39곳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물론 단순히 센터 숫자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판매량이 급증한 테슬라와 BYD가 소비자들의 수리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차는 많이 팔리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가장 적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소비자들 좀 홀대한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2: 그럼 지금보다 앞으로 이 서비스 센터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올해 판매 추세를 단순히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테슬라는 약 11만 대, BYD는 2만 6천 대까지 판매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새로 팔린 차량들이 도로에 쌓이면 정기 점검과 사고 수리, 배터리 수요도 시간을 두고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새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한번 팔면은 부품도 공급해야 되고 수리를 책임져야겠죠. 테슬라랑 BYD가 이제 어엿한 핵심 전기차 브랜드가 됐는데 이제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느냐, 이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2: 전기차 타는 분들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반가운 소식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1: 아, 그래요?
2: 지난 주말부터 충전 요금 할인이 시작됐죠?
0: 네. 전기차 운전자라면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충전할 때 충전기 위치뿐만 아니라 시계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1: 시계를요?
0: 네. 지난주 9월 5일부터 또 다음 달 10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충전을 시작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가 두 달 동안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하면서입니다.
1: 아이고, 저희가 뭐 꿀팁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아, 네. 그런가요?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네.
0: 네, 물론 충전비가 무조건 반값이다. 요건 아니고요. 전체 충전 요금 가운데 전력량 요금만 50% 할인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 충전기에 따라 다른데 약 48원에서 많게는 97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0: 그럼요. 요건 또 1kW 시당이니까요. 네, 기존 대비 약 11%에서 32%까지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민간업체도 19곳이 동참한다고 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충전업체 정보를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왜 하필 9월하고 10월이고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싸게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그렇죠. 이 이유가 좀 재밌는데요.
1: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0: 네, 바로 태양광 발전 때문입니다. 이 봄과 가을에는 냉난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전력 수요는 비교적 적은데 햇빛이 좋은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1: 그렇죠.
0: 특히 주말에는 공장이나 사무실도 쉬는 데가 많으니까 전기가 많이 남겠죠.
1: 전기가 태양광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0: 네.
1: 쓸 곳이 없으니
0: 맞아요.
1: 전기차라도 충전하시면 저희가 거의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네, 정부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 봄에 한번 했는데 효과가 있었대요. 할인 시간대 공공충전기 이용 건수가 할인 전보다 9.2% 늘었고요.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약 7만 8천 건의 충전에 총 7,500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1: 역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경제적 민감도가 높아요.
0: 맞아요.
2: 근데 요거 잘 활용하면 꽤 쏠쏠할 것 같아요. 근데 할인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전 10시 50분에 꽂아두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1: 이제 10분 전에 꽂았어.
0: 네.
1: 근데 11시가 됐어.
0: 그렇죠.
2: 되나요?
1: 할인 됩니까?
0: 네, 됩니다.
2: 오.
0: 네. 오전 11시에 맞춰서 충전기를 다시 꽂거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오전 10시부터 충전을 했다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한 전력량에는 알아서 할인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오후 2시가 지나면 다시 정상 요금이 부과되겠죠.
1: 이거 미리 꽂아놓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자리 싸움이 좀 있겠죠.
1: 그러니까 급속 충전은 금방 끝나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몇 시간씩 걸리는 완석 충

0: 동전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모두 다 할인 대상입니다.
0: 그럼 뭐 미리 가서 내가 꽂아놔야지.
1: 맞아요.
0: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개인 주택이나 회사, 일부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 소비용 충전기도 적용이 되고요. 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충전해도 어디 충전기인지에 따라서 할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충전기 운영사가 어딘지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누가 많이 깎아주는지도 봐야 되겠군요.
1: 네.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린 장필순의 노래 함께 들을까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2: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 뭘 맡긴 거예요?
2: 학교를 위해서 또 제가 또 발전적인 보직을.
3: 아 그래요.
2: 그래서 열심히.

0: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교류원장이라고 지금 이제 한참 그 유학생들이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지금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외국인을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해라. 그래서 제가 또 몸집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유학생들을 모집해 오겠습니다.
1: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기술 배우거나 하면 그게 나중에 그들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차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0: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에 이제 주로 공대 쪽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자동차과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기계과, 전기과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들 가면 뭐 미얀마라든지 또는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자동차가 굉장히 좀 핫 이슈예요. 그래서 정비 기술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2: 큰 역할 맡으셨네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오늘은 추석 명절 장거리 운행 전 점검해봐야 할 셀프 점검 리스트 그리고 또 하나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잖아요. 점검하면 좋은 자동차 환절기 체크리스트 함께 알려주신다고요?
1: 아니 추석. 벌써
2: 금방이에요.
1: 지금 강하나가 추석 얘기할 때 순간 추석? 이게 벌써?
2: 이게 벌써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1: 아니, 벌써.
2: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야. 추석 명절 진짜 얼마 안 남았죠?
0: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추석 명절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실 텐데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요거는 좀 해야 되겠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점검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장거리 가시기 전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한번 좀 교환은 안 하더라도 찍어는 좀 보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없으면 엔진이 가다가 중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그렇습니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엔진오일을 찍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거리 운전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을 냉각시켜야 되는 냉각수. 냉각수도 뭐 라디에이터 캡을 연다든지 이렇게 시동을 걸고 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보조 탱크에만이라도 냉각수가 충분하게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기압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타고 다니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공기압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가족이 다 타니까 이 반드시 공기압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이어가 찌그러져서 고속주행을 하면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그랗게 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막 우글우글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파손이 생길 수 있다.
2: 위험할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공기압을 체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그럼 전기차는 딱 공기압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냉각수 공기압 이렇게.
0: 그렇죠. 전기차도 사실은 이제 공기압은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 상관없으니까 공기압은 전기차도 체크를 해 주시고 또 냉각수도 좀 같이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이 장거리 운전할 때 스마트 크루즈 기능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무래도.
0: 네네.
2: 그 주의해야 될 부분 없을까요?
0: 일단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이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 크루즈라는 거는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 페달을 놓고 이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스마트 크루즈가 감지가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차선이 안 그려져 있다든지 또 터널 껌껌한 데 갔다 갑자기 환한 데 갔는데 앞에 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감지하는 센서가 앞에 있는 레이더하고 창문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을 감지하는데 우리 눈 부시면은 앞에 안 보이는 거 똑같아요. 얘도. 안 보여요. 그럼 차선 유지가 안 되죠. 그럼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가족들도 다 탔으니까 전방 주시하시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점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개인이 이런 거 점검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0: 없기는 한데. 네,
1: 그래서 이제 보통 정비업소에 가서 그냥 멀리 갈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점검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다 해주죠.
0: 그렇습니다. 예예.
1: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냉각수 설명하실 때 아마 삼다수는 아리수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러니까 전용 냉각수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2: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냉각수가 네. 뭐지 이러면 이제 정비소 가시면 돼요.
1: 본인 네. 질문하면서도 헷갈리거든요.
0: 그래도 본인이 점검을 안 하더라도.
1: 네, 맞아요.
0: 뭘 점검해달라고 말은 해.

0: 되니까.
1: 그럼요, 그럼요. 네. 가서 뭐 요거 요거만 확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2: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 궁금해요. 그 졸리잖아요.
0: 네.
2: 스마트 크루즈 말씀하시니까 편안하잖아요.
1: 편안한데
2: 가장 좋은 친구가 졸음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2: 네, 졸음하고 편안하면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0: 같이 가면 안 되죠.
2: 네, 근데 늘 같이 와요.
1: 맞아요.
2: 이거 어떻게 좀 참을 수 있어요?
0: 일단 졸음 쉼터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졸음 쉼터 가기 전에 벌써부터 졸음이 오면
1: 그렇죠.
0: 사실은 왜 졸음이 오게 되냐면 사람이 이제 가족이 많이 타고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그럼 실내에 뭐가 어떤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산화탄소 그렇죠. 발생이 많아져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게 졸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 졸립다 그러면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을 장거리 주행을 한다 그러면 완벽히 닫으시지 말고 좀 소리가 나더라도 창문을 조금 열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버튼 있잖아요. 유턴처럼 생긴 버튼 말고 외부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프레쉬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밖에 공기가 안으로 오거나 요즘 이제 자동으로 또 그걸 확인해가지고 밖에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을 살짝 열어주시면 우리가 호흡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순환이 돼서 졸음을 조금 쫓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저도 운전을 해봅니다만 사실 문을 열고 꼬집어도 그놈의 졸음은 또 가지도 않아요.
2: 자, 여기서 그러면 각자의 졸음 방지법 어떻게 하세요, 문 교수님?
0: 저는 소리를 질러요.
2: 아, 소리.
0: 많이 소리를 부르시고 또 심지어는 꼬집어 봐요. 어디를 꼬집어야 아프냐면 네. 요 거드랑 있죠. 여기 네. 요 살. 네. 여기를 꼬집어야 돼. 이렇게 겉에 꼬집으면 안 아파. 여기를 꼬집으셔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졸리면 꼬집는 강도가 세져요. 아우.
2: 강한은 어떻게 참습니까?
1: 저는 일단 창문을 다 엽니다.
2: 창문을 다 열고.
1: 제 쪽, 뒤쪽, 뭐 위쪽 다 열고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틀죠.
2: 그거 다시 창문 닫으면 네. 또 졸릴 텐데.
1: 계속 열어놔요. 그래서. 계속 열고 가는 거예요. 진짜 더운 날은 계속 더운 체를 하고.
2: 저의 팁은 집사람한테 전화할 겁니다.
0: 아, 욕 먹으려고?
2: 네. 싸움을 벌어요, 지금.
1: 옆에 있으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경우에
2: 제가 졸릴 때 옆에 있으면
0: 옆에서 싸워야죠.
2: 싸우는 겁니다.
0: 그렇죠. 직접 슬슬, 싸워야죠. 직접.
2: 슬슬. 그랬잖아. 어? 이 인간이 옛날 일을 왜 꺼내? 바로 잠 깹니다. 그리고 이제 졸릴 때 전화해가지고 하면 졸리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절기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운전자가 이런 졸음 방지를 위해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0: 환절기가 이제 우리가 장마도 지나오고 또 한여름도 지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에어컨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렇죠. 이 에어컨에서 실제 곰팡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우리가 크러시패드라고 실내에 보면 앞에 보면 길게 되어 있는 이 부품이 있잖아요. 이게 크러시패드예요. 그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름 지나고 살짝 에어컨을 틀어보거나 에어컨을 꺼보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게 곰팡이균이나 이런 그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침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그 차 운전할 때 블로어모터를 틀게 되면 바람 나오면서 그 먼지까지 흡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청소할 때 우리가 밖에만 닦지 말고 통풍구 같은데 그리고 에바포레이터라고 에어컨 증발기를 좀 히터를 틀어서 좀 말리는 작업도 좀 해주시고
2: 말려줘야 되는군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항균일타도 이게 반복적으로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그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항균일타도 여름이 지날 때 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균일타도 같이 교환을 좀 해주시고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디냐? 사실은 핸들하고 발매트예요.
2: 아, 많이 닿는 부분.
0: 네. 우리 발매트는 진짜 우리가 보질 않아. 그냥 느낌만 있지 어디를 밟고 다녔는지를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서
1: 그쵸.
0: 올라오는 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매트는 진짜 깨끗이 좀 털어주고 세척해주고 해주셔야 되고 더 더러운 것은 어디냐. 핸들이에요. 핸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한번 그 물티슈로 한번 핸들 싹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엄청 더럽습니다.
1: 안 해보고 싶네요. 아.
2: 해봐.
1: 두렵습니다.
2: 해봐. 오늘 강한아가 해봅시다.
1: 두려워. 볼 자신이 없어.
0: 만지고 밥 먹고 사실 이러면 굉장히 좀 위생에도 안 좋으니까 핸들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닦아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항균 1탄은 뭐 한 만 킬로가 되면 봄, 여름, 가을 상

0: 상관없이 만 킬로가 네. 되면 교환해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황금 필터, 발매트 그리고 핸들까지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래 하나 꼭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산울림이에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0: 오산대학교 자동차공학 계열 문학훈 교수와 함께 자동차 정비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청취자 질문 해결 해드릴게요. 9135번님이에요. 교수님, 제 차는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브레이크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요? 정말 이상이 없을까요?
1: 뭐 이게 이제 브레이크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삐그덕 소리 나는 게 꼭 브레이크 쪽에는 아니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브레이크 밟을 때 밑에 있는 로어암이나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든지 쇼컵쇼버에서 발생하는 소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무류가 하체 부품에는 고무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가 쇠하고 고무류하고 이렇게 보면 왜 찍찍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네네. 소음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 일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 우리 관절처럼 움직여줘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고무 부품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로어암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걸로 소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는 좀 굵은 부싱, 우리가 로어암이나 또는 쇼컵쇼바라든지 이런 쪽에 부싱, 고무가 지금 마찰이 일어나면서 지금 삐그덕 찌그덕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우리가 하체 세차, 하부 세차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요. 물론 뭐 겨울철에 염화칼슘 묻어서 하부 세차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 비가 살짝 온 데 다닌다든지 주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그 이 모래 같은 것들이 그 고무에 들어가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

0: 가 나요. 아. 그래서 요즘 그 주유소에 가면 하부 세차해 주세요. 그러면 하부 세차해 주거든요. 좀 비용 지불하고. 그래서 밑에도 우리가 겉에만 닦지 마시고 하부 세차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8432님의 질문인데 보통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죠. 본인 차인데 얘기하기 좀 그래서 아는 언니 차가 BMW 승용차입니다. 골목길 천천히 지나가면서 왼쪽에 유모차 할머니, 오른쪽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주차된 차 중에 카니발 왼쪽 뒷부분에 살짝 부딪혀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차축이 나갔대요. 견적이 120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2: BMW 승용차가.
1: 이 정도로 BMW의 차축이 약한가요? 그리고 1200만 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우와. 차축이 나갔다라니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0: 뭐 제가 차를 사고 난 차량은 사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릴 순 없으나 그냥 예측을 해본다면 이게 뭐 일반 도로상에서 큰 충돌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차축까지 나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
1: 살짝 부딪혔습니다.
0: 네, 그렇다고 네. 또 그 차축이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나갔다고 하면서 1200만 원까지 견적이 나오려면 사실은 거의 앞에가 없어져야 될 그렇죠. 정도이지만 아무리 BMW이지만 그 정도 돼야 나오는 견적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땐 다소 이렇게 좀 견적이 많이 좀 나와야
1: 전문용어를 한번 매겼다? 때렸다?
2: 지금 보니까 8432번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질문이 이 정도로 BMW가 약한 차인가요?
1: 아는 언니 차 아닙니다. 본인 차예요. 지금 내가 맞은 건가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군데 이렇게 좀 가서 견적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게 동일가가 아니고 이 업체별로 약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 네. 이번엔 4368번님의 질문이에요. 최근 도로 옆 연석에 타이어가 스치면서 연속 2회에 걸쳐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타이어 측면이 그렇게 약한 줄 처음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약하게 생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우연히 타이어를 보다 보니까 노면 접촉부에 작은 홀이 두 개씩 윈주 방향으로 있는데요.
0: 원주
2: 방향으로 있는데요. 이유가 뭐 있는 설계인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이 타이어는 가장 두께가 얇은 부위가 옆에예요. 그 옆에가 왜 그러냐면 이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1차 타이어가 충격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 측면 자체가 굉장히 두께가 얇아서 고기가 스치거나 그러면 그냥 쭉 찢어져요. 그래서 펑크 수리가 안 되는 부위이기도 해요. 펑크는 어디만

0: 밑바닥만 펑크 수리가 되고
1: 옆에는 안 되는군요.
0: 옆에는 안 돼요.
2: 그러니까 거의 새 타이어가 옆에가 찢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0: 가슴 아파요. 제가 당했거든요.
2: 저도 그랬거든요.
0: 칼럼님도 당하셨죠.
1: 예, 경험자의 그 한숨이었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바짝 된다고.
2: 어, 맞아요.
0: 보도블록이잖아요.
1: 아.
0: 그리고 요즘들은 타이어가 평평 타이어, 이 평평비가 낮아가지고. 네. 이 흡수하는 여기가 없다 보니까 휠하고 타이어가 한번 긁히면 두 개가 동시에 긁히는 경우가 많아요.
1: 더블로 돈이 나가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휠은 지금 가보면
1: 그냥 엉망이에요.
0: 엉망이에요, 엉망.
2: 아. 휠은 뭐 까칠까칠하죠?
0: 네, 까칠까칠해요.
1: 아니, 까칠까칠해도 뭐 운행에는 지장 없으니까.
0: 그래서 옆에가 얇은 이유는 그 충격 흡수를 위해서 그 옆에가 좀 얇아서 그런 거고 거기에 닿으면 바로 찢어져서 펑크 날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2: 그리고 이제 노면 접적부에 작은 홀이 두 개씩 이제 원주 방향으로 네. 강화 방면이 아니고 이제 동쪽 원주 방향으로 있는 거. 요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요?
0: 요건 이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 타이어도 이제 사실은 이게 방향이 하면은 또 타이어 트레드가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준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정비 상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대학교 자동차공학계열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제가 그랬잖아요. 한 시간 금방 간다고.
2: 그러니까요.
1: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2: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1: 415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안전거리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차량보다 10km만 속도를 줄여보세요. 늘 앞이 훤하답니다. 현재 나이 62세인데요. 50세부터 터득한 운전 요령입니다.
1: 생각도 10km 줄여서 52세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저는 왜 이 50세 이런 깨달음 얻지 못했을까.
2: 그게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1: 누군가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유가 좀 부럽습니다.
2: 그렇습니다. 누가 내 앞으로 끼어들어도 너그럽게 양보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안전거리 유지할 수 없죠.
1: 아, 오늘 두수 또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2: 4154번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골라봤어요.
1: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지금까지 권영주
2: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

0: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는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라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25주년 추모식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25년 전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신성한 서약을 다시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보다 $3.02, 2.81% 내린 배럴당 $104.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물은 전장보다 $2.43,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 유종 모두 여전히 배럴당 $10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 가운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 살랄라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오만의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3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